0: 소등이 다 나가고 아저씨 트럭 짐칸이 뒤집혔다나 봐. 수박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1: 아저씨 안 됐다.
0: 우리가 도로를 치우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 상황을 정리해줄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아라저씨 짐칸을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수박을 쓸어 담아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프린스, 차들이 저쪽으로 지나가게 해줘.
1: 알았어. 랩! 고깔! 랩! 확성기! 여러분, 고깔을 따라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0: 러블, 저 수박들 좀 치워줄래?
2: 그거 참 이상하지? 마을에 전기가 갑자기 다 나갔어. 펑!
0: 네, 아저씨,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샅샅이 파헤칠게요.
2: 불행 중 다행인 게 사방이 캄캄해서 오늘 밤 별보기 행사하긴 참 좋겠어.
3: 이건 뭐지?
1: 라이더, 이리 와봐.
4: 뭐야? 이게 오늘 정전 사태랑 관련 있지 않을까?
0: 딱 봐도 이것 때문이네. 한번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4: 전선 한번 기네.
3: 저기 빛나는 건 뭐지?
2: 이건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써볼까?
0: 펌딩어 시장님, 이 불 좀 꺼주실래요? 시장님 때문에 정전됐어요.
2: 싫어, 이건 예술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세련된 건 다들 좋아할걸.
0: 러블, 시청에 꽂힌 전선 연장 플러그를 빼줄래?
5: 알았어, 라이더.
2: 누구 마음대로 내 거인딩어 밥줄을 빼? 안 돼! 내가 저 눈부신 미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면...
4: 시장님, 죄송한데요. 어드벤처 베이에 전기를 켜야 해서요.
0: 엉망이 된 것도 정리해야 하고요. 가자, 체이스!
2: 퍼피 구조된 녀석들, 이게 있는 줄은 몰랐을 거다. 충전용 보조 배터리? 가자, 거인! 우리 마을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곳인지 증명하러 가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술작품 보는 눈도 없네. 자, 우리 마을은 수박이 굴러다니지도 않거든. 안 돼, 이리 와, 네온 동네.
0: 느낌이 안 좋은데? 가자, 체이스! 체이스, 저 간판을 당장 멈춰야겠어.
2: 누가 밤하늘을 밝히는지 나야 바로 나라고.
6: 저 불 때문에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2: 햇빛 일리는 없고 저 빛은 뭐지? 뭐야, 이상한 간판이 내 등대에 걸쳐있어. 등대도 걸려서 안 돌아가. 저걸 그냥 놔두면 오늘 밤 별보기 행사도 못할 거예요. 퍼피 구조들 부를게요.
0: 네, 터보 선장님.
2: 라이더, 내 등대 아래에 이상한 간판이 들러붙어 있어.
0: 저희도 봤어요, 선장님. 이 일에 딱 맞는 친구들이 있죠. 로키, 스카이, 물개섬으로 즉시 출동 바람.
7: 지금 바로 갈게. 우리한테 맡겨.
0: 좋아, 스카이. 포크로 저 등대에 매달린 간판을 떼내줄래?
7: 알았어, 대장.

0: 조심, 조심. 그냥 다른 데다 걸어야지. 좋아, 넌 이제 나랑 놀러 가자.
1: 잘했어, 스칼. 이제 등대 차례인데. 루키, 망가진 기계를 고쳐서 등대가 다시 돌아가게 해줘.
0: 초록 에너지 집중! 스패너! 이 나사를 조이면 됐다! 우후!
2: 보세요! 예정대로 태양계 행성들이 한 줄로 서고 있어요.
0: 우와!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요! 행성들이 다 모이니까 밤하늘에 점 하나만 떠있는 것 같아요. 퍼피구조대 고마워. 덕분에 하늘이 빛났어. 아니, 어두웠어.
1: 재밌었어, 알렉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
3: 잠깐, 험딩어 시장님이랑 그 네온 사인은 어디 갔지?
1: 스카이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야.
2: 저 강판 공무니 쫓아다니느라 기운 다 뺐네. 잠 좀 자자. 시장님은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네.
0: 사라진 초상화를 찾아라.
1: 너희들 그림 정말 잘 그렸다.
0: 너도 그림 마음에 들어? 이건 하늘을 나는 스카이 구름.
1: 러블은 뭐 그리고 있는 거야?
4: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5: 와, 진짜 피자 같다. 페퍼로니 냄새도 나.
6: 워킹버그에 잘 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린다니까 공주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7: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0: 저도 포즈 잡을 준비됐는데 봐요. 왕자도 정말 예쁘죠?
6: 아니야, 스위티. 왕족 초상화의 강아지는 안 껴줘요. 여왕이 되실 분만 그리지.
0: 대신 선생님이 나 그리는 거 구경해. 그것도 재밌겠다. 아니, 좋은 생각이시네요, 공주님.
7: 저기요, 여러분. 여감이 마구 솟구쳐서 나 진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려볼게요.
0: 아, 오늘 밤 제막식에 맞춰서 그림이 완성되면 좋겠어요.
7: 걱정 마요. 저는 빨리 마르는 특수 물감을 쓰니까요. 비밀인데 물감에 이걸 섞으면 빨리 말라요. 치즈 파우더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늘 그렇게 맛깔나죠.
2: 냄새도 심하고.
6: 역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왕실 조상화가 기가 막혀요.
7: 그쵸? 저도 이렇게 우아하고 위엄 있는 작품은 난생 처음입니다. 다 자비롭고 고생하고 위대하신 우리 공주님 덕분이지요.
0: 그럼 그럼. 자, 어디 보자. 가서 공주 간식 좀 드실래요? 버즈비, 초상화에다 내 얼굴을 덧그리면 오늘 밤 사람들이 날 여왕으로 모시겠지?
2: 그대로 두면 곧 다 갈라지는데 얼른 빨아야겠다.
0: 저 아저씨부터 내보내야겠어. 버즈비, 위험에 빠진 바다 코끼리 소리 좀 내봐.
2: 이게 뭔 소리지? 내 바다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나?

0: 원리는 멀쩡한데 누가 운 거지? 아, 이상하다. 내 귀가 어떻게 됐나? 바닥에 웬 물감 자국이 있을까? 아, 어디 또 묻었나 보자. 무슨 일이람? 공주님 초상화가 어디로 사라졌잖아.
1: 말도 안 돼!
2: 내 보물이 사라지다니.
3: 아, 진정하세요. 심호흡 좀 하시고요. 그 버피보다를 불러야겠어요.
4: 안녕하세요, 백장님.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3: 잘 지내면 전화했겠니? 두 눈 빤히 뜨고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를 도둑맞았어.
4: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0: 조심해! 어! 아! 와, 무지개 그리기 무지하게 힘드네.
1: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바킹버그에 급히 갈 일이 생겼어.
1: 그럼 우리들 이번엔?
2: 커피 수사대! 로보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0: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대. 우리가 그림을 찾아와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야간 투시경을 쓰고 사건 단서를 조사해봐.
1: 특수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스캐너로 성벽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2: 추록에너지 출동! 맡겨줘!
0: 준비됐지? 커피 수사대 출동하자!

0: 안심이 되네. 내가 사라져버렸어.
1: 저게 초상화 얘기야.
2: 공주님, 저희가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죠?
3: 그 초상화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젤만 남았어.
2: 체이스, 이젤 근처에 단서가 있는지 찾아볼래?
4: 라이더, 바닥에 노란 게 있어. 근데 냄새가... 치즈인가?
5: 맞아. 나만의 비법인데 물감을 섞으면 더 빨리 말라.
2: 냄새를 따라가자, 체이스.
4: 치즈 냄새가 여기서 사라졌어.
2: 바닥에 발자국이 있나 볼까?
5: 야간 투시경 작동!
4: 발자국 찾았어. 홀 방향으로 가는데? 어, 근데 여기서 멈췄어. 분홍색 물감 얼룩도 보이고.
0: 버즈비, 네 작품 너무너무 기대된다. 너무 예쁘다, 나처럼. 이제 이걸 행사하는 아련실에 다시 갖다 놓기만 하면 되겠다.
2: 로키,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
0: 알았어. 휴대용 엑스레이.
6: 그러네, 이 벽 뒤에 누가 있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4: 스위치잖아. 제가 그림을 갖고 있어.
2: 스위티, 공주님 초상화는 어딨어?
0: 대체 무슨 말인지 원. 이건 내 초상화인데.
4: 프랑스와 아저씨 치즈 물감 냄새인데 그게 왜 여기서 나?
0: 네가 배고파서 그렇겠지. 우린 가볼게.
2: 저게 공주님 초상화가 아니었으면 스위티가 저렇게 도망칠 리가 없잖아.
5: 감히 누구 코를 속이려고?
2: 퍼피 수사대 출동하자!
5: 나한테 맡겨! 레이저만!
2: 그림을 갖고 날아갔어. 하늘에서 쫓아가는 건 네가 맡아줘.
0: 내가 바로 날아갈게, 대장. 계획이 좀 바뀌었어. 저 강아지들 때문에 성에서 내 초상화를 공개할 기회는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버킹버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걸자. 그럼 날 여왕으로 모실 거야.

0: 너 그 추상화는 왜 갖고 간 건데?
1: 이건 나의 그림 추상화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 전시할 거야. 바로 저 시계탑에.
0: 빨리 그림 돌려줘.
1: 치라.
2: 마저 그림을 찾아와. 우리가 스웨이트를 구할게.
0: 알았어, 라이더.
3: 내가 갈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두 길에서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잡았다. 럭! 착륙 패드.
4: 아몰랜데.
0: 어떡하지? 너무 빨리 떨어져. 고마워, 왈리. 아, 집게.
1: 스위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강아지야. 왜 함부로 그림을 가져가?
5: 전 공주님 그림 안 가져갔어.

0: 저 박수 갈채는 원래 내 거였는데.
1: 이번에도 퍼피 구조대가 바킹버그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충신이었네요.
2: 내 걸작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운 모델 옆으로 말이죠.
0: 조상을 찾아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3: 다행이에요. 왕국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4: 얼굴엔
0: 순한 킹킹.
4: 순물엔
0: 덥덥한 말.
5: 순하게
0: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3: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8: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꾸렁꾸렁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남극에 간 보물 원정대.
9: 무슨 여행 짐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10: 난 힘들어서 더는 못 밀겠어.
11: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미안한데 이것도 넣어야 해.
9: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8: 구대희 시장님이 남극 여행을 가신대. 그래서 장비를 빌려드렸지.
11: 남극으로 보물찾기 여행을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음에 묻힌 보물도 찾을 수 있거든. 치카레타랑 내가 입을 방한복도 있어. 색이 너무 이쁘지 않니?
12: 저 양반이 애써 보물을 구해오면 몰래 보물만 쏙 챙겨야지.
11: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다친다?
10: 제가 할게요.
8: 안 되네요.
13: 그래서 윤전장님 보물 더듬기란 말이 생겼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저 눈더미에 파묻히면 눈을 훤히 뜨고도 안 보이거든.
8: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찾아서 전부 나눠 가질 거니까요. 그쵸 할아버지?
14: 좋은 생각이구나 얘야. 다 같이 모험에 참가했으니까 나눠 가져야지. 그쵸 선장님? 나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거요. 아마...
11: 저 혹시 우리 본 적 있나요?
14: 내가 흔한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났을 리가 있겠어요?
11: 그래요? 얘야, 너 춥지 않니? 저리 가서 옷 좀 껴입자. 콧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저 험비어더란 사람 어째 좀 수상하단 말이야. 요거 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고양이들이 왜 내 가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까?
14: 걔들이 추운가 봐요.
11: 애쓰시네요 선장님.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빙어 실장님.
14: 그래요, 난 험비어도 선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 대신 보물을 찾게 하려고 속인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15: 그럼요.
14: 좋아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들 도움 따위 필요 없으니까. 오. 아니, 뭔가 쎄한 게 입에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11: 걱정 마세요. 구명보트에 탈 동안 구조 요청을 할게요. 암만 그래도 구명보트는 있겠죠?
14: 그럼! 험딩어라는 이름도 있지.
16: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8: 얼음으로 하키해. 남극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제주도 얼음 갖고 놀고 싶다 해서.
11: 라이더, 우리 좀 도와줄래?
16: 구대의 시장님?
11: 우리가 탄 여객선에 문제가 생겼거든.
8: 험딩어 시장님이 배를 부셨어.
16: 다들 안 다치셨어요?
11: 다치진 않았는데 저 배가 없으면 이 눈 덮인 해변을 못 빠져나갈 거야.
16: 지금 바로 갈게요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10: 마셜! 조심해!
8: 이건 볼링이게, 컬링이게!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로보도 지금 바로 남극으로 떨어져. 전속력으로 출발. 여객선이 빙산을 들이받고 망가졌다나 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 장비를 써서 저 배를 수

0: 해줘.
1: 초록 에너지 출동! 어, 맞다. 근데 나 혹시 물에 들어가야 해?
0: 아니야. 너한테 배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말인데,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갈고리를 써서 트럭 본부랑 여객선을 케이블로 이어줘.
2: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쪽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애기는 친구도 사귀었네?
1: 아, 보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펭귄이나 봐야 하지?
0: 펭귄은 귀엽기라도 하죠. 거기다 보물 지도는 시장님이 박살낸 배에 있잖아요.
2: 지도 나도 있어. 오, 이것 좀 봐. 이 지도에 있는 산이 바로 저기 있는 산 같지 않아?
3: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요?
4: 어, 안 돼, 예이야. 우린 안전 장비도 없는데 이럴 땐 그냥 허피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1: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댁들은 가만히 있어요. 난 저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까 안녕.
0: 어, 봤어, 아가? 어, 아니 뭐, 바 펭귄아, 허피 구조대야.
5: 좋아, 저 배를 끌고 와보자.
6: 러블, 망가진 데 찾았어?
7: 어, 진짜 큰 구멍이 났어. 배가 엄청 빨리 가라앉아.
6: 배를 움직이려면 저 빙산을 치워야겠어.
3: 내가 할게, 라이더. 아, 갈고리 줄! 갈고리 줄, 돌아와!
5: 로보도 견인고리! 아! 에베레스트, 이제 트럭본부랑 여객선을 연결시키자. 깔끔하게 걸렸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보독, 이제 당겨.

0: 직설 오케이. 이제 배를 수리하자.
1: 어? 드라이버 작동! 이 부분만 메꾸면 다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험딩어 시장님이 어드벤처 베이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잠깐,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2: 그 사람은...
3: 어디 보자. 이 지도를 보면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 여기네. 좋아.
4: 시장님을 찾았어. 저기에 묻힌 보물을 파나 봐.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빙벽에 금이 갔어.
0: 안 돼. 계속 저러면 눈 사태가 날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3: 동굴이다. 보물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0: 잠깐만요, 시장님.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눈사태 나요.
3: 뭐라고? 잘 안 들려. 이 눈사태 때문에. 잠깐, 눈사태라고?
5: 험딩어 시장님! 험딩어 시장님!
6: 괜찮으세요?
3: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엉덩방 하나 찍고 있어. 보물이다! 드디어 찾았어!
6: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꺼내드릴게요.
3: 알았어. 천천히 하고. 시간 많거든.
4: 이제 눈더미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7: 그럼 내 자동차로 충돌시켜볼까?
0: 러블, 미안한데 얼음이 두꺼워서 네 장비로는 안 돼. 그보다 훨씬 큰 게 필요한데. 우리 트럭 범보 같은 거!
8: 우리 트럭 범보?
3: 제발 조금만 더!
5: 험딩어 시장님, 들리시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6: 지금 들어갈게요!
4: 라이더, 열감지 스캐너로 보니까 시장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
0: 좋아, 그럼 다 됐네. 로보도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0: 시장님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1: 금방 갈게. 이것만 좀 꺼내고 갈게. 보물을 거의 다 캤는데 좋다가 말았네.
2: 됐다, 다 고쳤어요. 모두 배에 타셔도 돼요.
3: 만세!
4: 만세!

0: 아, 눈앞에서 보물을 놓친 게 아쉽네. 근데 아무도 그 보물은 못 챙겼으니까 뭐.
1: 시장님, 아까 말한 보물 누가 찾아왔는데요?
2: 이야, 평생 줘본 금이랑 보석 중에서 저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봤네, 그려.
3: 라이더와 로켓 엔진. 여기가 퍼피 구조대 본부야. 구조 장비 보고 싶은 어린이?
1: 저요, 저요.
3: 알았어. 자, 이 강아지 배낭이 보이지?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치죠. 락! 금을.
4: 우와. 라이더는 장비에 문제가 없도록 손봐줘.
5: 대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래?
6: 좋아, 설명해줄게. 이번엔 로켓 부스터를 강화해봤어. 비상사태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근데 브레이크는 덜 조절한 상태야.
1: 로켓 부스터? 진짜 멋지다! 있잖아, 쇼랑 나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은데.
6: 알았어, 나랑 스카이가 보여줄게.
3: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우리 강아지 집 구경시켜줄게.
1: 얼마나 빨리 가는지 궁금하다.
7: 어, 너 그거 진짜로 몰아보게?
1: 아니, 하는 척. 이것 봐, 나 잘 몰지. 부릉부릉 로켓 부스터 발사.
7: 알렉스, 빨리 꺼.
1: 하고 있어.
4: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구조 작전을 짜는 거야.
1: 멈춰. 제발. 왜 안 돼?
6: 스카이, 넌 여기서 애들이랑 있어. 금방 갔다 올게.
3: 방금 그거 좋은 질문이야. 우리들이 타고 출동하는 자동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주마, 넌 알아?
1: 우와!
7: 아니, 나도 몰라.
1: 아, 큰일 났다. 야, 로켓에 불 들어왔어.
6: 알렉스! 알렉스, 방금 진짜 위험했어. ATV는 장난으로 몰아도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제 로켓 부스터 끈다. 어?
1: 미안해요.
6: 아니야, 괜찮아. 브레이크를 쓰면 되니까. 어, 브레이크를 덜 손봤더니 먹히진 않네.
1: 어쩌지? 그럼 큰일 난 거야?
6: 아니야, 이럴 땐 누굴 불러야겠어?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7: 우와! 안 돼! 조심해, 마션! 우와!
1: 미안, 발 동동 구르다 데굴데굴 골랐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라이더? 라이더!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난 지금 밖에 있어. 나랑 알렉스가 도움이 필요해.
2: 위험해! 빨리 시내를 벗어나야겠어!
1: ATV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졌거든? 너희가 날 멈춰줘야 해! 로보도 당장 트럭 본부를 몰고 나를 쫓아와줘! 그런데 ATV를 멈추기 전에 일단 알렉스를 안전하게 데려가줬으면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알렉스를 들어서 옮겨줘!
3: 하늘에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은 로켓 부스터 때문에 망가진 가게들을 찾아가서 수리해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라이더, 내가 애들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1: 괜찮아, 체이스. 다음부터는 안 놓치고 잘 보면 되지 뭐. 준비되죠? 집중해야겠네. 여기 도로가 너무 험하네.
3: 끊겼다. 자, 그 다음에
5: 커피 구조대 출동!

0: 있을 수가 없어. 이 아래 나무가 너무 많아.
1: 스카이, 농장 안에 있는 탁 트인 들판으로 갈게. 날 따라와.
0: 대장 조심해. 앞에 차가 있어.
1: 어, 지금 보여.
2: 아니, 저 친구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해?
0: 배치나, 안녕! 이제 한번 들어올려볼게!
1: 어, 미안해! 들판에 돌이 너무 많아서!
0: 다시 한번 갈게!
1: 땅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차가 자꾸 튀어오르고 있어!
0: 그럼 어쩌지?
1: 한번 차를 통째로 날려볼까?
3: 로켓, 내 ATV를 위로 띄워줄래? 그리고 마셜은 물대포로 이 로켓 엔진을 쏴주고.
0: 불자동차 직접!
1: 추론 에너지 직접!

0: 점프대 준비됐어, 라이더.
1: 고마워, 로키. 스카이, 우리 간다.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춰야 해.
2: 내가 딱 잡아줄게. 잡았다. 오, 재밌었는데. 형컷, 나 지금 날고 있어. 와, 이것도 엄청 재밌다. 대장, 알렉스는 시내에 데려다 줄게.
1: 부탁할게, 스카이. 마셜, 물대포 쏠 준비는 됐지?
2: 물대포로 화난 로켓을 식혀줄게. 아! 물대포 발사! 안녕, 베티나. 약간 빗 나갔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리로 와볼래?
1: 지금 시간이 없어. 로켓이 과열돼서 터질지도 몰라. 동물들이 사는 농장 한가운데서 그럴 순 없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로켓, 이번엔 경사각을 낮춰서 더 멀리 뛰게 해줘.
4: 우와! 얘들아, 지금 당장 트럭 본부로 와. 라이더를 잡아야 해. 우리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가보자.
1: 로켓이 점점 뜨거워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4: 계획이 뭔지 말만 해.
1: 트럭본부를 내 ATV 옆으로 붙여줄래?
3: 지금이 전속력 같은데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2: 와! 이렇게 빠르면 금방 해결하겠네.
3: 그런데 문제는 ATV야.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면 잡을 수가 없어.
1: 얘들아, 미안해. 너무 빨라서 핸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이 ATV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체스, 낙하산을 달아보자.
4: 좋은 생각이야, 대장. 지금 갈게.
3: 더는 못 뽑겠어. 한 발밖에 없는데. 준비해. 쏜다. 낙하산.
1: 역시 최고야. 성공이야. 속도가 줄어들었어.
4: 난 먼저 가서 앞을 살펴볼게.
0: 준비됐어, 라이더.
1: 좋았어. 로보도 이 작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거니까 바짝 따라 붙어줘. 이제 나랑 간격을 딱 맞춰봐. 좋았어, 로보도. 지금이야. 로보도, 이제 경사로 올려.
3: 안 돼.
4: 라이더, 로보독,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
1: 로보독, 속도를 조금씩 줄여봐. 로켓, 서두르자.
0: 하나만 더 빼면 돼.

0: 얘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강에 빠진 저 로켓들을 건져서 어드벤처 베이로 돌아가자.
1: 이 정도면 됐다.
2: 그 다음에 농장 울타리를 딱 넘어갔거든. 거기 한복판에서 빙 돌고. 근데 너랑 형 말이 맞아. ATV는 장난으로 타면 안 됐어.
0: 오늘 너희들 진짜 멋졌어.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3: 그거 알지 라이더? 혹시 또 자동차 로켓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걱정 말고
4: 우릴 불러.
0: 아 맞다, 누구 우리 트럭 본부 구경하고 싶은 친구 있어?
2: 나요. 이것도 무지무지 재밌겠다. 라이더 형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질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6: 너무 재밌었어.

0: 어느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1: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0: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2: 어? 무슨 소리지? 어.
3: 이따 뭐 먹을까?
2: 어? 저거 뭐지?
0: 우와, 신기하다.
4: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0: 어, 이 책은?
4: 어, 그 책은 백설공주 책이란다.
0: 와, 백설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인데.
4: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0: 네? 정말요?
4: 그래,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0: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럼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5: 공주님,
0: 공주에게 먹여서
5: 공주님,
0: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잘못 들었나?
5: 공주님!
0: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6: 공주님! 어?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0: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림인데요.
6: 어휴, 대낮에 무슨 달림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0: 어? 저? 저 진짜 공주가 아닌데!
6: 이리야! 자, 어서 들어가시죠.
3: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0: 아, 저는 공주가 아니고. 뭐야, 이 그림은 나잖아. 말도 안 돼,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보고

0: 아버지님, 이런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아버지님, 이쪽으로.
1: 예쁜 드레스. 악세사리. 반짝, 반짝, 부르시. 맛있는 음식, 멋진 악기랄랄라. 엄청 멋진 내 모습.

0: 공주가 되다니. 어? 누구? 와, 써니야, 별이야. 와, 와, 밀크까지. 모두 여기 언제 온 거야?
1: 공주님 왜 이러세요?
0: 전 공주님 친구 루루잖아요.
1: 전 토토고요.
2: 루루? 토토?
0: 네.
1: 그럼 얘는?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1: 슈가?
0: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1: 못된 왕비?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2: 백설공주.
1: 그럼 내가

0: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1: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0: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2: 왕비님.
0: 그래,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2: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0: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1: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0: 뭐야?
1: 아닙니다요.
0: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3: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4: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3: 응,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진짜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독사과?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5: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4: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3: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4: 그건 그렇지만.
0: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조명으로 확인했는데.
1: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0: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6: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1: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0: 그런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7: 거울아, 거울아, 이제 진실을 말해봐.
0: 백설공주 이젠 없어?

0: 내가 틀리면 넌 짜파.
1: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돌아 돌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2: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2: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1: 뭐야?
0: 또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2: 증거라뇨?
0: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3: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으아! 백설공주입니다!
4: 들켰어! 도망가자, 빨리!
0: 백설공주! 저것들 감히! 뭐해? 빨리 가서 잡아!
3: 네! 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야! 잠시만 해봐라.
4: 저기에요.
3: 아니 저기에.
4: 유후, 여기에요.

0: 이것들이!
1: 얼른 잡아!
0: 안 돼!
2: 얘들아, 이쪽이야, 어서!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어, 잠깐, 밀크가 없어!
3: 밀크... 아, 이거가...
0: 이것들! 어디 도망가려고!
2: 자, 어서 궁전에 나가야 해!
1: 누구 맘대로!
2: 갇혀버렸어!
1: 백설공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독사를 먹었는데 어떻게 멀쩡하냔 말이다! 어서 말이나,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떻게 내 독사가를 먹고 깨어난 거지? 난 개가 싫어! 누가 빨리 저게 좀 치워라!
0: 왕비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 이 녀석! 아, 어디 갔지?

0: 어서 쫓아가지 않고.
1: 아, 예.
0: 아이고, 어서 잡아.
2: 저기가 숲속 난쟁이들의 집이야.
3: 백설 공주?
2: 예? 백설 공주님이야?
4: 공주님이 또 있다.
2: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 들었잖아. 독사과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1: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1: 세바스찬!
2: 아, 예!
1: 백설공주는 찾았어?
2: 아니요, 성 안에 아무래도 없습니다.
1: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2: 왕비님도 쬐끄만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1: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2: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1: 독사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2: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1: 이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2: 알겠습니다요.
1: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사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3: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4: 여긴가?
3: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4: 어?

0: 진짜?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1: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2: 욕하기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1: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자, 더 많은 사과를 먹여주마, 백설공주.
3: 달리라! 어서 이 밧줄을 타고 탈출해!
1: 백설공주가 도망갔다!
2: 저 난쟁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0: 고마워요, 모두들! 해독자를 찾았으니 어서 가요!
1: 저 녀석들이! 열받아! 세바스찬! 얼른 가서 잡아!
0: 있어야 할 텐데. 와!
4: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은?
0: 달림이에요. 달림이가 공주님을 구해줬어요.
4: 못된 왕비가 공주님한테 독사과를 먹여서 없애려고 했거든요.
0: 뭐? 그럼 그 사과 팔던 할머니가 왕비였단 말이야? 네, 사냥꾼을 시켜 공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요.
4: 뭐라고요?
0: 어서 왕비를 잡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공주님.
4: 어떻게 그런 일이... 알겠어요.
2: 왕비님, 숲속의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1: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0: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1: 뭐야? 공주가 왜 투명이지? 세바스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2: 글쎄요.
0: 모두를 속이고 날 없애려고 하다니.
1: 아니, 백설공주, 그건 너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0: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독사가 맞죠?
4: 당장 저 못된 왕비와 사냥꾼을 끌고 가요.
5: 예, 당신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0: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4: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0: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4: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0: 저를 위해? 뭔데요?

생기네.

0: 나라에 갔다 온 건가?
1: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0: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음? 빅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1: 뭐? 무슨 나라?
0: 빅설공주 나라요.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0: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5: 얼굴엔
3: 순한 길길.
5: 진물엔
3: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말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1: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0: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2: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1: 다 됐다.
2: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1: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0: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1: 그래, 알았어.
0: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2: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0: 우와, 로라 공주다.
2: 우리 딸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0: 어? 우와, 아빠 최고, 최고.
2: 그래, 그래.
0: 짜잔, 로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운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아.

0: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버렸나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이번엔 잘했어.
2: 달림아,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0: 그래.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2: 네. 근데 엄마,

0: 사오셨어요?
1: 아, 달토끼 꿰매줄 거? 당연히 사왔지.
0: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1: 달림아,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2: 어, 안방에도 없는데?
3: 달토끼, 달토끼, 여기, 여기!
2: 뭐? 어디?
0: 어?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1: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0: 네?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1: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4: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씨, 가자.
0: 달토끼야! 달토끼야!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1: 정말이네.
0: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달토끼야! 이건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밀크,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1: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0: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은 거야. 너무 고마워.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10시가 다 됐네.
1: 안녕히 주무셨어요?
0: 너무 늦게까지 잤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2: 어머, 이게 다 뭐야?
1: 우와!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 봐요.
0: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1: 엄마,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0: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3: 맘마 맛있다.
1: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0: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1: 좋아요.
3: 거기 봐.
1: 따라라.
0: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4: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2: 네? 생일이요? 누구요?
4: 응?
2: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아, 어떡하지?
1: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2: 어떻게 달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1: 왜?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2: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1: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2: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1: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2: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1: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2: 그래도...
1: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2: 우리 달림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0: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5: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2: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1: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2: 밀가루, 수박.
0: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1: 우유도요.
0: 좋았어.
4: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2: 세일?
1: 엄마, 딸기요, 딸기.
2: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4: 자, 핫팩 나왔습니다.
1: 엄마, 마지막 딸기예요.
2: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2: 벌써 6시가 넘었어.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그래? 그럼... 맞다!
4: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5: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3: 엄마!
2: 딸기는 무사해.
3: 엄마, 다 됐어요.
2: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3: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제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2: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0: 다녀왔습니다.

0: 여보!
1: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0: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0: 엉망진창이 됐네. 미안.
1: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달림이가 만들자고 했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더운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뽀르르 도마노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노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속이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5: 얼굴엔
3: 순한 킬킬.
5: 진물엔
3: 덥덥한
6: 순하게
3: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빠질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진짜 아주 잘하.

이건 누구 거냐 하면 네 거야. 또 이것도 잘 봐봐. 수리수리 마 수리 올라야. 수리수리 마

추가 발상과

소방관 놀이는 참 신난다니까. 엄마, 나도 그거 한번 해볼래.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내꺼 내꺼

말건?

사람이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마음에 쏙 들어. 먹는 것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민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런. 얘도 잠들어 버렸네. 거봐, 그럼 못 써. 너네 잠이 안 드는데.

넌 어떻겠어?

저 상품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상품.

좀 잠깐?

0: 둘이 고민하니까.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도시에서 온 고양이 마술사.
4: 와, 맛있다.
5: 다람쥐야,
6: 꺼병이들아, 안녕.
5: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6: 도시에서 온 엄청 유명한 마술사 고양이가 공연을 한대. 먼저 가볼게.
7: 우와, 마술이라고?
5: 엄마, 우리도 보러 가요.
8: 그럴까?
9: 야호! 신난다!
8: 얘들아, 우리 화장실부터 다녀올까?
7: 네!
5: 난 하나도 안 마려운데.
8: 어, 셋째야!
5: 저 먼저 갈게요!
10: 도시에서 온 위대한 마술사, 매직 캣! 지금부터 여러분께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 이 지팡이를 손수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야! 왜 안 되지? 입가에 꿀이 묻어있군요.
5: 대단해요! 재밌다!
10: 자, 그럼 다음 마술은? 야!
5: 아까 화장실 갈 걸.
11: 정말 떠올랐어! 대단하다!
5: 공중부양 마술 벌써 끝난 거예요?
8: 마술사님이 오늘 아침을 많이 드셨나봐.
10: 작은 실수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제 비장의 마술,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8: 아무래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좋겠어.
5: 네.
10: 아니, 거기 꼬마야, 나 좀 도와주겠니?
5: 저요?
6: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저도 잘할 수 있어요.
5: 저요.
4: 제가 할래요.
10: 자, 그럼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벽장 안에 들어가면. 혹시 너 어디 아프니?
5: 아니요, 그게 사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10: 이럴 줄 알고 내가 벽장에 비밀의 문을 만들어 놨지. 그 문으로 나가서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와.
5: 마술사님.
10: 자, 이제 셋을 세면 꼬마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 둘, 둘, 예, 둘이에요. 셋. 짠짠. 자, 이제 다시 셋을 세면 꼬마는 돌아와 있을 겁니다. 하나.
11: 어서 돌아와, 셋째야.
12: 엄마, 셋째 형 정말 사라진 거예요?
8: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10: 둘.

0: 있다는 거야?
1: 제가 잘못 봤나 보군요.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위대한 마술사 매직 캣의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0: 이동이의 숲속 나들이. 이야!
1: 이번엔 내 차례. 안지.
2: 안녕하세요, 까치리 아줌마. 비둘기 아줌마. 어서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3: 멀리요.
1: 안녕하세요.
2: 그래, 그래. 비동이도 인사해야지.
1: 비동아, 안녕.
4: 만나서 반가워.
5: 안녕.
2: 비동이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같이 숲 구경도 하면서 재밌게 놀아.
4: 네. 우리 비동이랑 놀이터에 가서 놀자.
1: 좋아.
4: 비동아, 왜 앉아있어?
5: 숲은 시시해.
4: 뭐? 숲이 얼마나 재밌는데.
5: 배고프네. 그럼 숲에 맛있는 것도 있어?
1: 당연하지. 공주야, 다 됐어.
4: 아직 조금만 더. 비동아, 좀 도와줘. 비동아, 괜찮아?
5: 맛있어.
4: 얼굴에 다 묻었잖아. 냇가에 가서 얼굴 좀 씻어야겠다.
5: 귀찮은데.
1: 귀찮긴.
4: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1: 우리가 냇가에 데려다 줄게. 냇가로 출발.
6: 우리 잠깐만 쉬자.
4: 그래.
6: 우와, 도와줘.

0: 무사해서 다행이야. 놀랬지? 다친 데는 없고?
1: 네, 엄마.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도 숲으로 이사 와요. 꺼병이들하고 여기서 살래요.
0: 뭐?
2: 뱅더가 미안해.
3: 뱅더기네 집 도착.
0: 우리 아가들, 엄마는 오리 아줌마네 다녀올 테니까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뱅더와 놀자.
4: 잠깐만. 얘들아, 안녕.
1: 뭐 갖고 놀고 있었어?
4: 뱅덕이 아무것도 안 갖고 놀았어.
1: 그래?
5: 뱅덕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4: 뱅덕이 금방 다녀올게.
1: 아무래도 뱅덕이가 뭘 숨긴 것 같은데.
6: 잠깐 뭐지? 얘들아!
7: 우와!
3: 공대!
7: 공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네. 나도 해볼래!
6: 나도!
7: 재밌다! 우리 공 그만 갖고 놀자. 꽁꽁 숨겨놓은 걸 보면 뱅덕이가 엄청 아끼는 장난감인 것 같아.
1: 에이, 조금만 더 놀다가 제자리에 두면 되잖아. 이야!
7: 우와! 어서 잡아!
4: 놀아야지. 어? 여기가 아닌가?
7: 어떡해. 뱅덕이가 공을 찾고 있나 봐.
8: 일단 가져가서 바람을 넣어보자.
7: 빨리.
4: 찾았다. 뱅덕이 공 이리 줘.
6: 뱅덕이 공이. 뱅덕아.
7: 미안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4: 엄마.
0: 누가 엄마를 찾는 거지? 어? 뱅덕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7: 엄마! 그게요. 저희가 뱅덕이 공을 갖고 놀다가 그만.
0: 아, 그랬구나. 뱅덕아, 아줌마가 금방 고쳐줄게.
4: 네.
0: 후. 바람을 불어넣고 이렇게 반창고까지 고쳐주면 짠! 감쪽같이 고쳐졌지? 미안해, 뱅덕아. 꺼병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란다. 얘들아, 친구가 아끼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겠지?
3: 네, 엄마.

0: 정말 미안해, 맹독아.
1: 어? 맹독아? 받아?

0: 뺑덕이 이제 공 안 숨기고 같이 공놀이 할 거야. 너희랑 노니까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1: 그럼 우리 앞으로 뺑덕이랑 또 공놀이 할 수 있는 거지?
0: 그럼 뺑덕이랑 또 놀자. 또
2: 소원을 들어주는 돌탑.
3: 자, 도착. 이 냇가지 처음 오지?
4: 여기 꽃도 많네. 난 예쁜 꽃팔찌 만들어야지.
1: 그럼 난 멋진 다운이 가면.
4: 이게 뭐지?
3: 아, 누가 돌탑을 쌓았나 보네.
4: 돌탑이 정말 많다.
5: 근데 돌탑을 왜 이리 많이 쌓아놨어요?
3: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1: 그럼 저도 돌탑 쌓을래요.
6: 나도
4: 벌써 이만큼 쌓았어.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차례야.
4: 아, 저게 좋겠다.
3: 엄마가 도와줄게.
4: 자, 조심, 조심.
7: 우와! 야호! 완성이다!
4: 돌탑 정말 멋지다.
1: 엄청 높아.
8: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야, 내가 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
3: 자, 이제 돌탑이 완성됐으니까 소원을 빌어볼까?
7: 네!
8: 아, 꺼병이들이 내가 돌인 줄 알고 쌓았구만. 이건 재밌겠는걸? 우리 예쁜 꺼병이들 소원을 말해보겠니?
9: 누구세요?
8: 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돌탑 요정이란다.
4: 우와, 돌탑이 말을 하잖아.
8: 뭐든 이루어줄 테니 나에게 말해보렴.
5: 전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4: 예쁜 조약돌이 갖고 싶어요. 전 꽃팔찌야.
1: 나뭇잎 가면이요.
8: 문제없지. 내가 그 소원을 모두 이뤄주마.
7: 진짜요?
6: 신난다.
3: 아.
8: 괜찮네.
4: 돌탑이 재채기를 하네.
8: 아이고 허리야.
7: 남생이 아저씨.
4: 돌멩이가 아니라 남생이 아저씨였잖아.
5: 그럼 그 목소리도 돌탑이 아니라 남생이 아저씨였어요.
8: 미안하다 얘들아.
4: 우리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3: 아니야 아니야, 우리 꺼병이들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1: 돌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8: 걱정 마라, 돌탑은 내가 금방 쌓아줄게. 얘들아!

0: 다들 너무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얘들아, 눈을 꼭 감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봐. 그럼 분명 이루어질 거야.
1: 네.
3: 복숭아는 아직인 거야.
2: 조금만 더. 조금만.
1: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4: 우와!
1: 정말이잖아.
3: 나는 없는데.
0: 어, 안 되겠다. 흐차.
4: 하늘에서 복숭아가 떨어졌죠.
1: 우와, 그럼 우리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거네? 근데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0: 엄만 우리 꺼병이들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지?
1: 엄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5: 얼굴엔
1: 순한 길길
5: 주물엔
1: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뽀롱뽀롱 나가요. 렛츠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래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남극에 간 보물 원정대.
9: 무슨 여행 짐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3: 난 힘들어서 더는 못 밀겠어.
10: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미안한데 이것도 넣어야 해.
9: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3: 구대희 시장님이 남극 여행을 가신대. 그래서 장비를 빌려드렸지.
10: 남극으로 보물찾기 여행을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음에 묻힌 보물도 찾을 수 있거든. 치카레타랑 내가 입을 방한복도 있어. 색이 너무 이쁘지 않니?
11: 저 양반이 애써 보물을 구해오면 몰래 보물만 쏙 챙겨야지.
10: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다친다.
3: 제가 할게요. 안 되네요.
12: 그래서 윤전장님 보물 더듬기란 말이 생겼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저 눈더미에 파묻히면 눈을 훤히 뜨고도 안 보이거든.
3: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찾아서 전부 나눠가질 거니까요. 그쵸 할아버지?
13: 좋은 생각이구나 얘야. 다 같이 모험에 참가했으니까 나눠 가져야지. 그쵸 선장님? 나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거요. 아마.
10: 저 혹시 우리 본 적 있나요?
13: 내가 흔한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났을 리가 있겠어요?
10: 그래요? 얘야, 너 춥지 않니? 저리 가서 옷 좀 껴입자. 겉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저 험비어덜한 사람 어째 좀 수상하단 말이야. 요것 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고양이들이 왜 내 가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까?
13: 걔들이 추운가 봐요.
10: 애쓰시네요, 선장님.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딩거 실장님?
13: 그래요, 난 험비어도 선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 대신 보물을 찾게 하려고 속인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14: 그럼요.
13: 좋아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들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까. 아니 뭔가 쎄한 게 입에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10: 걱정 마세요. 구명보트에 탈 동안 구조 요청을 할게요. 암만 그래도 구명보트는 있겠죠?
13: 그럼 험딩어라는 이름도 있지.
15: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3: 얼음으로 하키해. 남극 여행 이야기를 했다니 제주도 얼음 갖고 놀고 싶다 해서.
10: 라이더, 우리 좀 도와줄래?
15: 구대의 시장님?
10: 우리가 탄 여객선에 문제가 생겼거든.
3: 험딩어 시장님이 배를 부셨어.
15: 다들 안 다치셨어요?
10: 다치진 않았는데 저 배가 없으면 이 눈 덮인 해변을 못 빠져나갈 거야.
15: 지금 바로 갈게요,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6: 라이더가 부른다!
17: 마셜! 조심해!
3: 이건 볼링이게 걸링이게.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로보도 지금 바로 남극으로 떠나자. 전속력으로 출발. 여객선이 빙산을 들이받고 망가졌다나 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 장비를 써서 저 배를 수리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어, 맞다. 근데 나 혹시 물에 들어가야 해?
1: 아니야. 너한테 배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말인데,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갈고리를 써서 트럭 본부랑 여객선을 케이블로 이어줘.
4: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쪽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애기는 친구도 사귀었네?
1: 아, 보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펭귄이나 봐야 하지?
0: 펭귄은 귀엽기라도 하죠. 거기다 보물 지도는 시장님이 박살낸 배에 있잖아요.
2: 지도 나도 있어. 오, 이것 좀 봐. 이 지도에 있는 산이 바로 저기 있는 산 같지 않아?
3: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요?
4: 어, 안 돼, 예이야. 우린 안전 장비도 없는데 이럴 땐 그냥 퍼피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1: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댁들은 가만히 있어요. 난 저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까 안녕.
0: 어, 봤어, 아가? 어, 아니 뭐, 바흐펭귄아, 퍼피 구조대야.
5: 좋아, 저 배를 끌고 와보자.
6: 러블, 망가진 데 찾았어?
7: 어, 진짜 큰 구멍이 났어. 배가 엄청 빨리 가라앉아.
5: 배를 움직이려면 저 빙산을 치워야겠어.
3: 내가 이길 알다. 아, 갈고리 줄! 갈고리 줄, 돌아와!
5: 로보도 견인고리! 아! 에베레스트, 이제 트럭 본부랑 여객선을 연결시키자. 깔끔하게 걸렸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보독, 이제 당겨.

0: 오케이, 이제 배를 수리하자.
1: 어? 드라이버 작동. 이 부분만 메꾸면 다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험딩어 시장님이 어드벤처 베이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잠깐,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2: 그 사람은...
3: 어디 보자. 이 지도를 보면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 여기네. 좋아.
4: 시장님을 찾았어. 저기에 묻힌 보물을 파나 봐.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빈격에 금이 갔어.
0: 안 돼. 계속 저러면 눈 사태가 날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3: 동굴이다. 보물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0: 잠깐만요, 시장님.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눈사태 나요.
3: 뭐라고? 잘 안 들려. 이 눈사태 때문에. 잠깐, 눈사태라고?
5: 험딩어 시장님! 험딩어 시장님!
6: 괜찮으세요?
3: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엉덩방 하나 찍고 있어. 보물이다! 드디어 찾았어!
6: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꺼내드릴게요.
3: 알았어. 천천히 하고. 시간 많거든.
4: 이제 눈더미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1: 그럼 내 자동차로 충돌시켜볼까?
0: 러블, 미안한데 얼음이 두꺼워서 네 장비로는 안 돼. 그보다 훨씬 큰 게 필요한데. 우리 트럭 범부 같은 거.
7: 트럭 범부?
3: 제발 조금만 더.
5: 험딩어 시장님, 들리시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6: 지금 들어갈게요.
4: 라이더, 열감지 스캐너로 보니까 시장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
0: 좋아, 그럼 다 됐네. 로보도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시장님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3: 금방 갈게. 이것만 좀 꺼내고 갈게. 보물을 거의 다 캤는데 좋다가 말았네.
1: 됐다, 다 고쳤어요. 모두 배에 타셔도 돼요.
8: 만세!
4: 보세요, 펭귄이 우리랑 가고 싶대요.
8: 그 친구는 남극이 편안할 것 같은데. 라이더, 이 추운 데서 구해줘서 고마워.
0: 고생하셨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이제 내가 배를 몰면 아무 문제 없을걸.
8: 완벽하게.
3: 눈앞에서 보물을 놓친 게 아쉽네. 근데 아무도 그 보물은 못 챙겼으니까 뭐.
4: 시장님, 아까 말한 보물 누가 찾아왔는데요?
9: 이야, 평생 줘본 금이랑 보석 중에서 저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봤네, 그려.
6: 라이더와 로켓 엔진. 여기가 퍼피 구조대 본부야. 구조장비 보고 싶은 어린이?
7: 저요! 저요!
6: 알았어. 자, 이 강아지 배낭이 보이지?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치죠. 락! 금을!
4: 라이더는 장비에 문제가 없도록 손 봐줘. 대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래?
0: 좋아, 설명해줄게. 이번엔 로켓 부스터를 강화해봤어. 비상사태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근데 브레이크는 덜 조절한 상태야.
4: 로켓 부스터? 진짜 멋지다! 있잖아, 쇼랑 나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은데.
0: 알았어, 나랑 스카이가 보여줄게.
6: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우리 강아지 집 구경시켜줄게.
4: 얼마나 빨리 가는지 궁금하다.
10: 너 그거 진짜로 몰아보게?
4: 아니, 하는 척. 이것 봐, 나 잘 몰지. 보는 거.

0: 로켓 부스터 발사! 알렉스, 빨리 꺼!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구조 작전을 짜는 거야!
1: 넌 여기서 애들이랑 있어. 금방 갔다 올게.
2: 방금 그거 좋은 질문이야. 우리들이 타고 출동하는 자동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주마, 넌 알아?
0: 우와!
3: 아니, 나도 몰라.
0: 큰일 났다. 야, 로켓에 불 들어왔어.
1: 알렉스! 알렉스, 방금 진짜 위험했어. ATV는 장난으로 몰아도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제 로켓 부스터 끈다. 어?
0: 미안해요.
1: 아니야, 괜찮아. 브레이크를 쓰면 되니까. 아, 브레이크를 덜 손봤더니 먹히진 않네.
0: 어쩌지? 그럼 큰일 난 거야?
1: 아니야, 이럴 땐 누굴 불러야겠어?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3: 안 돼! 조심해, 마션!
0: 우와! 미안, 발 동동 구르다 대굴대굴 굴렀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라이더? 라이더!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난 지금 밖에 있어. 나랑 알렉스가 도움이 필요해.
2: 신호를 벗어나야겠어.
1: ATV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졌거든. 너희가 날 멈춰줘야 해. 로보도 당장 트럭 본부를 몰고 나를 쫓아와줘. 그런데 ATV를 멈추기 전에 일단 알렉스를 안전하게 데려가줬으면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알렉스를 들어서 옮겨줘.
3: 하늘에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은 로켓 부스터 때문에 망가진 가게들을 찾아가서 수리해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라이더, 내가 애들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1: 괜찮아, 체이스. 다음부터는 안 놓치고 잘 보면 되지 뭐. 준비되죠? 집중해야겠네. 여기 도로가 너무 험하네.
3: 끊겼다. 자, 그 다음에
5: 커피 구조대 출동!

0: 없어. 이 아래 나무가 너무 많아.
1: 스카이, 농장 안에 있는 탁 트인 들판으로 갈게. 날 따라와.
0: 대장 조심해. 앞에 차가 있어.
1: 어, 지금 보여.
2: 아니, 저 짐은 왜 운전을 저렇게 해?
0: 배치나, 안녕! 이제 한번 들어올려볼게!
1: 어우, 미안해! 들판에 돌이 너무 많아서!
0: 다시 한번 갈게!
1: 땅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차가 자꾸 튀어오르고 있어!
0: 그럼 어쩌지?
1: 한번 차를 통째로 날려볼까?
3: 로켓, 내 ATV를 위로 띄워줄래? 그리고 마셜은 물대포로 이 로켓 엔진을 쏴주고.
0: 불자동차 출발!

0: 점프대 준비됐어, 라이더.
1: 고마워, 로키. 스카이, 우리 간다.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춰야 해.
2: 내가 딱 잡아줄게.
1: 준비는 됐지?
2: 물대포로 환한 로켓을 시켜줄게. 아! 물대포 발사! 안녕, 베티나. 약간 빗 나갔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리로 와볼래?
1: 지금 시간이 없어. 로켓이 과열돼서 터질지도 몰라. 동물들이 사는 농장 한가운데서 그럴 순 없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로키, 이번엔 경사각을 낮춰서 더 멀리 뛰게 해줘.
4: 우와! 얘들아, 지금 당장 트럭 본부로 와. 라이더를 잡아야 해. 우리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가보자.
1: 로켓이 점점 뜨거워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4: 계획이 뭔지 말만 해.
1: 트럭 본부를 내 ATV 옆으로 붙여줄래?
3: 지금이 전속력 같은데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2: 와! 이렇게 빠르면 금방 해결하겠네.
3: 그런데 문제는 ATV야.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면 잡을 수가 없어.
1: 얘들아, 미안해. 너무 빨라서 핸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이 ATV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체스, 낙하산을 달아보자.
4: 좋은 생각이야, 대장. 지금 갈게.
3: 더는 못 뽑겠어. 한 발밖에 없는데. 준비해. 쏜다. 락! 낙하산.
1: 역시 최고야. 성공이야. 속도가 줄어들었어.
4: 난 먼저 가서 앞을 살펴볼게.
0: 준비됐어, 라이더.
1: 좋았어. 로보도 이 작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거니까 바짝 따라 붙어줘. 이제 나랑 간격을 딱 맞춰봐. 좋았어, 로보도. 지금이야. 로보도, 이제 경사로 올려.
3: 안 돼.
4: 라이더, 로보독,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
1: 로보독, 속도를 조금씩 줄여봐. 로키, 서두르자.
0: 하나만 더 빼면 돼. 어디다? 됐어!
1: 우와, 얘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강에 빠진 저 로켓들을 건져서 어드벤처 베이로 돌아가자.
5: 이 정도면 됐다.
2: 그 다음에 농장 울타리를 딱 넘어갔거든. 거기 한복판에서 빙 돌고. 근데 너랑 형 말이 맞아. ATV는 장난으로 타면 안 됐어.
1: 오늘 너희들 진짜 멋졌어.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4: 그거 알지, 라이더? 혹시 또 자동차 로켓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걱정 말고
6: 우릴 불러.
1: 아, 맞다. 누구 우리 트럭 본부 구경하고 싶은 친구 있어?
2: 나. 이것도 무지무지 재밌겠다. 라이더 형,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질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6: 순한 킹킹!
7: 눈물엔?
6: 덥덥한 말!
8: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6: 얼굴엔
3: 순하게,
6: 눈물엔
3: 덤덤한
7: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펌빙어 시장님과 거대 네온사인.
2: 알렉스, 오늘 밤에 오두막에서 별을 보면 참 멋질 거야.
3: 목성이랑 토성 화성이 한 줄이 된댔지? 와, 진짜 기대된다.
4: 설치는 다 됐는데 한번 볼래?
3: 우와, 저 행성은 뭐지? 어? 그냥 부엉이 눈이었네. 호랑이잖아.
2: 진짜? 어드벤처 베이에? 저게 무슨 호랑이야. 그냥 꿀벌이거든.
5: 우리 관광객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쯤은 도착해야지. 망원경을 설치하고 안개 기슭 마을을 칭찬하러. 흥, 왜 다들 어드벤처 베이에 가있지? 별 구경엔 우리 안개 기슭 마을이 딱인데. 아니, 안개 조금 낀 게 뭐 어때서? 하, 사람들이 어드벤처 베이만 가는 거 진짜 짜증나. 우리 안개 기슭도 유명해져야 할 텐데. 눈에 확 띄는 게 필요하지. 어, 그거야. 이거 보여? 거인 띵어야. 얘만 있으면 우리 마을도 유명해질 수 있어. 아, 저 미소에 한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일단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 별보기 행사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놀러 오겠지.

0: 코인 딩어가 전기를 더 먹고 싶구나. 밥 가져다 줄게, 내 영혼의 반쪽. 여기 전기 좀 갖다 쓴다고 구데이 시장이 뭐라 하진 않겠지? 아, 그래.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쓰게 생겼지만 몰라. 우리 거인 딩어가 먼저지. 하.
1: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참 희한하네. 소리가 어째 좀 불길한데? 이건 어째 수박이 다 엎어졌네? 에이, 바삐 보조대를 부르자.
2: 저기 큰 노란 공을 태양이라고 생각해봐. 초록이랑 파랑이 섞인 이 공은 우리 지구야. 그리고 오늘 밤엔 여기 있는 행성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지.
3: 우와, 이거 엄청 보기 힘든 거지?
1: 라이더, 마을에 불이 다 나갔어. 신호등불까지 전부 다.
2: 그거 이상하네요.
1: 누가 아니래? 나 좀 도와줄래? 내가 과일을 다 엎질러서 수박이 사방에 굴러다녀.
2: 걱정 마세요, 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마을에 전기가 다 나갔대.
2: 우리 본부는 발전기가 따로 있어서 참 다행이다.
1: 응, 근데 어드벤처베이는 정전 때문에 난리가 났대. 신호등이 다 나가고 아저씨 트럭 짐칸이 뒤집혔다나 봐. 수박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2: 아저씨 안 됐다.
1: 우리가 도로를 치우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 상황을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아라저씨 짐칸을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수박을 쓸어 담아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이스. 차들이 저쪽으로 지나가게 해줘.
1: 알았어. 랩! 고깔! 랩! 확성기! 여러분, 고깔을 따라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0: 러블, 저 수박들 좀 치워줄래?
2: 그거 참 이상하지? 마을에 전기가 갑자기 다 나갔어. 펑!
0: 네, 아저씨,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샅샅이 파헤칠게요.
2: 불행 중 다행인 게 사방이 캄캄해서 오늘 밤 별 보기 행사하긴 참 좋겠어.
3: 이건 뭐지?
1: 라이더, 이리 와봐.
4: 뭐야? 이게 오늘 정찬 사태랑 관련 있지 않을까?
0: 딱 봐도 이것 때문이네. 한번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4: 전선 한번 기네.
3: 저기 빛나는 건 뭐지?
5: 어, 이건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써볼까?
0: 험딩어 시장님, 이 불 좀 꺼주실래요? 시장님 때문에 정전됐어요.
5: 싫어, 이건 예술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세련된 건 다들 좋아할걸.

0: 러블, 시청에 꽂힌 전선 연장 플러그를 빼줄래?
1: 응, 알았어, 라이더.
2: 흥, 누구 마음대로 내 거인딩어 밥줄을 빼? 어우, 안 돼! 내가 저 눈부신 미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면...
3: 시장님 죄송한데요. 어드벤처베이에 전기를 켜야 해서요.
0: 엉망이 된 것도 정리해야 하고요. 가자, 체이스.
2: 퍼피 구조된 녀석들, 이게 있는 줄은 몰랐을 거다. 충전용 보조 배터리. 가자, 거인. 우리 마을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곳인지 증명하러 가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술작품 보는 눈도 없네. 자, 우리 마을은 수박이 굴러다니지도 않거든. 어! 안 돼, 이리 와, 네온 거인아.
0: 느낌이 안 좋은데? 가자, 체이스! 체이스, 저 간판을 당장 멈춰야겠어.
2: 누가 밤하늘을 밝히는지 나야 바로 나라고.
4: 저 불 때문에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2: 햇빛 칠리는 없고 저 빛은 뭐지? 뭐야, 이상한 간판이 내 등대에 걸쳐 있어. 등대도 걸려서 안 돌아가. 저걸 그냥 놔두면 오늘 밤 별보기 행사도 못할 거예요. 퍼피 구조들 부를게요.
0: 네, 터보 선장님.
2: 라이더, 내 등대 아래에 이상한 간판이 들러붙어 있어.
0: 저희도 봤어요, 선장님. 이 일에 딱 맞는 친구들이 있죠. 로키, 스카이, 물개섬으로 즉시 출동 바람.
5: 지금 바로 갈게. 우리한테 맡겨.
0: 좋아, 스카이. 포크로 저 등대에 매달린 간판을 떼내줄래?
5: 알았어, 대장.
0: 차례인데. 로키, 망가진 기계를 고쳐서 등대가 다시 돌아가게 해줘.
4: 초록 에너지 집중! 스패너! 이 나사를 조이면 됐다!
2: 보세요, 예정대로 태양계 행성들이 한 줄로 서고 있어요.
4: 우와,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 행성들이 다 모이니까 밤하늘에 점 하나만 떠있는 것 같아요. 퍼피 구조대 고마워. 덕분에 하늘이 빛났어. 아니, 어두웠어.
0: 재밌었어, 알렉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6: 잠깐, 험딩어 시장님이랑 그 네온 사인은 어디 갔지?
0: 스카이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야.
2: 저 간판 꽁무니 쫓아다니느라 기운 다 뺐네. 아, 잠 좀 자자. 시장님은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나?
5: 사라진 초상화를 찾아라.
0: 너희들 그림 정말 잘 그렸다.
5: 너도 그림 마음에 들어? 이건 하늘을 나는 바위 그룹.
0: 러블은 뭐 그리고 있는 거야?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7: 와, 진짜 피자 같다. 페퍼로니 냄새도 나.
8: 워킹버그에 잘 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린다니까 공주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9: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4: 저도 포즈 잡을 준비됐는데 봐요, 왕관도 정말 예쁘죠?
8: 아니야, 스위티. 왕족 초상화에 강아지는 안 껴줘요. 여왕이 되실 분만 그리지.
4: 대신 선생님이 나 그리는 거 구경해. 그것도 재밌겠다. 아니, 좋은 생각이시네요, 공주님.
9: 저기요, 여러분. 영감이 마구 솟구쳐서 나 진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려볼게요.
4: 나 오늘 밤 제막식에 맞춰서 그림이 완성되면 좋겠다.

0: 실례야? 어? 어? 바지비, 투상화에다 내 얼굴을 더 그리면 오늘 밤 사람들이 날 여왕으로 모시겠지?
1: 그대로 두면 붓 다 갈라지는데 얼른 빨아야겠다.
0: 저 아저씨부터 내보내야겠어. 어? 어? 어? 바지비, 위험에 빠진 바다 코끼리 소리 좀 내봐.
1: 어? 이게 뭔 소리지? 내 바다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나?
0: 바로 이

0: 원리는 멀쩡한데 누가 운 거지? 아, 이상하다. 내 귀가 어떻게 됐나? 바닥에 웬 물감 자국이 있을까? 아, 어디 또 묻었나 보자. 무슨 일이람? 공주님 초상화가 어디로 사라졌잖아.
1: 말도 안 돼!
2: 내 보물이 사라지나니.
3: 아, 진정하세요. 심호흡 좀 하시고요. 보조대를 불러야겠어요.
4: 안녕하세요, 백장님.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3: 잘 지내면 저다 했겠니? 두 눈 많이 뜨고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를 도둑 맞았어.
4: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션 조심해!
7: 와, 무지개들에게 무지하게 힘드네.
8: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4: 말리들 봐줘서 고마워, 얘들아. 바킹버그에 급히 갈 일이 생겼어.
8: 그럼 우리들 이번엔
4: 퍼피 수사대. 로보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0: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대. 우리가 그림을 찾아와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야간 투시경을 쓰고 사건 단서를 조사해봐.
1: 특수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스캐너로 성벽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2: 초록에너지 출동! 맡겨줘!
0: 준비됐지? 퍼피 수사대 출동하자!

0: 죽이고 조대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 내가 사라져버렸어.
1: 저게 초상화 얘기야.
2: 공주님, 저희가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죠?
3: 그 초상화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젤만 남았어.
2: 최수, 이젤 근처에 단서가 있는지 찾아볼래?
4: 라이더, 바닥에 노란 게 있어. 근데 냄새가... 치즈인가?
5: 맞아. 나만의 비법인데 물감을 섞으면 더 빨리 말라.
2: 냄새를 따라가자, 체이스.
4: 치즈 냄새가 여기서 사라졌어.
2: 바닥에 발자국이 있나 볼까?
5: 야간 투시경 작동!
4: 발자국 찾았어. 홀 방향으로 가는데? 어, 근데 여기서 멈췄어. 분홍색 물감 얼룩도 보이고.
0: 버즈비, 이 작품 너무너무 기대된다. 너무 예쁘다. 나처럼. 이제 이걸 행사하는 아련실에 다시 갖다 놓기만 하면 되겠다.
2: 로키,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
0: 알았어. 휴대용 엑스레이.
6: 그러네, 이 벽 뒤에 누가 있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0: 스위치잖아. 제가 그림을 갖고 있어.
1: 스위티, 공주님 초상화는 어딨어?
2: 대체 무슨 말인지 원. 이건 내 초상화인데.
0: 프랑스와 아저씨 치즈 물감 냄새인데 그게 왜 여기서 나?
2: 네가 배고파서 그렇겠지. 우린 가볼게.
1: 저게 공주님 초상화가 아니었으면 스위티가 저렇게 도망칠 리가 없잖아.
0: 감히 누구 코를 속이려고.
1: 퍼피 수사대 출동하자.
0: 나한테 맡겨. 레이더만.
1: 그림을 갖고 날아갔어. 하늘에서 쫓아가는 건 네가 맡아줘.
3: 내가 바로 날아갈게, 대장.
2: 계획이 좀 바뀌었어. 저 강아지들 때문에 성에서 내 초상화를 공개할 기회는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버킹버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걸자. 그럼 날 여왕으로 모실 거야.
3: 이 목된 스위치는 어딨지?
2: 너 그 초상화는 왜 갖고 간 건데? 이건 나의 그림 초상화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 전시할 거야. 바로 저 시계탑에.
3: 빨리 그림 돌려줘.
2: 치라.
1: 마저 그림을 찾아와. 우리가 스웨티를 구할게.
3: 알았어, 라이더.
0: 내가 갈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두 길에서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잡았다. 착륙 패드.
3: 어떡하지? 너무 빨리 떨어져. 고마워, 왈리. 짓게.
2: 스위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강아지야. 왜 함부로 그림을 가져가? 전 공주님 그림 안 가져갔어요.

0: 저 박수 갈채는 원래 내 거였는데.
1: 이번에도 포피 구조대가 박킹버그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충신이었네요.
2: 내 걸작이 원래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운 모델 옆으로 말이죠.
0: 조상을 찾아줘서 고마워, 포피 구조대.
3: 다행이에요. 왕국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0: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길길.
1: 진물엔?
0: 덤덤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6: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5: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6: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어? 무슨 소리지?
7: 이따 뭐 먹을까?
6: 저건 뭐지? 우와! 신기하다!
8: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6: 이 책은?
8: 그 책은 백설공주 책이란다.
6: 와, 백설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여기인데.
8: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6: 네? 정말요?
8: 그래,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6: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럼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9: 공주님!
6: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10: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6: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림인데요.
10: 대낮에 무슨 달림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0: 내려! 자, 어서 들어가시죠.
1: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2: 아, 저는 공주가 아니고. 뭐야, 이 그림은 나잖아. 말도 안 돼.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보고 공주라니, 내가 공주라니 믿을 수 없어. 우와, 믿을 수 없어.
1: 공주님, 이런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공주님 이쪽으로.
2: 멋진

0: 공주가 되다니. 어? 누구? 와, 써니야, 어? 별이야. 와, 와, 밀크까지. 모두 여기 언제 온 거야?
1: 공주님 왜 이러세요?
0: 전 공주님 친구 루루잖아요.
1: 전 토토고요.
2: 루루? 토토?
0: 네.
2: 그럼 얘는?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2: 슈가?
0: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2: 못된 왕비?
1: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2: 백설공주?
0: 그럼
2: 내가? 아니, 저 사람이 백설공주?
3: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4: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3: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5: 왕비님.
3: 어, 그래,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5: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3: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4: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3: 뭐야?
4: 아닙니다요.
3: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0: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2: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1: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2: 응,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0: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2: 제대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0: 독사과?
2: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6: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1: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0: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1: 그건 그렇지만.

0: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죽는대로 화를 났는데.
1: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0: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2: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1: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0: 그런가? 좋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3: 거울아, 거울아, 이제 진실을 말해봐.
0: 백설공주 이젠 없어?

0: 1위부터 네. 매일같이 1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네, 네.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예뻐
1: 왕비님 왕비님
0: 예뻐 예뻐 예뻐
1: 왕비님
0: 이번에도 틀리면 넌 짜증나
2: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돌아 돌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3: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3: 아!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2: 뭐야? 또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3: 증거라뇨?
2: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4: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으아! 백설공주입니다!
5: 들켰어! 도망가자, 빨리!
2: 백설공주, 저것들 감히! 뭐해? 빨리 가서 잡아!
4: 네!
6: 마세요.

0: 어? 생각났다! 별이야! 아니, 토토! 뭔데 뭔데?
1: 들었잖아. 독사과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2: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3: 세바스찬!
4: 아, 예!
3: 백설공주는 찾았어?
4: 아니요, 성 안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3: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4: 왕비님도 깨끗한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3: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4: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3: 독사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4: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3: 이 나라를 다 뒤졌어라도 찾아와.
4: 알겠습니다요.
3: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사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2: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5: 여긴가?
2: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0: 어? 아, 해독제를 찾았어!
5: 어? 진짜?
0: 어?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3: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4: 요 강아지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3: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자, 더 많은 사과를 먹여주마, 백설공주.
6: 달리라! 어서 이 밧줄을 타고 탈출해!
3: 백설공주가 도망간다!
4: 저 난쟁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0: 고마워요, 모두들! 해독제를 찾았으니 어서 가요!
3: 저 녀석들이! 열받아! 세바스찬! 얼른 가서 잡아!
2: 없애려고 했거든요.
5: 뭐? 그럼 그 사

0: 보니까 왕비였단 말이야?
1: 네, 사냥꾼을 시켜 공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요.
0: 뭐라고요?
1: 어서 왕비를 잡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공주님.
0: 어떻게 그런 일이... 알겠어요.
2: 왕비님, 숲속의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3: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0: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3: 뭐야? 공주가 왜 투명이지? 세바스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2: 글쎄요.
0: 모두를 속이고 날 없애려고 하다니.
3: 아니, 백설공주, 그건 너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1: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독사가 맞죠?
0: 당장 저 못된 왕비와 사냥꾼을 끌고 가요.
4: 예, 당신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3: 세바스찬, 네가 일을 똑바로 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야.
2: 왜 또 제 탓을 하십니까요? 억울해요.
0: 다행이야, 나쁜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1: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0: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1: 저를 위해? 뭔데요?

0: 달림아! 달림아!
1: 왜 그러세요?
2: 아, 엄마 목소리가...
1: 공주님, 잠시만요!

0: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1: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응? 백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0: 뭐? 무슨 나라?
1: 백설공주 나라요.
0: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수족이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지 마 내 긴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데일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거야?
1: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자 형도 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앞으로
3: 둘, 둘, 셋, 넷,
2: 힘차게
3: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피틀기
3: 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우린 준비 끝!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0: 청소?
1: 그래, 쓸고 닦고 신나게 놀아볼 사람.
0: 저요. 쓸고 닦고 딩동댕 대청소 댕구는 준비됐어요.
2: 우리도 준비됐거든. 그렇지 얘들아.
1: 와우, 멋진데. 그럼 뭐부터 처리해볼까?
2: 샤샤 생각났어. 지난번에 딩동쌤이 대청소할 때 탈탈탈 먼지를 털고 뽀득뽀득뽀득 유리창을 닦으셨어요.
1: 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해볼까? 모두 준비! 먼지 털자!
3: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1: 아우, 이 먼지!
4: 유리창 닦는다.
1: 오, 이번엔 바닥을 치우시네. 빗자루로 쓱쓱.
2: 맞아요. 그리고 걸레질도 하셨어요. 큰 걸레로 쭉쭉.
4: 와우!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
1: 자, 저쪽까지 빗자루로 쓸고 쓸고! 쓸고? 쓸고?
5: 반짝반짝하게!
1: 좋다! 우와, 꼼꼼하게!
4: 자, 그럼 우리 걸레질 하자! 쭉쭉 밀고
0: 와, 다 닦였다.
1: 우와, 청소 끝. 예!
2: 어? 이건 뭐지?
1: 로봇 청소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쓸고 닦는 로봇이야.
4: 아이, 뭐야 댕구만큼 귀엽잖아.
1: 뭐? 어디 따라해볼까?
6: 홀짝샘 로봇 청소기.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방향 바꿔!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1: 아하! 어? 말이 로봇 청소기다!
5: 청소!
6: 오늘이 로봇도 돌아갑니다!
5: 빙글빙글!
4: 댕구 로봇 청소기는 엄청 빨라요.
6: 엄청 빠르다.
1: 승범이 노엘 로봇 청소기도 작동 시작.
5: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0: 설치했더니 벌써 다 있어요.
1: 그러네. 청소 깨끗하다. 이번엔 우리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0: 청소를 부탁해.
1: 모두 홀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예! 우와, 깨끗해!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4: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4: 야호!
5: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메롱의 최후 누나 메롱 메롱 메롱 너가 하지마 싫은데 메롱 메롱 메롱 메롱 하지 말라고 오빠가 아 괜찮아 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1: 아 입술 아파
0: 헐 피피 피냐 호떡이 네 입술에서 피냐
1: 와 피 누나 때문이잖아. 누나가 깜짝 놀라게 하는 바람에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거잖아.
0: 나 때문이라고? 아니, 호떡이 네 입술 때문이야. 네 입술은 평소보다 빨개.
1: 빨개?
0: 하얀 각질도 있어. 네 입술은 튼 거야. 그래서 찢어진 거라고.
1: 어? 누나 입술은 괜찮은데 왜 내 입술만 튼 거야? 누나 입술은 괜찮은데 왜 내 입술만 튼 거냐고. 왜?
0: 어떡해?
1: 허, 또 피나면 안 되지.
2: 입술 입술 입술 입술 입술 입술
0: 입술 딱지가 깜빡인다. 내가 가서 왜 호떡이 네 입술이 튼 건지 알아보고 올게.

0: 입술 마을이 또 사막으로 변했어.
1: 이대로 죽는 건가?
2: 물의 요정님, 청결군님.
0: 입술 세포, 자, 이 물방울이라도 가져가. 입술 마을엔 땀도 안 나고 피지도 없어서 이 물방울 아니고서는 촉촉할 수가 없잖아. 자, 어서!
2: 아니요! 그 물방울을 제게 주시면 물의 요정님도 위험하시잖아요! 제가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3: 어? 여기가 어디지? 어우, 왜 이렇게 건조해?
0: 입수세포! 자, 이 물방울을 가져가!
3: 오, 우와, 물이다! 감사합니다!
2: 안 돼! 입수세포, 받지 마! 오아시스에서 당장 나와, 당장!
3: 알았어!

0: 세포 물회요정님의 물방울을 받으면 어떡해. 우리 입술마을에 딱 하나 남은 물방울인 거 몰라?
1: 뭐? 물방울이 딱 하나 남았다고?
0: 그래, 물이 부족해서 입술마을이 사막으로 변했잖아.
1: 그래서 호떡이 입술도?
0: 그래 맞아, 그래서 큰 거야.
2: 입술세포, 너희들도 물을 먹지 않고 버티다간 하얗게 각질이 돼서 말라 죽게 될 거야.
1: 그래서 너도 나도 하얗게 변한 거야?
0: 끄덕.
1: 이대로 가다간 말라 죽는 거고?
0: 끄덕.
1: 안 돼!
0: 받아들여! 우린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의 요정님의 물방울을 꼭 지켜야 돼!
3: 마지막 물방울을 지킨다고 사막으로 변한 입술마을이 촉촉한 입술마을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아까 호떡이가
1: 말라고!
0: 아, 깜짝이야!
3: 하고 놀랄 때 입술이 찢어지는 바람에 튕겨 나왔어.
1: 적혈구님 어떡해요?
3: 이대로 굳어가겠지. 그러다 결국
1: 이럴 수가! 입술 세포는 하얗게 빨려가고 입술이 찢어져서 적혈구님은 튕겨 나와 죽어가고.
0: 안 돼!
1: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0: 그건

0: 박수를 외쳐. 또 나왔어?
1: 누군데?
2: 뭐야, 아직도 날 몰라? 나, 혀야!
3: 난 침방울?
1: 혀라고?
0: 저 녀석이 자꾸 나오는 바람에 우리 입술 마을이 이렇게 건조해진 거라고!
1: 그러고 보니 호떡이가 계속!
4: 메롱메롱!
1: 혀를 내밀었지? 메롱을 많이 해서 입술이 건조해지고 튼 거라고!
2: 아니, 나 때문이 아니지.
3: 아니지.
2: 쌩! 찬바람 때문이잖아.
3: 이잖아.
5: 입술 세포들아, 너희들도 마르지 않게 이리 와.
6: 네, 물의 여장님.
5: 우와. 우와, 물방울이 있으니까 촉촉해.
6: 촉촉하니까 너무 좋다. 앵두 같은 입술이야.
3: 쌩쌩쌩.
7: 우와, 찬바람이다.
3: 소문 듣고 왔으다. 여기 촉촉하다고. 내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데.
5: 안 돼, 이 물방울은.
3: 나도 좀 가져갑시다. 쌩쌩쌩.
5: 우리 입술 마을은 원래 물이 귀했는데 내가 찬바람으로부터 물을 지키지 못했어요.
0: 물의 여정이 탓이 아니에요. 찬바람 때문에.
2: 사막으로 변한 거 맞잖아.
3: 맞잖아.
2: 그런데 또 입술 마을이 건조해진 게 내 탓이라고.
3: 이라고?
0: 물론 찬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롱 혀! 네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너!
8: 나?
0: 그래, 너! 침방울 너!
1: 어? 우와! 침방울 촉촉하다! 잘 됐다! 침방울이 이 오아시스를 채워주면 입술마을도 다시 촉촉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3: 메롱메롱 메롱메롱
8: 침침침 침침침침
2: 그럼 나도 자주 나와야겠네. 메롱 메롱 메롱 메롱
0: 안 된다.

0: 된다니까.
1: 왜 안 돼?
0: 침방울이 나오면 더 위험해져.
2: 찬바람 쌩쌩쌩.
0: 깨꼬다.
3: 척하고.
0: 안녕 안녕 안녕.
3: 메롱. 들어가야지.
2: 쌩. 침방울 나랑 가자. 쌩.
0: 물의 요정님 같이 가요. 침방울은 빨리 마르는데 마를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물방울까지 빼앗아 간단 말이야.
4: 깨꼬다.
0: 그럼 우린 바짝 말라서 하얀 각질이 되고 말 거야.
1: 안 돼!
3: 침방울, 그랬어?
5: 내가 그랬던가?
0: 그뿐인 줄 알아? 여길 봐.
1: 빨개!
3: 침방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이게 왜 이러지?
6: 입술 피부는 얇

0: 아침방울. 앞으로 입술 마을 출금지야.
1: 헉,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2: 으롱, 이 혀가 나오니까.
0: 나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호떡아, 제발 메롱 좀 하지 마.
3: 알았어, 앞으로 호떡이는 메롱 금지야, 금지.
0: 어, 좋아. 들어가자, 침방울.
4: 응. 혈끄루뚤, 혈끄루뚤, 혈끄루뚤, 메롱. 혈끄루뚤, 혈끄루뚤, 혈끄루뚤, 메롱.
3: 이거 깨버릴래.
5: 어! 호떡이가 우리 깨어낼 생각인가 봐.
6: 안 돼! 위험해! 입술 피부는 약해서 입술 세포를 떼어내다가.
5: 아! 나를 핏줄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거야?
3: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5: 제발 약속해줘.
3: 친구들, 혹시라도 입술이 터서 각질이 생겨도 절대 뜯어내면 안 돼.
6: 대신 입술이 트지 않게 촉촉한 입술 보습제를 발라줄래?
3: 네, 촉촉하게 발라줄게요. 오, 입술 최고!
7: 충치왕 호떡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두촌쿠. 오늘 드디어 너를 먹어보는구나. 이 향기. 그럼 호떡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3: 이거 먹어도 돼?
7: 되지, 되지. 어, 도전크다. 이거 어디서 났어?
3: 여기서.
7: 와, 내 거야. 내놔, 내놔.
3: 먹어도 된다며.
7: 내 건 줄 몰랐지.
3: 호떡이 너 여기 있는 간식 다 먹고 두쫑크도 먹겠다고? 욕심쟁이.
7: 욕심쟁이라고 해도 좋아. 맛있는 걸 어떡해.

0: 또 이는 닦았어? 안 닦았지? 이부터 닦어.
1: 닦을 거거든. 맛있어. 정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나 이대로.
2: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1: 충치왕이 돼도 좋아. 어머어머,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0: 헛! 충치왕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혹시 충치왕 딱지가 충치왕 호떡이를 부르는 거 아니야?
1: 뭐? 나 충치왕 아니거든.
0: 오, 오, 오!
1: 오, 충치왕 딱지가!

0: 여기가 어디지?
1: 전화!
2: 젤리!
0: 어? 어? 전화라뇨?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3: 어, 전화! 전화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2: 저희가 서운하게 싸웁니까?
3: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
1: 서운합니다. 춘추왕 전하.
0: 아파, 아파, 아파, 아파. 그만, 그만. 근데 내가 춘추왕이라고?
1: 네, 전하.
0: 그럼 너희들은
4: 뮤탄스 1,
2: 뮤탄스 2,
5: 뀨,
6: 젤리,
7: 뚜껑크.
0: 뭐? 젤리 두촌쿠?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8: 반갑대, 반가워요.
0: 두촌쿠.
8: 반가워요.
0: 반갑다, 반가워.
2: 우리보다 얘들을 더 좋아하시다니. 준아,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은 너무 서운합니다.
3: 준아를 충치왕으로 만들어드린 게 바로 저희 뮤탄스들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0: 나를 충치왕으로 만든 게 너희들이라고?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야?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냐고? 왜?
3: 전화가 시켰잖아요.
0: 뭐라고? 난 시킨 적 없는데.
9: 거짓말쟁이 전화! 전화가 뮤탄스들을 시켜서 어금닌 저를.
0: 뭐라고? 네가 어금니라고?
9: 까맣게 썩어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어금니입니다, 전하.
2: 전하가 시켜서 우리가 얘들이랑 함께 젤리젤리
7: 뚜껑크
3: 어금니를 까맣게 춤추로 만들었잖아요.
0: 설마!
2: 생각 안 나세요?
3: 생각 안 나시면 생각나게 해드려야죠.
10: 어금니 건강한 어금니 하얗고 단단한 어금니로 뭐든지 딱딱 씹어드리지 어금니.
2: 아니 아니 하얀 어금니보다
3: 번쩍번쩍 금니는 어떨런지요 전하.
1: 번쩍번쩍 금니 번쩍번쩍 금니
9: 그래 그래 금니 번쩍번쩍 금니. 전하! 전하! 전하!
11: 그래, 어찌하면 금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금리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야.
3: 일단 어금니를 충치로 만들어서.
11: 충치? 좋아, 충치로 만들라.

0: 볼까? 뿌시니! 한 번 더! 뿌시니!
1: 사탕! 콜릿!
0: 뚜뚜쿠!
2: 뮤탄스 똥 맞고 중치됐네!
1: 헉!
3: 헉! 젤리 먹고
0: 초콜릿 먹고
3: 뚜뚜쿠 먹고
0: 똥 싸서
3: 저렇게 만든 것 아니옵니까?
2: 치아에 뮤탄스 똥이 닿으면 녹아서 썩는다고요!
4: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아무데나 똥을 싸고
0: 아무데나라뇨?
3: 입 안에 사니까
0: 입에 똥을 싸는 거고
3: 자꾸 단 게 들어오니 먹고
0: 싸고
3: 먹고
0: 싸고
3: 하는 것이지요.
0: 뮤뮤
2: 전화가 자꾸 단 거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0: 저도 진아가 먹어서 들어왔지 젤리.
4: 나도 뚜쿠 그랬지. 내가 먹었지.
2: 젤리도 두초크도 끈적거려서 이에 끼는데
0: 젤리 두초크
2: 아유 저리 좀 가. 아유 아유 치카치카라도 해주시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거라고요.
4: 누나가 이 닦으라고 할 때 닦을걸. 어금니야 미안해.
3: 준아 이제 준아의 소원대로 어금니를 금리로 바꿀 시간입니다.
4: 아니 어떻게?
0: 어금니가 까맣게 썩었으니 치과에 가서 치료하고 금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4: 치과? 나 치과 무서운데.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 왜 어금니에 똥을 싼다고?
3: 네? 아, 준아가 금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0: 저희는 준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저도 쪽뚝이 들었젤리.
4: 나도 쪼크. 너희들은 조용히 해.
0: 빙젤리 핑쪼쪼크.
4: 뮤탄스 너희들.
5: 네 준아.
4: 응? 너희들 다시 돌아가. 호떡이 입에 더는 똥 싸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5: 정말이옵니까?
4: 응 돌아가라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뭐라고?
0: 아이고 우리 호떡이 엄마가 사랑해.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6: 호떡아 아빠가 더 사랑해.
3: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7: 치! 엄마랑 아빠는 호떡이만 좋아하고 호떡이한테만 뽀뽀하고.
0: 아니지! 엄마는 우리 호빵이도 사랑하지.
6: 아이고 우리 호빵이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5: 오호! 이번엔 호빵이 차례인가?
0: 저는 호떡이 엄마 입에서 살던 뮤탄스.
3: 저는 호떡이 아빠 입에서 살던 뮤탄스.
5: 뽀뽀할 때 왔습니다.
4: 헉! 뽀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냐?
3: 우리 뮤탄스를 키운 건?
0: 충치왕이십니다.
2: 저를 충치로 만든 것도 충치왕이십니다.
4: 나 어떡해. 충치가 없던 대로 뮤탄스가 없던 대로 돌아갈래.
3: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내쫓고 싶으시면 간식 먹고
0: 밥 먹고
3: 이를 잘 닦으면 되겠지만
0: 준하는 전혀 그럴 일 없잖아요.
7: 닦고 젤리
4: 나도 쫑구.
2: 이거다 아유 또 이러다 나만 더 썼겠네. 망했어.
4: 아니야 나 이 닦을 거야. 이 닦을 거라고. 어? 치약 칫솔 최고 딱지다.
3: 치약 칫솔 최고 딱지 가 있으면 뭐합니까?
0: 준아는 절대 그거 쓸 일 없을 거잖아요.
4: 뭐라고? 치약 칫솔 최고 딱지야. 치약과 칫솔을 골라줘.

0: 유타스 꼼짝마
1: 취향맨
2: 치수맨이 너희들을 없애주마.
3: 지금 당장 유타스를 없애라. 당장.
4: 예 지은아.
1: 칫솔맨 취약받아.
4: 취약 발사.
2: 칫솔맨 출동.

0: 축하 미션 완료.
1: 장맨 칫솔맨 고마워.
2: 친구들 밥 먹고 나서
3: 간식 먹고 나서
2: 잠자기 전에도 꼭꼭 이 치약맨과
3: 칫솔맨을 불러줘.
1: 호떡이도 치약맨과 칫솔맨을 꼭 부를 거야. 깨끗하게 일을 닦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도 호떡이랑 약속.
0: 치카치카 약속.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굴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1: 네.

0: 알아.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0: 이 손가락.
1: 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게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뮤직박스 뭐든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잘 지냈어 얘들아. 네. 오늘도 한번 너희들이 힘차게 박스맨을 불러보렴.
5: 박스맨
4: 와 완전 귀여워.
2: 완전 미니.
4: 어 고마워요 박스맨. 아 미니 박스. 와 이 작은 박스에 뭐가 들었지. 오늘 진짜 박스 귀엽다 그치.
2: 네.
4: 궁금할 땐 아저씨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할 때 흔들어 볼게요.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목소리로 카주? 카주? 너네도 카주 들어봤어?
2: 아니요.
4: 카주 들어봤어?
2: 아,
4: 그러면 일단 한번 궁금하니까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 알았죠? 네. 자, 열어볼게요. 카주? 오이?
2: 오이?
4: 이거 그 미용실에서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엄마, 네. 엄마 미용실 갈 때, 그지?
2: 네, 저도
4: 벌써 뽑았네.
2: 네.
4: 그래? 카주.
2: 카주가 뭘까?
4: 뭐 같아, 뭐 같아, 얘들아? 피리 같지 않니? 잠깐만. 근데 불어볼까 한번? 왜? 자 불어봐봐. 왜 소리가 안 나지?
2: 이거 봐봐요.
4: 어? 잠깐만. 목소리로 카주.
6: 목소리로 카주.
4: 어?
2: 어?
4: 어?
2: 안녕하세요.
4: 와. 벌써 알아냈어. 그러네 얘들아. 이거는 그냥 불면 소리가 안 나고 그죠? 아 너희들이 발견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목소리를 내면서 부니까 소리가 나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지우 먼저 한번 목소리로 소리를 내봐. 한번 내봐봐. 이거 이 답을 가는 거 봐봐. 아저씨처럼 잘 봐봐. 부끄러워?
2: 시끄럽다고요.
4: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가수님인데?
2: 무슨 말이야?
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카주를 불면서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2: 네.
4: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2: 네.
4: 알았지? 너희들은 지금 이 학기가 어떤 학기인지 금방 맞췄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 맞춰봐요.
4: 천재. 아이고 이렇게 배려를 잘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아저씨가 카주를 불어볼게요.
2: 네.
4: 그래요.
2: 뭐든지
4: 뭐든지 뮤직박스였어요. 너무 쉬웠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퀴즈 잘 들어봐요.
2: 네.
4: 자. 정답! 정답! 1점!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퀴즈입니다. 정답 맞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잘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2: 도레미 파솔.
4: 정답 정혜비. 와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에 음을 넣으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렇지. 목소리에 음을 넣으니까, 목소리에 음을 넣으니까 참 재밌는 악기가 된다.
2: 네.
4: 그러면 아저씨 노래에 맞춰서 카주를 너희들이 센스있게 한번 불어봐 줄래? 아저씨가 지금부터 노래를 할 테니까 거기에 그 이게 있어요. 어? 요 부분을 너희들 이렇게 불러줘. 알았지? 자, 준비. 자, 연주 준비하세요.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2: 맞아요.
4: 정답은?
2: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
3: 나도 안 했어. 그냥 정답 먼저 맞추라고 그냥 안 한 거야.
4: 아, 똑똑해요. 말 맞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자.
2: 네.
4: 준비됐어요?
2: 네.
4: 이 노래 다 알죠?
2: 네.
4: 힘차게 불러봅시다. 시작.

0: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후방에 넣고 무동님 뮤직파. 얘들아 아저씨 어깨를 이렇게 눌러줘 봐봐. 박스맨. 박스맨. 왜? 어? 박스맨 지금 뭐 하는 거야?
1: 방금 전에 쓱쓱 이러고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갔어요.
0: 그지? 박스맨이 엄청 빨리 들어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게 갔다가 막 그랬다, 그지?
1: 아, 근데 여기 점점 크게 풍선.
0: 그래? 그럼 이거 먼저 아이씨가 읽어줄게. 점점 크게 풍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뜨글뜨글 안아주니까 아저씨 팔에 힘이 없어서 이 작은 박스도 못 열 것 같은데.
2: 열어볼게요.
1: 자. 풍선이다.
0: 우와, 풍선이. 우와, 풍선이 가득하다. 어? 풍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3: 저 하나요.
0: 넌 핑크색? 저긴 핑크색? 지우는?
4: 저는
5: 아, 저 그냥 이거 말고 이거.
0: 오케이, 블루?
5: 블루.
0: 옐로우. 그럼 아저씨는 핑크. 자, 아저씨가 한번 먼저 불어볼게.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자, 이번엔 빨리 한번 불어볼까?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와! 야, 풍선이 이렇게 커졌네. 어? 자, 커졌습니까? 그러면 풍선 로켓을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0: 풍선 로켓 발사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아예 다 같이 더 크게 한번 불어보자. 어때? 더 크게 한번 불어보는데 너희가 풍선을 그러면 더 크게 불 수 있도록 아저씨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 박스맨! 자, 오케이. 이게 있으면 풍선을 더 크게 불 수 있걸락. 박스맨, 오늘은 우리랑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오케이. 자,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노래에 네? 맞춰서 풍선을 크게, 더 크게 부는 거야. 박스맨 준비됐죠?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아저씨 풍선.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아저씨 풍선 커진다 점점 커진다. 어때 얘들아, 아까보다 많이 커졌지?
1: 네.
0: 그래, 노래에 맞춰서 풍선을 부르면 이렇게 점점 크게 점점 이렇게 빨리 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풍선이 커질지 누구 풍선이 더 커질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지우하고 정혜비하고 누가 더 풍선을 크게 빠르게 부는지 박스맨하고 아저씨가 이 풍선을 잡고 있을게.
1: 네!
0: 자,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우, 정혜비 선수 준비 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자, 풍선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지우 선수, 정혁 선수 거의 박빙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노래를 한 번 더 신나게 한번 불러봐요.
1: 네.
0: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톱. 자, 세계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지우 선수, 정엽 선수 어느 선수가 풍선을 더 크고 빨리 불었을지 지금 풍선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판단해주세요. 누가 더 크게 불었나요? 와, 아저씨 노래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선수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등 어때요?
1: 네, 좋죠.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두 선수가 둘이서 팀을 하고 아저씨를 한번 이겨봐. 그러면 아저씨 풍선은 박스맨이 잡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 터졌어.
1: 정엽 주유 아저씨
0: 공동우승.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어? 볼트 선생님!
1: 자.
2: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0: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2: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작

피신야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보내.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선수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9: 노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1: 얼굴엔
13: 순한 킹킹.
11: 중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틀려.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빨리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3: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한가 일진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2: 좋아

0: 그럼 어디에서 할까?
1: 어?
2: 저기 어때?
3: 자동차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결정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직동.
0: 얼굴엔
16: 순한 킹킹.
0: 진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19: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camel.
1: Camel.
2: You're my baby. You're my song.

0: Thirsty camel, yeah.
1: 미스 펜.
2: What can I draw with thi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날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좋아요, 키키.
3: 고양이가 숨어요.
4: 몰래 몰래 숨어라. 빨리 빨리 숨어라. 생쥐가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Where's Silver?
1: I'm so angry!
0: How long do I have to hide?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힘들어.
1: 박희님 힘내세요.
0: 내 힘을 어떻게 내느냐 지금. 조선을 몇 주째 못 가고 있는데.
1: 박희님을 조선까지 데리고 가줄 탈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굴착기로 못 가고 캠핑카로 못 가고 산악 오토바이로 못 가고 딸을 조선으로 데리고 가줄 탈 곳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어? 새! 어, 그래! 새처럼 이렇게 헐헐 날 수만 있으면은 슝! 아무튼을 바로 샥! 갈 수 있을 텐데.
1: 저 하늘을 나는 탈 것을 알아요.
0: 어?
1: 박희님,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0: 뭐 정보만 준다면이야 뭐. 뭐야? 너가 지금 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거냐 이게?
1: 네, 하늘 높이 올라갔었어요.
0: 그래, 이 탈 것을 타면 조선을 저 새처럼 슉 하고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꽉 잡고, 자 오늘도 가자. 아! 여기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 아무리 와도 커다란 풍선 모양의 타크스 없는데 대체 뭘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냐?
1: 이
0: 타방다리지. 됐어, 나. 뭐.
2: 안녕하세요.
0: 혹시 이렇게 커다란 풍선처럼 생긴 이 타크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여기서 그 하늘을 나는 걸 탈 수 있는 겁니까?
2: 예, 맞습니다.
0: 자, 그럼 날 태워서 조선으로 가주시오.
2: 조선이요?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라고 합니다.
0: 어?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
1: 열기구는 사람을 태워 하늘을 나는 풍선 모양의 탈 것이에요. 날개가 없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열기구를 타고 처음 하늘을 날았대요. 하늘을 나는 풍선, 열기구, 함께 알아볼까요?
0: 오호,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
2: 네. 지금부터 준비할까요?
3: 아, 제가.
2: 그럼 같이 하늘 날아가야 됩니다.
0: 아, 예, 하늘 그 예.
2: 자, 여기를 잡으시고, 예. 하얀데. 이걸 웨빙이라고 하거든?
3: 예.
2: 이걸 잡고, 예. 뒤로 이렇게 펴, 우리가 탈 거니까 펴야 돼.
0: 예.
2: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0: 예.
2: 네. 네. 자, 또 가시고.
0: 가방아, 이거, 이렇게 하면 소정의 임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1: 아유, 조선으로 갈 수 있다면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래.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빨리 조선을 가자, 빨리. 어휴.

0: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열기구는 커다란 풍선 안에 차가운 공기가 약 3톤 정도 들어갑니다. 3톤.
1: 3톤?
0: 엄청난 양이죠.
1: 우와, 코끼리 한 마리 몸무게네요.
2: 와, 이게 풍선이 그냥 풍선이 아니라 엄청난 작업이구나, 이게. 와! 우와! 우와! 가자! 예? 그래! 그래, 제발! 가자! 우와! 우와, 커진다! 여기면 잡을 수, 우와!
3: 걱정하지 마세요. 열기구를 하늘에 띄우려고 불을 띄운 거예요.
2: 열기구를 하늘에 띄우려고 불을 피운다고?
3: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피님,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4: 뜨거워진 공기? 공기가 뜨거워지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3: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위로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의 활동이 둔해진답니다. 그래서 공기는 차가워지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요.
4: 아,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위로.
3: 맞아요. 그래서 열기구에 불을 쏘았던 거랍니다. 불을 쏘아 열기구 안의 공기를 뜨겁게 만들면 열기구 속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덕분에 열기구는 하늘로 둥둥 뜨게 된답니다.
2: 아, 열기구를 띄우려면 뜨거운 불이 필요하겠구나.
3: 맞아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열기구를 타볼까요?
2: 그래! 얼른 일단 초선으로! 초선! 아니 일단 올라가보자, 그다 얼른 가자! 아, 저 불 조금 아, 필요하긴 한데 왜 이렇게 무섭냐?
0: 어, 일로 오세요.
2: 어, 네! 네! 어, 이거, 네.
0: 일단 타보세요.
2: 어, 예. 어, 저, 타, 타! 예, 예.

0: 우와, 우와, 오, 아니 그래 이들 이들 올라간다고?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진짜 무섭다 이거. 우와,
1: 우와, 점점 더 높아져요.
0: 우와, 조선을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아름답네요. 야, 타마가 넌 좀 어떠냐?
1: 우와, 점점 더 높아져요. 하늘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0: 아니, 근데 올라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을 쏘는 겁니까?
2: 아, 이 열기구는 이 커다란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 공기를 쏘면 이 안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안에 온도가 뜨거워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하강하려면 이 안에 공기를 빼야 되잖아요. 더운 공기를.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파라슈트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0: 예.
2: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강이 시작된 거예요.
0: 아~
2: 지금 천천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되면 뜨거운 공기는 열기구를 위로.
2: 그렇죠.
0: 차가운 공기는 열기구를 아래로.
2: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 불로서 뜨거워지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슈트라는 걸 작용해서 공기를 빼거나 해서 이제 하강이 시작된 거예요.
0: 아~
2: 상승과 하강만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0: 공기도 그냥 공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차. 이거 참 신기하네.
2: 여기가 이제 부여 우리 다입니다, 이 밑에가. 이게 낙화암이라는 데거든?
0: 어, 예.
2: 낙화암은
0: 예.
2: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0: 와, 와, 이게. 이게 확실히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랑, 이 아래로 볼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다방이 이렇게, 어? 이거 혼자 타가지고 되게 재밌었겠네.
1: 바퀴님이랑 같이 타니 더 재밌네요.
0: 다방아.
1: 예, 바퀴님.
0: 그래도 너가 준 사진 덕분에 이렇게 열기구도 타보고 고맙다.
1: 바퀴님이 좋아하시니 저 기뻐요.
0: 내 머리 나 일일이야, 일일이야.
2: 자, 지금 착륙할 거니까 앉아주세요.
0: 아, 우리 탈것 선생님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 예, 잘 타셨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오시면 열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만 너는 어떠하였느냐?
1: 저도 오랜만에 타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0: 뭐 저희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열기구로 삼행시 보여드릴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2: 열.
0: 열차, 열차!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위로 올라가니까!
2: 기.
0: 기가 막힌 경치가 아주 대단하도다!
2: 구.
0: 구형 바구니와 함께 열기구 화이팅!
2: 이야, 역시 삼행시 멋집니다.
0: 오늘 태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그럼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되는 거야?
3: 열기구는 하늘을 나는 풍선 모양의 탈 것이요. 불을 피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열기구도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더군. 열기구 덕분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아래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소. 열기구를 타고 조선에 가진 못했지만 하늘을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구려. 내 조선으로 돌아가면 하늘의 열기구를 꼭 띄우리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5: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네.
1: 아니, 뭔가요, 박사님?
3: 나 어제 줄넘기 500번 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500번 했다. 잘했지, 잘했지.
1: 그러니까 박사님, 줄넘기 500개 한 거 자랑하시려고 저일 부른 거군요.
0: 그럼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아침에 알람시계 울리기도 전에 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멋지죠? 와!
2: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헛둘! 헛둘! 맨손 체조를 10분이나 했어요. 저 잘했죠? 와!
1: 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습니다. 저 잘했죠?
0: 그건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와!
3: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4: 맞습니다, 박사님.
3: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그런 어린이가 있다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대성사.
1: 자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나영이, 나영이는 어제 저녁밥으로 뭐 먹었어요?
2: 저 어제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었어요. 저는 어제 장조림, 콩나물, 김치 먹었어요.
1: 이야, 나영이랑 효진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 먹었구나.
3: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요. 난 어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오늘의 주인공, 자랑을 엄청 하는 나 자랑어린이다.
3: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선생님도 저 부럽죠?
1: 와, 부럽다.
3: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 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지 궁금하죠?
1: 글쎄. 아, 자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

0: 아, 그치? 응.
1: 너희 흰 띠냐? 나 주황 띠인데. 부럽지? 부럽지?
0: 우와, 부럽다.
1: 나 주황 띠 땄다고 우리 삼촌이 이 운동화 사주셨다.
0: 좋겠다. 삼촌이 운동화도 사주시고.
1: 우리 삼촌 뭐 잘 사줘. 우리 삼촌 돈 잘 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잘 사주신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사주셨냐면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사탕도 주셨고 키 3cm 컸다고 초코우유도 사주셨고.
2: 자랑이의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
3: 나 자랑, 자기 자랑 언제까지 할 거야? 더는 못 참아! 태권! 얍! 얍! 얍! 얍! 얍!
0: 나 집에 가서 태권도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갈게. 나도! 안녕!
1: 그럼 할아버지랑 해외여행 갔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0: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지 마! 절대! 우리 하나도 안 궁금해!
1: 뭐야? 그게 왜 안 궁금하지?

0: 약간 크크. 저렇게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하는 어린이 너무 좋아해요. 기다려라 자랑이, 나랑 같이 놀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엄마, 친구들 진짜 이상해요.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2: 자랑아, 너 또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만 하다 온 건 아니지?
1: 자랑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나 태권도 주황 뛰고, 삼촌이 운동화 사줬고, 우리 삼촌 돈 잘 벌고.
2: 거봐. 친구들한테 자랑만 한 거 맞네. 아유, 참.
1: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2: 다 사실이어도 그렇게 네 자랑만 계속하면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생각해봐. 친구들은 아직 힌트인데 자랑이가 주황띠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은 속상해할 거야. 그리고 자랑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은 속상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랑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줄 아는 자랑이가 되자. 알았지?
1: 그래도 난 자랑하고 싶은데.

0: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1: 에? 누구세요?
0: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니 자랑아.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안 그래?
1: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나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데요.
0: 에이 그런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 악당 크크랑 친구하자.
1: 에? 아저씨랑요?
0: 그래. 내가 네 자랑 다 들어줄게. 대신 너도 내 자랑 들어줘야 돼. 어때 친구야?
1: 좋아 친구야.
0: 친구야. 친구야.

0: 친구야, 나 태권도 주황띠다. 멋지지?
1: 우와, 멋지다.
0: 나 송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부럽지?
1: 우와, 부럽다.
2: 자랑이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뻤지. 앞으로 닥칠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야.
3: 근데 있잖아. 난 너보다 송판 격파 훨씬 더 잘하거든.
0: 어?
3: 난 한 번에 송판 100장도 깰 수 있거든.
0: 어?
3: 오죽하면 송판들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더라. 야.
0: 어? 나 근데 태권도 발차기도 잘해. 발차기로 풍선도 막 터뜨려.
3: 아, 넌 풍선밖에 못 터뜨려?
0: 어?
3: 난 공중 360도 회전 발차기로 수박도 터뜨려. 지난번에 내가 발차기로 터뜨린 수박이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그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나한테 수박 잘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 야.
0: 어? 나 수박 한 통 한 번에 다 먹는다. 대단하지?
3: 아, 너 수박 한 번에 한 통밖에 못 먹어?
0: 어?
3: 나 한 번에 수박 10통도 먹어. 참외는 한 100개씩 먹고 호두는 내가 몇 다발을 먹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딸기가 죄다 독이 났거든. 도대체 그 크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 먹냐며 사람들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정말 혼났다.
4: 뭐야, 크크. 자기 자랑을 왜 저렇게 많이 해?
3: 근데 내가 태권도만 잘하고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도 짱 잘하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0: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나 예전에 나영이랑 효진이랑 달리기 했을 때
3: 자랑아, 내 자랑 아직 안 끝났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듯이 시합했을 때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릴 적부터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농구선수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모델 하라고 하고
4: 크크 자랑, 저는 못 참겠어.
3: 자랑아, 어디가? 같이 가자, 친구야!
0: 제발, 그만 따라와!
3: 자랑아, 왜 도망가? 우리 서로 자랑 들어주기로 했잖아!
0: 그치만, 너 내게 듣지도 않고 자꾸 네 자랑만 계속하잖아! 그거 계속 듣는 거 얼마나 안 좋대!
3: 헐,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랑아! 너도 친구들한테 이 자랑만 계속 하잖아.
0: 내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자랑만 계속 했을 때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0: 미안해, 친구들아!
3: 아니, 미안해할 필요 없고. 아하, 내 자랑을 좀 더 하자면 난 너보다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머리도 크다. 크다.
0: 그만, 그만, 제발 그만 도와주세요.
3: 그 지긋지긋한 딩동댕 삼총사.
5: 너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어린이를 붙들고 네 자랑을 해?
3: 하, 잘나라 땅이 잘났다고 자랑 좀 하는 게 뭐 그래 잘못된 건가? 니들아, 이 소리를 못 듣겠다. 헐, 헐, 아이 뭐야?
6: 지금이야! 딩딩!
5: 동동!
7: 딩딩!
3: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지. 나 순간이도 제법 잘해. 둘, 셋.

0: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1: 자랑아!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건 아주 멋진 거야!
3: 맞아!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하다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2: 꼭 기억할게! 고마워, 딩동네 삼총사!
4: 천만에!
5: 딩동네 삼총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5: 딩동네 삼총사.
7: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다운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축하해. 어떤 상을 받았니?
1: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꼭꼭 약속상을 받았어요.
2: 저는 밥을 잘 먹고 잘 뛰어놀아서 튼튼 건강상을 받았어요.
0: 훈민정음 최고.
3: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상장이 장으로 바뀌었어. 간장, 고추장.
4: 우리의 상장을 찾아야 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응.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아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상장이 장으로 바뀌었어.
5: 상장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상장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한글이 어디에도 안 보여.
3: 여기에 길이 있어.
2: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
4: 내가 달려가서 알아볼게.

0: 한글 상장이 있어.
1: 서서라.
0: 천지?
2: 한글 상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손에 닿지 않을 것이다. 헛! 멀다!
0: 어?
2: 아무리 뛰어가도 소용없다. 한글은 더 멀어지고 있으니 더 멀다!
0: 오! 너무 멀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한글로 맞서야 해. 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깝다!
2: 아니, 나의 멀다 공격을 가깝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상에 아가파게 됐어. 그렇다면 내가 뿅망치로 한글을 만들겠어.

0: 초초
1: 성장
2: 저장 완료 상장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상장 한글 카드다. 상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상! 짱! 상짱! 장! 장! 장! 장! 상장! 상장! 훈민이랑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받은 상장! 우! 뿌듯해라! 감동, 감동!
1: 상장에 상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오잉! 장만 남았네. 상은 어디로 갔을까? 흠! 아가! 한글 상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상, 장.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상, 짱.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상, 짱. 친구들, 따라해봐요. 상, 짱. 끝.
1: 시장에서 시를 빼면 무엇이 될까요? 잠, 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잠, 장.
0: 상, 짱, 장. 훈민이와 정음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상장을 장으로 바꿔라 한글. 상장이 장이 되었어요. 상장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깝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상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상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산, 산.

0: 우유 사러 가자!
1: 우와!
0: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어, 비가 내리네? 우산 쓰고 가면 되지!
2: 맞아!
3: 우산!
0: 우산을 펴요! 우산을 써요!
1: 우와! 비 하나도 안 맞는다!
0: 응, 우산 덕분이야!
4: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아, 차가워!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우산이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은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산, 우산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우산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어? 괴물이야. 어쩌지? 괴물 뒤에 한글 우산이 있어. 괴물이 눈 뜨지 않게 조심해야 해. 천지?
0: 한글 우산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무사하지 못할걸. 뜯어!

야용처가 위험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뜨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방따!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감 따로 막아내다니. 으흡!
1: 멈춰!
0: 또 뭉쳤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우선에 우를 쓰려면 뿅망치가 필요해.
1: 수사라 한글!
3: 우선! 우선!
4: 저장 완료! 우선! 훈민자금의 손으로!
5: 우선 한글 카드다! 우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산, 우산, 우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우산, 우산.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훈민정음을 데리러 가요.
1: 슝? 우산에 우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차!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산만 남았네. 우는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우산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우산! 우산! 자, 이제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니은을 만나 산. 우 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 산.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 산.
1: 화산에서 화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섬, 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섬, 산, 히히.
0: 우산, 산. 오늘은 비가 내려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우산을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산으로 바꿔라, 한글!

0: 우산이 산이 되었어요. 어? 우산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감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우산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산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순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약속이야. 이번에는 꼭.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1: 초조해하지 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0: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1: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0: 알았어.
2: 아, 이게 포춘 쿠키라고?
3: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4: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5: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6: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7: 트레인,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데.
8: 네, 저럴 줄 알았다.
4: 이 포춘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아 나왔나.
3: 어? 행운 과자?
4: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행운 축제는 그해의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지.
9: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져나온 빛의 색깔로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나.
10: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꿀에.
4: 뭐 하는 거야, 솔지?
10: 짜잔! 어때? 예쁘지?
4: 상자에 눈, 코, 입이 생겼나? 나무라!
11: 뭐? 어떻게 그랬는지 보여줘! 보여줘!
3: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4: 나도 행운 과자 먹어보고 싶었죠!
2: 물론이지!
12: 안녕하세요.
11: 이게 다 뭐야?
4: 어서 문 닫아줘, 솔지.
11: 다들 뭐하는 거야?
4: 별을 잡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11: 행운의 별이라고?
4: 행운 과자의 재료야, 그래. 비밀의 방에서 나왔어. 같이 별 좀 잡아줘.
6: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4: 잡았다! 우와! 넘어왔다!
13: 아하! 조심히 들어!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4: 어? 무슨 큰일?
9: 진짜 별처럼 예쁘다!
6: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4: 맛있겠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10: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4: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쭈? 좋아, 이제 먹자, 쭈.
2: 잘 먹겠습니다.
4: 우와, 이 분홍색 꽃대 정말 예뻐, 쭈.
13: 앞으로 더 예뻐지겠네.
3: 꽃하고 하츄핀하고 잘 어울려.
4: 정말 고마워, 쭈.
3: 그럼 난
4: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11: 용돈이 생기겠네.
4: 용돈? 우와, 진짜네. 그럼 나도. 어? 행님이 숨었어, 솔지.
13: 그럼 용돈이 없어지겠네.
12: 돈이 아니라 초콜릿이네.

0: 완전히 사라졌어, 꿀에.
1: 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2: 철원, 다 없어지겠구만.
1: 뭐?
3: 그게 무슨 소리?
1: 어이,
0: 맛있다, 양양.
1: 야, 그거 내 거.
0: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었죠?
2: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4: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1: 뭐 어때? 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우후! 네 행운은 뭐야, 가나?
0: 월중시계가 깨졌어!
3: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0: 빨리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3: 긴급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꼼짝!
0: 폭발은 위험해, 지금! 환자 발생! 강화핑! 응급처치! 삐뽀!
1: 아유, 이런!
4: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1: 우리도 먹어보자!
3: 응?
4: 우와! 농구 골대다!
3: 어, 뭐야?
4: 티니핑 만나잖아?
3: 에휴.
1: 나이스 슛! 힘내!
0: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5: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0: 아, 핫초핑 인형? 귀여워.
1: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봐볼까? 제니,
5: 괜찮아.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1: 고마워, 상자야.
5: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6: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5: 난 괜찮아.
6: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0: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행운 축제를 열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주?
1: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명심해야겠어. 열려라, 책임지고!
0: 저러면 변신할 수가 없어!
2: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도면을 어떻게 막아!

0: 보인다 진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2: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3: 자는 거야, 나나?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3: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 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지.
4: 얘들아, 많이 놀랐지?
5: 저 힘은 설마?

멋져온 대풍당. 역시 노을은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풍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의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풍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풍당.

0: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어? 핑크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1: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티니핑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닌 것 같기도 하네쥬.
3: 정말이지. 그러고도 티니핑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티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2: 응? 아쭈!
4: 나중에 또 오렴.

0: 가서 집으로 가자, 봉다.
1: 잠깐, 봉당핑.
0: 아, 깜짝이야. 너희.
2: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 꼬래.
0: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봉당.
1: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순 따라오라고 내가.
0: 왜 우리 못살게 구는 거야, 봉당.
1: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3: 열려라, 체인 트릭.

0: 이거지.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됐다.
1: 해냈어.
0: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솔직히. 바로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잠깐 쉴래, 삐뽀?

0: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1: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1: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된다면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0: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3: 이봐. 거기 누구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도둑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1: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던 꿀에
4: 이대로라면 잡히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빡 잡아 얘들아.

0: 땅핀,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본다.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뽕다?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뽕다.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뽕다?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0: 나 준비됐어, 퐁당.
1: 좋아, 그럼 가볼까?
2: 트리트리 핑크트리 핑크튜브 속으로. 열쇠팀이 핑, 퐁당 핑, 캐치.
0: 앞으로 잘 부탁해, 퐁당.
3: 퐁당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4: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5: 환영해, 퐁당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퐁당. 근데 졸리다, 퐁당.
4: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 꿀해.
0: 잘자, 퐁당.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다.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옳지.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옳지.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옳지.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한 킬링.
7: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화이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동.
13: 얼굴엔
16: 순한 킬킬.
13: 줄무랑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원.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1: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0: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1: 로블리, 괜찮아요?
0: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3: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3: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4: 네.
0: 멜리나님. 응?
5: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5: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0: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1: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0: 메이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을 거라 하셨어.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로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2: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3: 중요한 일이야?
4: 와, 멋지다.
2: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3: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2: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3: 그게 뭐예요?
5: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쯔를 남고 있는...
5: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주니! 쭈쭈쭈! 뾰로롱! 나무마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0: 조니!
1: 와! 조니, 뭐야? 나도 해볼래!
0: 정말?

0: 무슨 짓을 한 거야?
1: 나는 잘 몰라. 그냥 제임스를
0: 너무 뺏을 뿐이라고. 주미, 아클라봉,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미,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병을 쓰려면 꼭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1: 별대치?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알아볼게.
1: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2: 네.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2: 뭐요?
1: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3: 진짜요?
1: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3: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1: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3: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4: 응. 토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토니! 토니! 변신!
3: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1: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슈니톤,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3: 어둠의 대마법사

0: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체리가 나는 아클란 내 마법 유치원
1: 야!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응?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케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응?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안녕!
2: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0: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3: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4: 쭈피 쭈피 쭈피 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5: 자기가 멜리나 님인 줄 아나 보지.
4: 쿤타, 지금 멜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5: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4: 거짓말! 아클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3: 그만! 어?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6: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보...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7: 어? 준이?
4: 아무것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8: 엄청난 걸 발견했어!
9: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4: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0: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해,
1: 주디!
0: 피츄피츄피츄! 도막 바보!
2: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0: 당장 내 실력을 군타에게 보여주겠어! 어? 와, 마법이 잘못됐나봐!
2: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0: 쭈피츄피츄피츄! 그만! 그만 나와!
2: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해본 게 됐네.
3: 무슨 소리지?

0: 준이, 통이,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에?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2: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문제 없어. 그냥 바로 잡으면 돼.
1: 아휴.
0: 쭈띠 쭈띠 쭈띠 쭈. 소환 마법 멜리나니. 토니, 됐어.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2: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3: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2: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4: 조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러블리.
4: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2: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4: 뭐라고요? 소환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3: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운 게 저 아가들이겠군.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4: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니,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쭈피 쭈피 쭈피 쭈. 자, 변신 성공!
2: 그런데 뭘 해야지?
3: 받아라, 해종인 마법사들!
0: 쭈삐쭈삐쭈삐쭈! 도망 마법!
3: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5: 몸이 필요해.
6: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3: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2: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0: 토니, 뭐 하는 거야?
2: 가만히 있어봐.
3: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2: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3: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아가야.

0: 나도 네 부하 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1: 뭐냐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에 따라줘. 우리는 할 수 있어. 공이야, 공룡을 넘어뜨려줘. 얘들아, 멈춰라. 뚜껑을 열어버리고 캐네듐을 꺼내라. 캐네듐 발차기, 발차기를 받아라. 움직일 수 없지.
1: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2: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0: 슈퍼 장소 TV.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피아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호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호로로 유치원.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엉덩이가

0: 놀랬잖아.
1: 렉스, 이건 뭐야? 여긴 못 보던 지형인데?
2: 아, 이건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해.
1: 물이 솟아오른다고?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온천 같은 건가?

0: 잭슨, 우리도 보고 싶어.
1: 그럼 한번 가볼까?
0: 응.

0: 얘들아. 키키. 안녕. 얘들아, 간헐천을 보러 왔다면서?
1: 응,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어?
2: 얘들아, 어? 이곳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비바브를 부르는 거 어때?
1: 응.

0: 여기 정말 덥다. 그러게 말이야.
1: 어? 저것 좀 봐. 땅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증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2: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3: 응, 삐!
2: 그럼 다시 가볼까?
0: 후, 많이 더워? 후,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 후. 부, 괜찮은 거야? 어? 렉스, 여기 공룡알이 있어.
4: 공룡알? 부, 이런 곳에도 알을 낳는구나.
2: 이곳의 땅은 굉장히 따뜻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1: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어떤 공룡의 알이지?
4: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알을 낳는다고 해.
0: 브라키오? 근데 엄마들은 다 어디 간 거지?
2: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보통 한두 마리 정도만 남아서 알을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이를 구하러 간 것 같아.
3: 아, 그렇구나.
0: 우선 이 브라키오 알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어. 어? 넥스! 알이 움직여! 새끼 공룡이 나오려나 봐!
1: 어?

0: 걱정 마. 우리가 아이들을 꼭 구해줄게.
1: 그래,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렉스, 저기 좀 봐.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0: 어? 저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간헐천이야.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 비키, 빨리 움직이자.
1: 응.
0: 핀, 이리로 빨리 와줘.
2: 알았어, 렉스.
0: 렉스, 제드 퍼, 갱신!

0: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줄래?
1: 응, 알았어.
2: 응? 가자, 비바보.
1: 비!
0: 비키, 핑! 빨리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 렉스, 슈퍼 갈고리!

0: 있어, 비키.
1: 내가 간다. 핑, 우리 파워 변신.
2: 진짜 다행이야.

0: 인사하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 맞아.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2: 혹시 뜨거운 간헐천에 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그러게. 잘 됐다. 그치? 바비.
2: 바비! 근처에 분출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뜨거워!
0: 물총 발사!
2: 정말 고마워, 비키.
1: 렉스도 엉덩이가 되었어.
0: 그러게. 근처에 분출구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안 그래, 렉스?
4: 그러게 말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네. 고마워, 릭스.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나도 재밌어.

그래, 그랬다니 다행이다.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다들 조심해서 가.

0: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어? 주둥이가 넓적하네?
1: 어떤 공룡이야, 알렉스?
2: 한번 맞춰볼래?
1: 주둥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마이아사우라?
2: 땡! 뒤통수에 길쭉한 벼시 있어.
0: 벼시라고? 파라사우롤로프스?
2: 비슷해. 하지만 아니야.
0: 파라사우롤로프스보다는 벼시 짧은데. 아, 사우롤로프스구나.
2: 정답! 사우롤로프스는 이렇게 큰 벼슬로 소리를 냈다고 해.
1: 우와, 어떤 소린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2: 지금 우르르 행성으로 가보자.

0: 와, 사막이다! 와! 앤디, 괜찮아?
1: 응. 모래여서 하나도 안 아파.
2: 얘들아, 사막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스피너, 우린 지금부터 사막을 탐험하고 올게.
3: 안녕.
2: 그럼 비바보를 불러볼까?
0: 응.
1: 하얀 사막은 처음 봐.
0: 정말 신기해.
4: 그러게. 눈처럼 정말 예쁘다.
2: 자, 그럼 출발해볼까?
0: 응.
4: 저기 좀 봐.
2: 모래 폭풍이야. 모두 숙여. 얘들아, 괜찮아?
0: 너무 어지러워.
4: 난 괜찮아.
1: 나도.
4: 나 물 있어. 이거 나눠 마시자.
1: 고마워.
2: 모래폭풍으로 길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는걸? 여기는 렉스. 잘 들려? 기지 나와라. 모래폭풍이 지나가면서 무전기도 고장났나봐. 아,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지도도 확인할 수 없어.
4: 그럼 어떡해?
2: 너무 걱정 마. 일단 이동하자. 해가 지면 길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0: 응.
1: 계속 같은 곳을 걷는 것 같아.
4: 그러게.
1: 왜 그래, 북?
2: 따라가 보자. 오아시스가 있던 자리야. 북아 물냄새를 맡아서 찾아냈어.
4: 노래폭풍으로 사라졌나봐.
1: 목말라.
0: 얘들아, 여기 좀 봐.

0: 나무와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물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 또 모래 언덕이야.
1: 비바보, 조금만 더 힘내.
0: 오아시스야!
1: 수고했어, 비바보.
0: 잘했어, 비비!
2: 바비!
3: 어서 내려가 보자!
1: 조심해!
0: 다행이야.
1: 사우롤로푸스를 여기로 데리고 오자.
0: 크고 무거운 사우롤로푸스를 어떻게 데려와?
1: 아까 앤디랑 바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때?
0: 어?
1: 나무 썰매를 끌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3: 아하! 눈썰매 타는 것처럼 말이야?
1: 바로 그거야.
0: 우와! 재밌겠다!
1: 비바보, 부탁해!
2: 비!

0: 모두 준비됐지?
1: 응!
0: 출발!

0: 피야! 모두 피해!
1: 모래는 정독증이야! 문제 없다고!
0: 잘했어!
1: 야호! 물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몰랐어.
2: 정말 꿀맛 같아.

0: 어? 사우롤로야, 어디 가는 거야?
1: 사우롤로프스들은 길을 아주 잘 찾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
2: 정말 신기하다.
0: 우와! 벼슬로 소리를 냈어!
2: 나팔 소리 같아.
0: 응!
2: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봐.
1: 응. 사우롤로프스들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우리 따라가 볼까?
0: 응!
2: 어? 저기 스피노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
1: 사우롤로프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정말 고마워, 사우롤로야!
2: 안녕!

0: 오늘 한 사막 모험 정말 재밌었어.
1: 응, 물에 썰매 꼭 다시 타보고 싶어.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0: 걱정 마. 내가 사우롤로프스를 부르면 되니까. 뿌!
1: 어? 뿌! 아니지. 뿌!
2: 오! 루카스, 정말 잘하는데?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보름보름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파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1: 구호 물품?
2: 우와!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1: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1: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0: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1: 그랬는데 말이야.
0: 야! 저기다! 그림! 나랑 한테 맞아.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2: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3: 어? 여왕?
4: 어플!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댔다.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1: 돌타는 열정의 블로! 나랑 도전하자!
0: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2: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4: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1: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4: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5: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0: 알았어. 내 파트너.
1: 커플,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야.
4: 좋았어.
6: 자.
2: 감사합니다.
4: 준비 완료.
1: 기어하 위험해.
0: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1: 에이, 커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4: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7: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0: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1: 뭐?
4: 답답해.
8: 이거 잘 됐군. 힘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다.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너라.
9: 네? 앵무새요?
10: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0: 난 새 무서운데.
4: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5: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좋았어. 이게
0: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1: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11: 와, 배고파.
0: 작전 성공.
1: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으아.

0: 뭐? 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날아간 거지.
1: 아니거든.
2: 못생긴 새다.
1: 좋아했어.
2: 우산.
1: 우산.
0: 답답해. 새똥 맞으면 어떡해.

0: 이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1: 뭐라고?
2: 알렉사!
3: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2: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0: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2: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0: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1: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2: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0: 힘은 무슨?
1: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4: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1: 그게...
4: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1: 알렉스다.
4: 알렉스?
1: 선생님, 저 가볼게요.
4: 어?
1: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5: 옷에 기세가.
1: 저기, 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블로비아! 핑크스타!
6: 사들라! 바블타임!
1: 바블바블! 스타!

0: 너 때문에 뺏겼잖아.
1: 네가 했어.
2: 그래.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0: 좋았어, 오렌지!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1: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2: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3: 화이트 골든님, 전부입니다.
4: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0: 생일 많이 마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느껴서는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 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5: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2: 링을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6: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5: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5: 응?
4: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6: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7: 안 돼. 어?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6: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2: 내가 꽉 잡고 있을게.
6: 난 안 가도
7: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4: 네?
5: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4: 꿀꿀.
6: 깜짝이야.
4: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8: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4: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6: 이따봐.
4: 들킬 뻔했네.
7: 지친 건 아니겠지.
4: 어쨌든
7: 이제부터 우리는
5: 마리링 마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6: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욱욱욱.
4: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6: 야, 진짜네. 우와, 세상에.
3: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4: 네.
3: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0: 들어와 들어와.
1: 퍼플이 왔대.
2: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어? 가실까요?
1: 어서 오거라.
2: 아빠?
1: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2: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1: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0: 어떡해.
3: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4: 저러다 들키겠어.
2: 절대 안 들켜.
5: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성.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0: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1: 아우야, 좀 와.
2: 뭐야, 옮긴다. 조용해.
1: 드디어 시작하나 봐.
3: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1: 어? 서프라이즈?
3: 뭐? 아니야.
4: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5: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0: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3: 아, 모르겠다. 파티 시작.
0: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나가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4: 우리 딸 김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0: 서프라이즈가...

0: 야야!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럽이야!
0: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2: 레아 공주 괜찮을 거?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3: 나중에 설명할게요.
0: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0: 오렌지 블라스트! 우리가 왔다! 얘들아!
1: 글로벌 핏! 더블 카우치!
0: 젤링 윙! 해치워드 자꾸도 나타나!
2: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0: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2: 어플! 우리도 찾아볼게.
3: 나도 찾아보마.
0: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3: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0: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3: 그랬어.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0: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4: 속여서 죄송해요.
5: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2: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4: 오, 저도 믿어요.
6: 좀 믿을만하죠.
0: 맞아요.
3: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생구나.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4: 얼른 들어가자.
5: 아니, 아니, 파티를 빨리.
0: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준모란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그럼 여기서도 씽씽
2: 둥글둥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옳지.
5: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 옳지.
6: 우리 모두
1: 옳지.
7: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수족이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뷰티의 방문!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1: 아빠만 믿으라고!
2: 아빠!
0: 얘들아!
2: 웬 미역을?
1: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1: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3: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어.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1: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1: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실패 확률 100%.
1: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씨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모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1: 왜 아빠?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2: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국에서
0: 자,
1: 어머나.
0: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1: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3: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2: 헷갈리지만 알았다.
3: 좋았어.
2: 응?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1: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2: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3: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2: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3: 저분이 우리 아빠야.
2: 이빨 사이를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왜 이렇게 안 나?
3: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요.
2: 양쪽 눈을 가리면 바다가 말라는 건가?
3: 난 몰라.
2: 퍼플.
4: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1: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5: 안녕하세요.
0: 사상 최고의 마술사.
1: 어머나 세상에.
0: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1: 멋있다.
5: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0: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봐.
3: 아이고, 전 괜찮아요.
6: 왜 그래?
5: 그냥 하지.
3: 전 배가 아파서 잠시.
5: 형님, 저 해주세요. 저요.
3: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0: 그렇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1: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2: 아, 몰라. 대처 신호가 고장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0: 실망이구나, 버플.
1: 태야!
0: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2: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1: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킨팟.
0: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록피쉬야.
1: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2: 바블 바블 타임.

0: 달려!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펑펄!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오호! 예스!
0: 일로!
2: 펑펄!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1: 어? 어서 피하거라! 시연 거미네!
3: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0: 그래! 얘들아!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펑펄
0: 준비됐어요. 아빠.
3: 네, 다시 봤어요.
0: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4: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5: 어?
0: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2: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3: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4: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2: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꼬자질쟁이 이리 나가 여기서. 이게 뭐지?
4: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2: 우와, 이게 뭐야?
4: 퍼플 공주님?
2: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던.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0: 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1: 무서운데 돌아가자.
2: 어하!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언능 먹이지! 가자! 물산을!

0: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1: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1: 좋아, 밝은 한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0: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2: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1: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1: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1: 일단 다시 퍼플점으로 가보자.
3: 가만, 저건 뭐지?
0: 애들이야, 가보자.
2: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2: 어서 변신하자.
0: 응, 버블버블.

0: 완료! 블로비야!
1: 저건 초롱하게 블로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 때 아이들을 옮겨줘!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0: 저게 뭐지?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봐.
1: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는... 상자?
1: 혹시 저게...
0: 우와, 보물 상자!
1: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1호가 하나 더 늘었어.
0: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3: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0: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0: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Adventure Ice Cream Truck.
1: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리모, 페퍼, did you find your skate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힘들어.
1: 박피님 힘내세요.
2: 내 힘을 어떻게 내느냐 지금. 조선을 몇 주째 못 가고 있는데.
1: 박피님을 두 손까지 데리고 가줄 탈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굴착기로 못 가고 캠핑카로 못 가고 사막 오토바이로 못 가고 딸을 조선으로 데리고 가줄 탈 곳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어? 오, 새! 어, 그래! 새처럼 이렇게 헐헐 날 수만 있으면은 슝! 아무튼을 바로 샥! 갈 수 있을 텐데.
1: 저 하늘을 나는 탈 것을 알아요.
2: 어?
1: 박희님,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2: 뭐 정보만 준다면이야 뭐. 뭐야? 어? 오? 너가 지금 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거냐 이게?
1: 네, 하늘 높이 올라갔었어요.
2: 그래, 이 탈 것을 타면 조선을 저 새처럼 슉 하고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꽉 잡고, 자, 오늘도 가!

0: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 아무리 와도 커다란 풍선 모양의 타코스 없는데 대체 뭘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냐?
1: 이
0: 다방이들이지. 됐어 나 뭐.
2: 안녕하세요.
0: 혹시 이렇게 커다란 풍선처럼 생긴 이 탈 것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여기서 그 하늘을 나는 걸 탈 수 있는 겁니까?
2: 예, 맞습니다.
0: 자, 그럼 날 태워서 조선으로 가주시오.
2: 조선이요?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라고 합니다.
0: 어?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
3: 열기구는 사람을 태워 하늘을 나는 풍선 모양의 탈 것이에요. 날개가 없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열기구를 타고 처음 하늘을 날았대요. 하늘을 나는 풍선, 열기구, 함께 알아볼까요?
0: 오호, 하늘을 나는 커다란 풍선, 열기구.
2: 네. 지금부터 준비할까요?
4: 아, 제가.
2: 그럼 같이 하늘 날아가야 돼요.
0: 아, 예, 하늘 그 예.
2: 자, 여기를 잡으시고, 예. 하얀데. 이걸 웨빙이라고 하거든?
5: 예.
2: 이걸 잡고,
5: 예.
2: 뒤로 이렇게 펴, 우리가 탈 거니까 펴야 돼.
0: 예.
2: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0: 예.
2: 네. 네. 자, 조금 가시고.
0: 가방아, 이거, 이렇게 하면 소정의 임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1: 아유, 조선으로 갈 수 있다면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래.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빨리 조선을 가자, 빨리.
2: 예,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열기구는 커다란 풍선 안에 차가운 공기가 약 3톤 정도 들어갑니다. 3톤.
0: 3톤?
2: 엄청난 양이죠.
3: 우와, 코끼리 한 마리 몸무게네요.
0: 와, 이게 풍선이 그냥 풍선이 아니라 엄청난 작업이구나, 이게. 와! 우와! 우와! 가자! 예? 그래! 그래, 제발! 가자! 우와! 우와, 커진다! 이거 잡을 수, 우와!
1: 걱정하지 마세요. 열기구를 하늘에 띄우려고 불을 피운 거예요.
0: 열기구를 하늘에 띄우려고 불을 피운다고?
1: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피님,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6: 뜨거워진 공기? 공기가 뜨거워지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1: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의 활동이 둔해진답니다. 그래서 공기는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가요.
6: 아,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1: 맞아요. 그래서 열기구에 불을 쏘았던 거랍니다. 불을 쏘아 열기구 안에 공기를 뜨겁게 만들면 열기구 속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덕분에 열기구는 하늘로 둥둥 뜨게 된답니다.
0: 아, 열기구를 띄우려면 뜨거운 불이 필요하겠구나.
1: 맞아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열기구를 타볼까요?
0: 그래! 얼른 일단 조선! 아니 일단 올라가보자, 그럼! 얼른 가자! 아, 필요하긴 한데 왜 이렇게 무섭냐?
2: 일로 오세요.
0: 네! 이거, 네.
2: 일단 타보세요.
0: 예! 자, 예!
1: 우와!

0: 우와! 우와! 우와! 오! 아니, 그래, 이들! 이들 올라간다고!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진짜 무섭다, 이거! 우와!
1: 우와! 점점 더 높아져요!
0: 우와! 조선을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아름답네요. 야, 타마가 넌 좀 어떠냐?
1: 우와, 점점 더 높아져요. 하늘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0: 아니, 근데 올라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을 쏘는 겁니까?
2: 아, 이 열기구는 이 커다란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 공기를 쏘면 이 안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안에 온도가 뜨거워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하강하려면 이 안에 공기를 빼야 되잖아요. 더운 공기를.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파라슈트라는 장치입니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하늘이 열리잖아. 그럼 이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3: 예.
2: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0: 아~
2: 지금 천천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되면 뜨거운 공기는 열기구를 위로.
2: 그렇죠.
0: 차가운 공기는 열기구를 아래로.
2: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 불로서 뜨거워지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파라슈트라는 걸 작용해서 공기를 빼거나 해서 이제 하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0: 아~
2: 상승과 하강만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0: 공기도 그냥 공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이거 참 신기하네.
2: 여기가 이제 부여 우리 다입니다. 이 밑에가 이게 낙화암이라는 데거든. 낙화암은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0: 와, 와 이게 이게 확실히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랑 이 아래로 볼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다방이 이렇게 어? 이거 혼자 타가지고 되게 재밌었겠네.
1: 박희님이랑 같이 타니 더 재밌네요.
0: 다방아.
1: 예, 박희님.
0: 그래도 너가 준 사진 덕분에 이렇게 열기구도 타보고 고맙다.
1: 박희님이 좋아하시니 저 기뻐요.
0: 죽대머리 나
2: 자, 지금 착륙할 거니까 만져주세요.
0: 아, 우리 탈권 선생님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이, 잘 타셨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오시면 열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타방아, 너는 어떠하였느냐?
1: 저도 오랜만에 타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0: 뭐, 저희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시상이 떠오른다. 열기구로 삼행시 보여드릴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열차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위로 올라가니까 기가 막힌 경치가 아주 대단하도다.
2: 구형
0: 바구니와 함께 열기구 화이팅.
2: 이야, 역시 삼행시 멋집니다.
0: 오늘 태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그럼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되는 거야?
4: 열기구는 하늘을 나는 풍선 모양의 탈 것이요. 불을 피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기구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더군. 열기구 덕분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열기구를 타고 조선에 가진 못했지만 하늘을

0: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구려. 내 조선으로 돌아가면 하늘의 열기구를 꼭 띄우리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꼬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꼬르르 동안아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6: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네.
1: 아니, 뭔가요, 박사님?
3: 나 어제 줄넘기 500번 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500번 했다. 잘했지, 잘했지.
1: 그러니까 박사님, 줄넘기 500개 한 거 자랑하시려고 저희를 부른 거군요.
0: 그럼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아침에 알람시계 울리기도 전에 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멋지죠?

0: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헛둘! 헛둘! 맨손 체조를 10분이나 했어요. 저 잘했죠? 와!
1: 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습니다. 저 잘했죠?
2: 그건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와!
3: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4: 맞습니다, 박사님.
3: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0: 그런 어린이가 있다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삼총사.
1: 자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나영이, 나영이는 어제 저녁밥으로 뭐 먹었어요?
2: 저 어제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었어요. 저는 어제 장조림, 콩나물, 김치 먹었어요.
1: 이야, 나영이랑 효진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 먹었구나.
3: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요. 난 어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오늘의 주인공, 자랑을 엄청 하는 나 자랑 어린이다.
3: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선생님도 저 부럽죠?
1: 와, 부럽다.
3: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 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지 궁금하죠?
1: 글쎄. 아, 자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사주신 거 아닐까?
3: 짠! 한글학 숙제 100점 맞아서 엄마가 치킨, 피자, 파스타 사주셨거든요. 잘했지? 나 잘했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그런데 자랑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은 유치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 너도 흰띠네?
5: 응, 빨리 노란띠 따고 싶다, 그치?
3: 응. 너희 흰띠냐? 나 주황띠인데. 부럽지? 부럽지?
5: 우와, 부럽다.
3: 나 주황띠 땄다고 우리 삼촌이 이 운동화 사주셨다.
5: 좋겠다. 삼촌이 운동화도 사주시고.
3: 우리 삼촌 뭐 잘 사줘. 우리 삼촌 돈 잘 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잘 사주신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사주셨냐면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사탕도 주셨고 키 3cm 컸다고 초콜릿도 사주셨고.
4: 자랑이의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
6: 자기 자랑 언제까지 할 거야? 더는 못 참아! 태권! 얍! 얍! 얍! 얍! 얍!
7: 나 집에 가서 태권도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가게! 나도! 안녕!

0: 친구들 진짜 이상해요.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1: 자랑아, 너 또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만 하다 온 건 아니지?
0: 자랑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나 태권도 주황 뛰고, 삼촌이 운동화 사줬고, 우리 삼촌 돈 잘 벌고.
1: 거봐. 친구들한테 자랑만 한 거 맞네. 아유, 참.
0: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1: 다 사실이어도 그렇게 네 자랑만 계속하면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아휴. 생각해봐. 친구들은 아직 힌트인데 자랑이가 주황띠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은 속상해할 거야. 그리고 자랑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은 속상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아휴, 그러니까 자랑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줄 아는 자랑이가 되자. 알았지?
0: 그래도 난 자랑하고 싶은데.

0: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1: 에? 누구세요?
0: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이 자랑아.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안 그래?
1: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나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데요.
0: 에이 그런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 악당 크크랑 친구하자.
1: 에? 아저씨랑요?
0: 그래. 내가 네 자랑 다 들어줄게. 대신 너도 내 자랑 들어줘야 돼. 어때 친구야?
1: 좋아 친구야.
0: 친구야. 친구야.
1: 친구야, 나 태권도 주황띠다. 멋지지?
0: 우와, 멋지다.
1: 나 총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부럽지?
0: 우와, 부럽다.
2: 자랑이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뻤지. 앞으로 닥칠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야.
0: 근데 있잖아. 난 너보다 송판격파 훨씬 더 잘하거든.
1: 어?
0: 난 한 번에 송판 100장도 깰 수 있거든.
1: 어?
0: 오죽하면 송판들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더라. 야.
1: 어? 나 근데 태권도 발차기도 잘해. 발차기로 풍선도 막 터뜨려.
0: 아, 넌 풍선밖에 못 터뜨려?
1: 어?
0: 난 공중 360도 회전 발차기로 수박도 터뜨려. 지난번에 내가 발차기로 터뜨린 수박이 저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그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나한테 수박 잘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 야.
1: 어? 나 수박 한 통 한 번에 다 먹는다. 대단하지?
0: 아, 너 수박 한 번에 한 통밖에 못 먹어? 나 한 번에 수박 10통도 먹어. 참외는 한 100개씩 먹고 호두는 내가 몇 다발을 먹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딸기가 죄다 독이 났거든. 도대체 크크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 먹냐며 사람들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정말 혼났다.
3: 뭐야 크크, 자기 자랑을 왜 저렇게 많이 해.
0: 근데 내가 태권도만 잘하고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달리기도 짱 잘하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기 시합했을 때
1: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나 예전에 나영이랑 효진이랑 달리기 했을 때

0: 사람아, 내 사람 아직 안 끝났거든. 예전에 내가 요정들이랑 달리듯이 앞섰을 때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릴 적부터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농구선수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무대 하라고 하고
1: 그 자랑 저는 못 참겠어.
2: 사랑아 어디가 같이 가자 친구야.
1: 제발 그만 따라와.
2: 자랑아 왜 도망가. 둘이 서로 자랑 들어주기로 했잖아.
1: 그치만 너 내게 듣지도 않고 자꾸 네 자랑만 계속하잖아. 그거 계속 듣는 거 얼마나 힘든데.
2: 헐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랑아 너도 친구들한테 네 자랑만 계속하잖아.
1: 내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3: 그러고 보니 내가 친구들한테 내 자랑만 계속했을 때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1: 미안해 친구들아.
2: 아니 미안해할 필요 없고.
0: 아하 내 자랑을 좀 더 하자면 난 너보다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머리도 크다.
2: 지긋지긋한 딩동댕 삼총사!
4: 너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어린이를 붙들고 네 자랑을 해?
2: 하! 잘난 악당이 잘났다고 자랑 좀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니들한테도 똑같이 해주지. 자랑 공격!
0: 난 정말 잘생겼다.
5: 이렇게 멋진 악당은 세상에 없을 거야.
0: 내만도 멋있지.
5: 고시함은 세계는
0: 그도 있는데 너희는 없다.
5: 난 정말 잘생겼다.
6: 더 이상은 못 듣겠다.
2: 뭐야?
7: 지금이야. 딩딩
2: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지. 나 순간이도 제법 잘해. 둘, 셋, 뿅!
7: 우리가 또 해냈다!
1: 예!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7: 자랑아,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건 아주 멋진 거야.
4: 맞아!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하다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1: 꼭 기억할게.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6: 천만에!
8: 딩동댕 삼총사!
9: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7: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8: 딩동댕 삼총사!
10: 아침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행운이 가득 행운과자.
1: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야, 이번에는 꼭.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2: 초조해하지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1: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2: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1: 알았어.
3: 아, 이게 포춘 쿠키라고?
4: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5: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6: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7: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8: 헤잉,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데.
9: 네, 저럴 줄 알았다.
5: 이 포춘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아 나나.
4: 어? 행운 과자?
5: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행운 축제는 그해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직히.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졌는

0: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는!
1: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꿀에.
2: 뭐 하는 거야, 솔지?
1: 짜잔! 어때? 예쁘지?
0: 선자의 눈, 코, 입이 생겼나, 나무라?
2: 뭐? 어떻게 그렸는지 보여줘! 보여줘!
3: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1: 나도 행운 과자 먹어보고 싶었쥬!
0: 물론이지!
1: 안녕하세요.
2: 이게 뭐야?
0: 어서 문 닫아줘, 솔지!
2: 다들 뭐하는 거야?
0: 별을 찾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4: 행운의 별이라고?
0: 행운 과자의 재료야, 꿀에! 비밀의 방에서 나왔어! 같이 별 좀 잡아줘!
5: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0: 잡았다! 우와! 나왔다!
5: 아한! 어? 조심히 들어!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1: 어? 무슨 큰일?
6: 진짜 별처럼 예쁘다!
5: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1: 맛있겠다.
0: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1: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0: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1: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7: 새로운 시작.
0: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츄? 좋아, 이제 먹자, 츄!
7: 잘 먹겠습니다!
0: 우와! 이 분홍색 꽃대 정말 예뻐, 츄!
5: 앞으로 더 예뻐지겠네?
1: 꽃하고 하츄핑하고 잘 어울려.
0: 정말 고마워, 츄.
1: 그럼 난
0: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2: 오, 용돈이 생기겠네.
0: 용돈? 우와, 진짜네. 그럼 나도 행님이 숨었어, 솔지.
5: 그럼 용돈이 없어지겠네.
0: 이거 돈이 아니라 초콜릿이네.
1: 햇님이 완전히 사라졌어, 꿀에.
0: 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5: 저런, 다 없어지겠구만.
0: 뭐? 그게 무슨 소리? 어이, 맛있다, 양양. 야, 그거 내 거.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었죠?
2: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5: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3: 뭐 어때? 운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0: 우후! 네 행운은 뭐야, 나나? 아이고! 회중시계가 깨졌어!
2: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0: 빨리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2: 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꼽자.
0: 폭발은 위험해. 그거
8: 환자 발생. 간호팽 응급처치. 삐뽀.
0: 야.
6: 짠.
5: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1: 우리도 먹어보자.
5: 우와, 농구 골대다. 어, 뭐야? 티니핑 만나잖아. 에휴.
1: 나이스 슛, 팀대.
6: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4: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1: 아, 하츠핑 인형. 귀여워.
3: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봐볼까?
1: 제니.
4: 괜찮아.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1: 고마워, 상자야.
4: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9: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10: 난 괜찮아.
9: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아.
10: 자,

0: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행운 축제를 열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주?
1: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명심해야겠어. 열려라, 체인지!
2: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다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어떻게?
3: 요미!
1: 요미를 걸어! 잡았다! 못 버티겠어!
2: 이게 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겠어. 자, 괴물의 별들이여!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

0: 보인다 솔직히.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3: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0: 자는 거야, 나나?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0: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 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지.
3: 얘들아, 많이 만났지?
5: 저 힘은

역시 노을은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퐁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의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퐁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퐁당.

0: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응? 핑크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2: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튀니핑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 아닌 것 같기도 하네쥬.
2: 정말이지. 그러고도 튀니핑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튀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2: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3: 응? 아쭈!
4: 아이가, 나중에 또 오려.
0: 이게 무슨 소리지?
3: 진짜 퐁당핑이야, 솔지.
5: 조금만 더 참아, 돌고래야. 우리 꼭 여길 탈출해서 집으로 가자, 퐁.

0: 잠깐, 퐁당핑.
1: 깜짝이야. 너희.
0: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꾸래.
1: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퐁당.
2: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순 따라오라고 내가.
1: 왜 우리 못살게 구는 거야, 퐁당.
0: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2: 열려라 체인팀이. 사랑이 피어난 하츠핀 타임.

0: 해보자 이거지. 3D 매지컬 플로라. 됐다. 페닉스.
1: 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정상인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돌고래를 아프게 하는 거지, 삐뽀? 혹시 잠깐 쉴래, 삐뽀?

0: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1: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1: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된다면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0: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3: 이봐. 거기 누구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도둑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1: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다구래.
0: 이대로라면 잡히고 말 거야, 퐁당.
1: 걱정 마, 돌고래는 없어.
0: 왠지 있긴 해.
1: 그렇다면
3: 여기서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꽉 잡아 얘들아. 피리 피리 매지컬
0: 조금만 참아, 돌고래야.

땅핀.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뿐단.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퐁당?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퐁당.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0: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나 준비됐어, 퐁당. 좋아, 그럼 가볼까? 피리피리 캡치리 리퀴드 큐브 속으로! 열쇠 티니핑, 퐁당핑 캐치! 앞으로 잘 부탁해, 퐁당. 퐁당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1: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2: 우와! 환영해, 퐁당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퐁당.
3: 근데 졸리다, 퐁당.
0: 이제 긴장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식구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Daily Ping.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달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바. 잘 지냈어 얘들아. 네. 오늘도 한번 너희들이 힘차게 박스맨을 불러보렴.
9: 박스맨
8: 박스맨. 오 박스맨. 와 완전 귀여워.
9: 완전 미니.
8: 어 고마워 박스맨. 아 미니 박스 미니 박스. 우와 이 작은 박스에 뭐가 들었지. 오늘 진짜 박스 귀엽다 그치?
9: 네.
8: 궁금할 때 아저씨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할 때 흔들어 볼게요.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목소리로 카주? 카주? 너희 카주 들어봤어?
9: 아니에요.
8: 카주 들어봤어?
9: 아니.
8: 그러면 일단 한번 궁금하니까 열어보도록 합시다. 네. 알았죠?
9: 네.
8: 자, 열어볼게요. 카주? 오이? 이거 그 미용실에서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엄마,
9: 네. 아,
8: 엄마 미용실 갈 때, 그지?
9: 네, 저도 미용실 갈 때.
8: 그래? 카주. 카주가 뭘까? 뭐 같아, 뭐 같아, 얘들아? 피리 같지 않니? 잠깐만. 근데 불어볼까 한번? 왜? 자, 불어봐봐. 왜 소리가 안 나지?
9: 이거 봐봐요.
8: 어? 잠깐만. 목소리로 카주.
10: 목소리로 카주.
8: 어?
9: 어?
8: 어?
9: 알아냈어요?
8: 와. 벌써 알아냈어. 그러네 얘들아. 이거는 그냥 불면 소리가 안 나고. 그죠? 아, 너희들이 발견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목소리를 내면서 부니까 소리가 나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지유 먼저 한번 목소리로 소리를 내봐. 한번 내봐봐. 이거 입 다물고 가는 거 봐봐. 아저씨처럼 잘 봐봐.

0: 부끄러워?
1: 시끄럽다고요.
0: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같은 의미인데?
1: 무슨 말이야?
0: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카주를 불면서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1: 네.
0: 알았지? 너희들은 지금 이 학기가 어떤 학기인지 금방 맞췄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 맞춰봐요.
0: 천재. 아이고, 이렇게 배려를 잘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아저씨가 카주를 불어볼게요.
1: 네.
0: 뭐든지 뮤직박스였어요. 너무 쉬웠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퀴즈 잘 들어봐요.
1: 네.
0: 자.
1: 박스맨!
0: 어, 정답! 정답이 1점!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퀴즈입니다. 정답 맞지 정답.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잘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1: 도레미 마솔.
0: 정답 정혜비. 와 그래요. 이렇게 목소리에 음을 넣으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렇지. 목소리에 음을 넣으니까, 목소리에 음을 넣으니까 참 재밌는 악기가 된다.
1: 네.
0: 그러면 아저씨 노래에 맞춰서 카주를 너희들이 센스있게 한번 불어봐 줄래? 아저씨가 지금부터 노래를 할 테니까 거기에 그, 이게 있어요. 어? 요 부분을 너희들 이렇게 불러줘. 알았지? 자, 준비. 자, 연주 준비하세요.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연주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주해. 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1: 맞아요!
0: 정답은?
1: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
2: 나도 안 하고 그냥 점점 먼저 맞추라고 그냥 안 한 거야.
0: 아, 똑똑해요. 말 맞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자.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이 노래 다 알죠?
1: 네.
0: 힘차게 불러봅시다. 시작!

0: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후방에 넣고 뭐든지 뮤직파. 얘들아 아저씨 어깨를 이렇게 눌러줘 봐봐. 박스맨. 박스맨. 왜? 어? 박스맨 지금 뭐 한 거야?
1: 방금 전에 쓱쓱 이러고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갔어요.
0: 그지? 박스맨이 엄청 빨리 들어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게 갔다가 막 그랬다, 그지?
1: 아, 근데 여기 점점 크게 풍선.
0: 그래? 그럼 이거 먼저 아이씨가 읽어줄게. 점점 크게 풍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뜨그뜨그 안 해주니까. 아저씨 발에 힘이 없어서 이 작은 박스도 못 열 것 같은데. 그렇지, 열어볼게요.
1: 자. 풍선이다!
0: 우와, 풍선이! 우와, 풍선이 가득하다. 어? 풍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2: 저 하나요.
0: 넌 핑크색? 정연 핑크색? 지우는?
3: 저는
1: 그냥 이거 말고.
0: 오케이, 블루?
1: 누라.
0: 옐로우. 그럼 아저씨는 핑크. 자, 아저씨가 한번 먼저 불어볼게.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자, 이번에 빨리 불어볼까?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와! 야, 풍선이 이렇게 커졌네. 어? 자, 커졌으니까 그러면 풍선 로켓을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0: 풍선 로켓 발사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아예 다 같이 더 크게 한번 불어보자. 어때? 더 크게 한번 불어보는데 너희가 풍선을 그러면 더 크게 불 수 있도록 아저씨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 박스맨! 자, 오케이. 이게 있으면 풍선을 더 크게 불 수 있걸라. 박스맨, 오늘은 우리랑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오케이. 자,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노래에 네? 맞춰서 풍선을 크게, 더 크게 부는 거야. 박스맨 준비됐죠?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아저씨 풍선.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아저씨 풍선 커진다 점점 커진다. 어때 얘들아, 아까보다 많이 커졌지?
1: 네.
0: 그래, 노래에 맞춰서 풍선을 부르면 이렇게 점점 크게 점점 이렇게 빨리 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풍선이 커질지 누구 풍선이 더 커질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지우하고 정엽이하고 누가 더 풍선을 크게 빠르게 부는지 박스맨하고 아저씨가 이 풍선을 잡고 있을게.
1: 네!
0: 자,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우, 정엽 선수 준비 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자, 풍선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지우 선수, 정엽 선수 거의 박빙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선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노래를 한 번 더 신나게 한번 불러봐요.
1: 네.
0: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0: 풍선을 더 크고 빨리 불었을지 지금 풍선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판단해주세요. 누가 더 크게 불었나요? 와, 아저씨 눈에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선수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등 어때요?
1: 네, 좋죠. 좋아요?
0: 자, 그럼 우리 두 선수가 둘이서 팀을 하고 아저씨를 한번 이겨봐. 그러면 아저씨 풍선은 박스맨이 잡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풍선 불기 챔피언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지휘선수 대 세프콘 아저씨.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준비됐나요? 갑니다. 준비, 시작!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한 번 더 점점 크게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크게 불어보자 풍선 풍선 빨리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어보자 풍선 풍선 점점 빨리 불 거야 풍선 아이고 가자 불 거야 풍선 풍선 안 떠졌어. 정엽, 지유, 아저씨 공동 우승.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띠용띠용 허니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도도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나다! 나! 빨리 달려!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3: 네!
0: 이번에는 라시 차례!
3: 네!

0: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1: 야,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게요?
2: 민방공 경보란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메롱의 최후 누나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2: 너가 하지마
1: 싫은데 메롱 메롱 메롱 메롱
3: 입술 딱지가
2: 깜빡인다. 내가 가서 왜 호떡이 네 입술이 튼 건지 알아보고

0: 이대로 죽는 건가?
1: 물의 요정님, 정결구님!
2: 입술세포! 자, 이 물방울이라도 가져가. 입술 마을엔 땀도 안 나고 피지도 없어서 이 물방울 아니고서는 촉촉할 수가 없잖아. 자, 어서!
1: 아니요! 그 물방울을 제게 주시면 물의 요정님도 위험하시잖아요! 제가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3: 어? 여기가 어디지? 어우, 왜 이렇게 건조해?
2: 입수세포! 자, 이 물방울을 가져가!
3: 우와, 물이다! 감사합니다!
1: 안 돼! 입수세포, 받지 마! 오아시스에서 당장 나와, 당장!
3: 아, 알았어, 나갈게.
1: 응. 당장 나와!
3: 어, 나갈게!
1: 입술세포, 물의 요정님의 물방울을 받으면 어떡해? 우리 입술 마을에 딱 하나 남은 물방울인 거 몰라?
3: 뭐? 물방울이 딱 하나 남았다고?
1: 그래! 물이 부족해서 입술 마을이 사막으로 변했잖아!

0: 그래서 호떡이 입술도?
1: 그래, 맞아. 그래서 튼 거야.
2: 입술 세포, 너희들도 물을 먹지 않고 버티다간 하얗게 각질이 돼서 말라 죽게 될 거야.
0: 그래서 너도 나도 하얗게 변한 거야?
1: 끄덕.
0: 이대로 가다간 말라 죽는 거고?
1: 끄덕.
0: 안 돼!
1: 받아들여! 우린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의 여정님의 물방울을 꼭 지켜야 돼!
3: 마지막 물방울을 지킨다고 사막으로 변한 입술 마을이 촉촉한 입술 마을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0: 촉혈군님 왜 여기 계세요?
3: 아까 호떡이가
0: 빨라고!
1: 아, 깜짝이야!
3: 하고 놀랄 때 입술이 찢어지는 바람에 튕겨 나왔어!
0: 촉혈군님 어떡해요?
3: 이대로 굳어가겠지. 그러다 결국
0: 이럴 수가! 입술 세포는 하얗게 빨라가고 입술이 찢어져서 척혈구님은 튕겨나와 죽어가고.
3: 안 돼!

0: 박수를 외쳐. 또 나왔어?
1: 누군데?
2: 뭐야, 아직도 날 몰라? 나 메롱 혀야.
3: 난 침방울
1: 혀라고?
0: 저 녀석이 자꾸 나오는 바람에 우리 입술 마을이 이렇게 건조해진 거라고.
1: 그러고 보니 호떡이가 계속 메롱 혀를 내밀었지. 메롱을 많이 해서 입술이 건조해지고 튼 거라고.
2: 아니, 나 때문이 아니지.
3: 아니지.
2: 쌩! 찬바람 때문이잖아.
3: 잊어라.
4: 입술 세포들아, 너희들도 마르지 않게 이리 와.
5: 네, 물의 여장님.
4: 우와. 우와, 물방울이 있으니까 촉촉해.
5: 촉촉하니까 너무 좋다. 앵두 같은 입술이야.
6: 쌩쌩쌩.
7: 찬바람이다.
6: 소문 듣고 왔으다. 여기 촉촉하다고. 내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데.
7: 안돼, 이 물방울은.
6: 나도 좀 가져갑시다. 쌩쌩쌩.
7: 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 마을은 원래 물이 귀했는데 내가 찬바람으로부터 물을 지키지 못했어요.
0: 물의 여정인 탓이 아니에요. 찬바람 때문에
2: 사막으로 변한 거 맞잖아.
3: 맞잖아.
2: 그런데 또 입술 마을이 건조해진 게 내 탓이라고?
3: 이라고?
0: 물론 찬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롱 혀! 네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너!
3: 나?
0: 그래, 너! 침방울 너!
1: 어? 우와! 침방울 촉촉하다! 잘 됐다! 침방울이 이 오아시스를 채워주면 입술마을도 다시 촉촉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6: 메롱메롱
3: 침침침 침침침침.
2: 그럼 나도 자주 나와야겠네. 메롱 메롱.
0: 안 된다니까.
1: 왜 안 돼?
0: 침방울이 나오면 더 위험해져.
6: 찬바람 쌩쌩쌩.
0: 깨끗하다.
2: 척하고

0: 메롱. 들어가야지.
1: 쌩. 침방울. 나랑 가자. 쌩.
2: 동굴의 요정님, 같이 가요. 침방울을 빨리 마르는데 마를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물방울까지 빼앗아 간단 말이야.
3: 이거다.
2: 그럼 우린 바짝 말라서 하얀 각질이 되고 말 거야.
4: 안 돼!
0: 침방울, 그랬어?
5: 내가 그랬던가?
2: 그뿐인 줄 알아? 여길 봐.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이게 왜 이러지?
6: 입술 피부는 얇아서

0: 침방울 앞으로 입술 마을 철금지야.
1: 허,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2: 네롱 이 혀가 나오니까.
0: 나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호떡아 제발 네롱 좀 하지 마.
3: 알았어. 앞으로 호떡이는 네롱 금지야 금지.
0: 어 좋아. 들어가자 침방울.
1: 응. 혀뚜루뚜 혀뚜루뚜 혀뚜루뚜 메러롱 혀뚜루뚜 혀뚜루뚜 혀뚜루뚜 메러롱.
3: 이거 떼버릴래.
4: 아! 호떡이가 우리 떼어낼 생각인가 봐.
5: 안 돼! 위험해! 입술 피부는 약해서 입술 세포를 떼어내다가.
4: 아! 또 나왔다.
3: 찔러.
5: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길 거야.
4: 또 나를 핏줄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거야?
3: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4: 제발 약속해줘.
3: 친구들 혹시라도 입술이 터서 각질이 생겨도 절대 뜯어내면 안 돼.
6: 대신 입술이 트지 않게 촉촉한 입술 보습제를 발라줄래?
3: 네, 촉촉하게 발라줄게요. 오, 입술 최고 딱지다!
7: 충치왕 호떡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두쩐쿠. 오늘 드디어 너를 먹어보는구나. 이 향기. 그럼 호떡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3: 호떡아 나 이거 먹어도 돼?
7: 되지 되지. 어 도전 크다. 이거 어디서 났어?
3: 여기서.
7: 와 내 거야. 내놔 내놔.
3: 먹어도 된다며.
7: 내 건 줄 몰랐지.
3: 호떡이 너 여기 있는 간식 다 먹고 두쫑쿠도 먹겠다고? 욕심쟁이.
7: 욕심쟁이라고 해도 좋아. 맛있는 걸 어떡해.
3: 너 이는 닦았어? 안 닦았지? 이부터 닦아.
7: 닦을 거거든. 맛있어. 정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나 이대로.
8: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7: 충치왕이 돼도 좋아. 어머어머 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 헛 충치왕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혹시 충치왕 딱지가 충치왕 호떡이를 부르는 거 아니야?
7: 와 나 충치왕 아니거든. 어?

0: 거기가 어디지?
1: 전화!
2: 젤리!
0: 어? 어? 전화라뇨?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3: 준아, 준아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2: 저희가 서운하게 싸웁니까?
3: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
1: 서운합니다. 춘추왕 준아.
0: 아파, 아파, 아파, 그만, 그만. 근데 내가 춘추왕이라고?
1: 네, 준아.
0: 그럼 너희들은
4: 뮤탄스 1,
2: 뮤탄스 2,
5: 규,
2: 젤리,
6: 두촌크.
0: 뭐? 젤리 두촌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7: 반갑대, 반가워요.
0: 두촌크. 반갑대, 반가워요. 반갑다, 반가워.
2: 우리보다 얘들을 더 좋아하시다니. 준아,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은 너무 서운합니다.
3: 준아를 충치왕으로 만들어드린 게 바로 저희 뮤탄스들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0: 나를 충치왕으로 만든 게 너희들이라고?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야?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냐고? 왜?
3: 전화가 시켰잖아요.
0: 뭐라고? 난 시킨 적 없는데.
8: 거짓말쟁이 전화. 전화가 뮤탄스들을 시켜서 어금니인 저를.
0: 뭐라고? 네가 어금니라고?
8: 까맣게 썩어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어금니입니다, 전하.
2: 전하가 시켜서 우리가 얘들이랑 함께 젤리젤리
6: 두쫑크
3: 어금니를 까맣게 춤추로 만들었잖아요.
0: 설마.
2: 생각 안 나세요?
3: 생각 안 나시면 생각나게 해드려야죠.
9: 어금니 건강한 어금니 하얗고 단단한 어금니로 뭐든지 딱딱 씹어드리지니 어금니.
2: 아니 아니, 하얀 어금니보다
3: 번쩍번쩍 금니는 어떨런지요 전하.
1: 번쩍번쩍 금니, 번쩍번쩍 금니.
8: 그래 그래 금니, 번쩍번쩍 금니. 전하, 전하, 전하.
10: 그래, 어찌하면 금니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금니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야.
3: 일단 어금니를 충치로 만드소서.
10: 충치, 좋아, 충치로 만들라.

0: 뭐?
1: 단 걸 먹었으니 이제 똥을 싸볼까? 뿌지! 한 번 더! 뿌지!
2: 사탕! 콜릭!
3: 뚜뚜쿠!
4: 뉴탄스 똥 맞고

0: 젤리 먹고
1: 초콜릿 먹고
0: 두쪼꼬 먹고
1: 똥 싸서
2: 저렇게 만든 것 아니옵니까?
3: 치아에 뮤탄수동이 닿으면 녹아서 썩는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아무데나 똥을 싸고
1: 아무데나라뇨?
2: 입 안에 사니까
1: 입에 똥을 싸는 거고
2: 자꾸 단 게 들어오니 먹고
1: 싸고
2: 먹고
1: 싸고
2: 하는 것이지요.
1: 뮤뮤
3: 전화가 자꾸 단 것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1: 저도 진아가 먹어서 들어와 젤리.
0: 나도 쪼꾸 그랬지. 내가 먹었지.
3: 젤리도 두청크도 끈적거려서 이에 끼는데.
1: 젤리 두청크
3: 아유 저리 좀 가. 치카치카라도 해주시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거라고요.
0: 누나가 이 닦으라고 할 때 닦을걸. 어금니야 미안해.
2: 준아 이제 준아의 소원대로 어금니를 금니로 바꿀 시간입니다.
0: 아니 어떻게?
1: 어금니가 까맣게 썩었으니 치과에 가서 치료하고 금니로 바꾸시면 됩니다.
0: 치과? 나 치과 무서운데.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 왜 어금니에 똥을 쌌냐고.
2: 네? 아, 전화가 금니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1: 저희는 전화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저도 똑똑히 들었젤리.
0: 나도 좀 그 너희들은 조용히 해.
1: 흰젤리 흰뚜뚜구
0: 유탄스 너희들.
4: 네 전화.
0: 응? 너희들 다시 돌아가. 호떡이 입에 더는 똥 싸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4: 정말이옵니까?
0: 응 돌아가라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뭐라고?
5: 아이고 구구구 아이고 구구 아이고 우리 호떡이 엄마가 사랑해.
1: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6: 호떡아 아빠가 더 사랑해.
2: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1: 치 엄마랑 아빠는 호떡이만 좋아하고 호떡이한테만 뽀뽀하고.
5: 아니지 엄마는 우리 호빵이도 사랑하지.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호빵이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2: 오호 이번엔 호빵이 차례인가.
1: 저는 호떡이 엄마 입에서 살던 뮤탄스.
2: 저는 호떡이 아빠 입에서 살던 뮤탄스.
4: 뽀뽀할 때 왔습니다.
0: 헉! 뽀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냐?
2: 우리 뮤탄스를 키운 건?
1: 충치왕이십니다.
3: 저를 충치로 만든 것도 충치왕이십니다.
0: 나 어떡해. 충치가 없던 때로 뮤탄스가 없던 때로 돌아갈래.
2: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내쫓고 싶으시면 간식 먹고
1: 밥 먹고
2: 이를 잘 닦으면 되겠지만
1: 준하는 전혀 그럴 일 없잖아요. 닦고 젤리
0: 나도 쪼꾸.
3: 아유 이거다 이거다. 아유 또 이러다 나만 더 썩겠네. 망했다 망했어.
0: 아니야 아니야 나 이 닦을 거야. 이 닦을 거라고. 어? 치약 칫솔 최고 딱지다.
2: 치약 칫솔 최고 딱지 가 있으면 뭐합니까?
1: 준하는 절대 그거 쓸 일 없을 거잖아요.
0: 뭐라고? 치약 칫솔 최고 딱지야. 치약과 칫솔을 골라줘.
1: 누구냐?
7: 유타스 꼼짝마.
8: 치약맨
9: 칫솔맨이 너희들을 없애주마.
0: 지금 당장 유타스를 없애라. 당장.
7: 예, 준하.
8: 칫솔맨 치약과다.
7: 치약 발사!

0: 치수맨 출동!
1: 이를 닦자 이를 닦자 쓱쓱쓱 이를 닦자 이를 닦자 쌉쌉쌉

0: 축하 미션 완료.
1: 정말 칫솔맨 고마워.
0: 친구들 밥 먹고 나서
2: 간식 먹고 나서
0: 잠자기 전에도 꼭꼭 이 치약맨과
2: 칫솔맨을 불러줘.
1: 호떡이도 치약맨과 칫솔맨을 꼭 부를 거야. 깨끗하게 일을 닦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도 호떡이랑 약속.
0: 치카치카 약속.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앞으로 흉내내봐, 뇽.
1: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0: 뭘 연주하니?
1: 맞춰봐.

0: 그림책 뽕뽕뽕.
1: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아람.

0: 숲속 풀밭에 엄마 염소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 엄마 염소는 7마리 아기 염소를 무척 사랑했어. 하루는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며 단단히 일렀어.
1: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특히 무서운 늑대를 조심하렴.
2: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0: 엄마 염소는 총총거리며 길을 떠났어. 숲속을 지나던 배고픈 늑대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늑대는 입맛을 쩝쩝 가셨지.
3: 도실도실한 아기 염소들을 잔뜩 먹을 수 있겠군.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엄마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너희를 사랑해. 하늘만큼 강물만큼 너희를 사랑해.
1: 쿵쿵쿵.
3: 누구세요?
4: 엄마야, 사랑하는 아이들아.
0: 늑대는 엄마 염소 목소리를 흉내냈어.
3: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발을 보여주세요.
0: 늑대는 빨간 발을 내밀었어요.
3: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발은 새하얗다고요.
0: 늑대는 얼른 방앗간으로 달려가서 빨간 발에 새하얀 밀가루를 묻혔어.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렸지.
4: 엄마란다. 문 좀 열어버렴.
2: 엄마다.
0: 아기 염소들은 새하얀 발을 보고 신이 나서 문을 열었어.
3: 크르릉, 이 녀석들.
0: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는 아기 염소들에게 달려들었어.
2: 으악, 늑대다.
0: 깜짝 놀란 아기 염소들은 허겁지겁 달아났어.
3: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0: 늑대는 꼭꼭 숨은 아기 염소들을 찾아내 꿀꺽꿀꺽 삼켜버렸어. 막내 염소만 빼고 말이야.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깜짝 놀랐어. 문이 활짝 열려있고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때 시계 속에서 막내 염소가 튀어나왔어.
5: 늑대가 언니 오빠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1: 이를 어째?
0: 엄마 염소는 곧바로 늑대를 찾아 나섰어. 세상에, 배부른 늑대가 나무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 늑대 한 번 숨을 쉬면 꿈틀, 두 번 숨을 쉬면 또 꿈틀. 늑대의 뱃속에서 아기 염소들이 꿈틀거렸어. 싹둑싹둑, 엄마 염소는 늑대 배를 가위로 잘랐어. 홀짝, 홀짝, 홀짝, 홀짝, 홀짝, 홀짝. 늑대가 통째로 삼켰던 아기 염소들이 한 마리씩 튀어나왔지.
1: 얘들아, 못된 늑대를 혼내주자.
0: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을 울퉁불퉁한 돌멩이, 까슬까슬한 모래흙으로 가득 채웠어. 그런 다음 늑대 배를 바늘로 꿰맸지. 드디어 늑대가 잠에서 깼어.
3: 아, 목말라.
0: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강가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벌그럭 벌그럭 늑대 뱃속에서 돌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3: 아이고, 왜 이리 몸이 무겁지?
0: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늑대는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똑똑똑. 그 뒤 아기 염소

0: 애들은 누가 오든 10번, 20번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대. 엄마가 와도 말이야.
1: 신데렐라, 아람.
2: 신데렐라, 신데렐라, 내 구두는 어디 있어?
3: 어휴, 어리석은 신데렐라, 내 머리핀을 왜 거기 둔 거야?
1: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두 언니들에게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물 깃고 불 떼고 요리하고 신데렐라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요.
0: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커튼과 이불을 모두 빨아서 널어놔.
1: 새엄마와 언니들이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어렸을 때 신데렐라는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뜨자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하루는 심술궂은 첫째 언니가 발로 차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넘어져 그만 제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2: 저꼴 좀 봐. 제투성이야. 제투성이 신데렐라.
1: 그때부터 제투성이란 뜻의 신데렐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날도 신데렐라는 지친 몸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들이 호들갑을 떨며 뛰어왔어요.
2: 엄마, 엄마! 왕자님이 우리를 무도회에 초대했어!
1: 두 언니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옷을 잔뜩 꺼내놓고 신데렐라를 닥달했어요.
2: 신데렐라, 어서 드레스에 리본을 달아.
3: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유늘려야지.
1: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긴 머리까지 예쁘게 매만져줘야 했어요.
2: 이 드레스가 좋을까? 저 드레스가 좋을까?
1: 새엄마와 두 언니는 온종일 거울 앞에 서서 이 옷 저 옷을 입어보았어요. 신데렐라는 부러운 눈으로 언니들을 바라보았지요. 못된 둘째 언니는 신데렐라를 놀리기까지 했어요.
3: 신데렐라, 설마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건 아니지?
2: 제트성이가 성에 나타나면 난리 날걸?
1: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깔깔댔어요. 무도회 날이 되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무도회장으로 떠났어요.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4: 나도 가고 싶은데.
1: 신데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군가 신데렐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신데렐라, 그만 눈물을 그치렴. 어서 무도회에 가야지.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5: 자, 자, 서둘러야 해. 커다란 호박 하나와 생쥐 아홉 마리, 그리고 도마뱀 여섯 마리가 필요하구나.
1: 신데렐라는 호박을 따오고 생쥐와 도마뱀도 잡아왔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들을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호박은 번쩍이는 황금마차로, 생쥐들은 여섯 마리의 말과 세 명의 마부로, 도마뱀들은 근사한 하인으로 변했지요.
4: 하지만 제 옷차림이...
1: 신데렐라의 힘없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빙긋 웃었어요.
5: 걱정 마, 신데렐라.
1: 할머니가 지팡이로 톡톡 신데렐라의 몸을 두드리자 신데렐라의 옷차림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한 송이 꽃 같은 드레스에 유리 구두까지.
5: 신데렐라, 밤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린단다. 마법이 풀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렴.
4: 고맙습니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1: 신데렐라는 황금 마차를 타고 성으로 달려갔어요. 신데렐라가 성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곤거렸어요.
3: 어디대 가가시야? 처음 보는데? 아, 정말 아름다워. 무도회장이 더 환해진 것 같아.
1: 두 언니도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 이웃나라 공주님인가 봐.
1: 그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6: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춤추시겠어요?
1: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왕자와 춤을 추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댕, 댕, 댕.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본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4: 왕자님, 전 이제 가야 해요.
1: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뒤따라 나갔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6: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
1: 계단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조심스레 집어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의 주인을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예전처럼 제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말과 마부는 생쥐로, 하인과 마차는 도마뱀과

0: 호박으로 변해버렸지요. 유리구두 한 짝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침대 밑에 두었어요. 과연 신데렐라는 다시 왕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왕자의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유리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1: 그 아가씨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건가?
0: 왕자는 구두 주인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똑똑똑! 드디어 왕자의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문을 두드렸어요. 유리구두를 보자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서로 먼저 신겠다고 야단이었어요.
2: 이건 내 거야.
3: 무슨 소리야, 내 발에 꼭 맞는데.
0: 하지만 유리구두는 첫째 언니의 발보다 컸고 둘째 언니의 발보다 작았어요. 그때 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유리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져왔어요. 신하들은 매우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청혼을 했고 곧 두 사람은 결혼해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라푼첼, 아랑. 마녀의 정원에 난 파릇파릇한 상추는 정말 탐스러웠어요.
4: 어쩜 저렇게 싱싱할까? 한 입만 먹어보았으면.
0: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은 하루 종일 상추 생각만 했어요. 부인은 결국 상추를 몰래 훔쳐먹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화가 난 마녀는 부인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의 이름을 라푼첼이라고 지었지요. 라푼첼이 12살이 되자 높기 높은 탑에 가두었지요. 탑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문도 없었어요. 맨 꼭대기에 창문 하나만 달랑 있을 뿐이었어요. 높기 높은 탑에는 마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5: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0: 라푼첼이 창문 아래로 금빛 머리카락을 주르륵 늘어뜨리면 마녀는 밧줄처럼 타고 올라갔어요. 반짝이는 금빛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출렁일 때면 탑 전체가 눈부시게 환해졌어요. 라푼첼은 점점 자라 아름다워졌고 마녀는 점점 늙어 힘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마녀는 라푼첼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면 힘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금빛 머리카락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는 라푼첼이 머리를 빗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끌려 탑둘레를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그렇지만 계단이나 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때마침 늙은 마녀가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5: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0: 그러자 금빛 머리카락이 주르륵 내려왔어요. 다음 날 왕자는 탑 아래에서 늙은 마녀 흉내를 냈어요.
6: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0: 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재빨리 탑 위로 올라갔어요. 왕자를 본 라푼첼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왕자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라푼첼이 정말 아름다웠으니까요.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1: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0: 라푼첼은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라푼첼이 말했어요.
7: 탑에서 나가려면 비단실이 있어야 해요. 그 실을 따아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0: 왕자는 매일 저녁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비단실 한 타래씩을 가져다 주었지요. 비단실은 어느새 사다리를 만들 만큼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7: 왕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죠? 꼭 늙은 마녀 같아요.
0: 탑으로 올라온 건 다름 아닌 늙은 마녀였어요.
5: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들여? 용서할 수 없어!
0: 늙은 마녀는 라푼첼의 금빛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라푼첼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쫓아냈지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6: 라푼첼, 라푼첼!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0: 늙은 마녀는 잘라버린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내려뜨렸어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자 늙은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 라푼첼은 내가 멀리 쫓아버렸다.

0: 나쁜 마녀 같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1: 하지만 왕자는 늙은 마녀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그만 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높은 탑에서 떨어진 왕자는 두 눈을 닫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두 눈을 잃은 것보다 라푼첼을 잃은 것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왕자는 앞을 더듬으며 라푼첼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0: 아, 꼭 라푼첼의 목소리 같구나.
1: 왕자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2: 왕자님!
1: 라푼첼은 왕자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라푼첼과 왕자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라푼첼의 구슬 같은 눈물이 왕자의 두 눈을 적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져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자는 라푼첼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왕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라푼첼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0: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세요.
1: 라푼첼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는 라푼첼을 자기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리석은 소원, 아람. 옛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늘 투덜거렸어.
3: 아이고 힘드네. 날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해? 신들은 대체 뭐하는 거야? 있기나 한 거야? 있으면 어디 내 앞에 나타나봐. 채.
1: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웬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나타났어. 깜짝 놀란 나무꾼은 땅에 납작 엎드렸지.
4: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1: 그러자 신이 말했어.
5: 네, 너를 불쌍히 여겨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1: 가난한 나무꾼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 산더미 같은 나무찜도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지. 나무꾼은 싱글벙글대며 아내에게 세 가지 소원 이야기를 했어. 아내가 나무꾼에게 당부했어.
6: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일 소원을 말해요.
1: 나무꾼은 잠이 오지 않았어. 포도주를 마시며 무슨 소원을 빌지 곰곰이 생각했지.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해. 집 한 채를 달라고 할까?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해. 100명의 하인을 달라고 할까? 아니, 그것도 부족해. 바로 그때였어. 나무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야? 나무꾼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
0: 아, 배고파. 맛있는 소시지가 있으면 좋겠군.
1: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란 소시지들이 후두둑 떨어졌어. 소시지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산처럼 쌓였지. 어쩌면 좋아? 나무꾼은 벌써 첫 번째 소원을 써버렸어.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는 소시지 더미를 보고 화가 많이 났어.
7: 보석도 황금도 화려한 옷도 아닌 소시지라니.
1: 아내는 나무꾼에게 소리를 질러댔어.
7: 그러게 잘 생각해서 내일 말하자고 했잖아요.
1: 아내는 여기까지만 말했어야 했어.
7: 당신은 정말 멍청이야.
1: 이 말은 나무꾼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거든.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았어. 키가 작다고 해도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멍청이라는 말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잔뜩 화가 난 나무꾼이 소리를 버럭질렀어.
0: 에잇! 돼지 같은 코에 소시지나 확 붙어버려라!
1: 기다란 소시지 하나가 아내 코에 척 붙더니 또 하나가 척, 척, 척, 척, 척, 척! 그 많던 소시지가 아내 코에 줄줄이 붙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나무꾼은 두 번째 소원도 써버렸지. 이제 소원이 하나 남았어. 왕이 될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소원. 이 소원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어. 하지만 아내는 왕비가 되어서도 평생 소시지를 코에 붙이고 살아야겠지. 기다란 소시지를 붙인 채 산책하려면 소시지를 들어주는 신하도 필요할 거야. 나무꾼은 이번에는 정말 잘 생각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나무꾼은 조그맣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어.
0: 아내 코에서 소시지를 떼어주세요.
1: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란 소시지들이 아내 코에서 떨어져 후두둑 바닥에 쌓였어. 마침내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0: 했지. 가난한 나무꾼과 아내는 세 가지 소원으로 소시지만 잔뜩 얻었지만 투덜거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대.
1: 금발머리와 곰 세 마리, 아람. 숲속 작은 집에 곰 세 마리가 살고 있었어. 아주 커다란 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 아주 작은 곰. 끓여놓은 죽이 식을 동안 곰 세 마리는 산책을 나갔지. 그 사이에 여자아이 하나가 숲속 작은 집을 찾아왔어. 예쁜 리본을 단 금발머리 아이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부엌으로 갔어. 식탁 위에는 그릇 세 개가 놓여 있었어. 아주 커다란 그릇,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릇, 아주 작은 그릇. 배고픈 금발머리는 먼저 아주 커다란 그릇의 죽을 먹어보았어.
2: 뜨거워!
1: 그 다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릇의 죽을 먹어보았어.
2: 차가워!
1: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그릇의 죽을 먹어보았지.
2: 아이, 맛있어!
1: 금발머리가 후룩후룩 맛있게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을 다 비웠지 뭐야? 금발머리는 거실로 가보았어. 거실에는 의자 세 개가 있었지. 아주 커다란 의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의자, 아주 작은 의자. 금발머리는 먼저 아주 커다란 의자에 앉아보았어.
2: 아이, 딱딱해.
1: 그 다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의자에 앉아보았어.
2: 아이, 너무 푹신해.
1: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의자에 앉아보았지.
2: 아이, 편하다.
1: 금발머리가 흔들 의자에 흔들흔들 기대어 쉬는데 의자가 우당탕 부서졌지 뭐야? 금발머리는 이번엔 방으로 가보았어. 방에는 침대 세 개가 있었어. 아주 커다란 침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침대, 아주 작은 침대. 졸린 금발머리는 먼저 아주 커다란 침대에 누워보았어.
2: 이런, 이불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
1: 그 다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침대에 누워보았어.
2: 이런, 이불이 너무 얇고 가벼워.
1: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침대에 누워보았지.
2: 아이, 포근해.
1: 금발머리는 폭신폭신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 뭐야. 조금 뒤 산책을 나갔던 곰 세 마리가 집으로 돌아왔어. 곰 세 마리는 죽을 먹으려고 곧바로 부엌으로 갔지. 아주 커다란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
3: 누가 내 죽을 먹었지?
1: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놀라며 말했어.
4: 누가 내 죽도 먹었어. 여기 죽을 흘렸잖아.
1: 아주 작은 곰은 울먹이며 말했어.
5: 누가 내 죽을 다 먹어버렸어.
1: 곰 세 마리는 거실로 가보았어. 아주 커다란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
3: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의자가 삐뚤어져 있어.
1: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놀라며 말했어.
4: 누가 내 의자에도 앉았어. 쿠션이 푹 꺼져 있잖아.
1: 아주 작은 곰은 울먹이며 말했어.
5: 누가 내 의자를 망가뜨렸어.
1: 곰 세 마리는 얼른 방으로 가보았어. 아주 커다란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
3: 누가 내 침대에 누웠지? 이불이 흐트러져 있어.
1: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이 놀라며 말했어.
4: 누가 내 침대에 누웠어. 베개가 삐뚤어져 있어.
1: 아주 작은 곰은 울먹이며 말했어.
5: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1: 그 소리에 금발머리가 잠에서 깼어. 눈을 떠보니 곰 세 마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지 뭐야. 깜짝 놀란 금발머리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
2: 엄마!
1: 그 소리에 놀란 곰 세 마리도 소리를 질렀어. 금발머리는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도망쳤어. 곰 세 마리는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하고 다시 죽을 끓였지. 뜨거운 죽을 식히려고 아주 커다란 곰은
3: 푸, 푸, 푸.
1: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곰은
4: 후, 후, 후.
1: 아주 작은 곰은
5: 허, 허, 허.
1: 불었어. 그때 아주 작은 곰이 식탁에 놓인 예쁜 꽃다발을 보았어.
6: 또 손님이 오면 좋겠다.
7: 그림책 뽕뽕뽕.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쿵쿵이 손 옳지.
1: 집사 마음 사르르 녹이는 깜찍한 외모는 물론 애교까지 장착한 오늘의 주인공 쿵이. 그런데
0: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1: 아니, 소금이라뇨?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마, 너 혹시?
0: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란 듯이 옆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야! 보란 듯이 소변을 보고 다닌다고요?
0: 오, 정말!
1: 무려 3년째 소변 테러 중이라는 쿵이.
2: 얘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1: 소변 테러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쿵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계속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 해주던가 아니면 제가 같이 캐티를 같이 이렇게 막 해줘요. 돌려줘요.
1: 세상에,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이 아이. 애교도 많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한다는 쿵이입니다.
0: 13살 후추 여자아이고 좀 많이 까칠한 아이예요.
1: 표정은 도도해도 집사 안정 개냥이라는 첫째 후추.
0: 셋째 수리이고요. 임시보호 하려고 데리고 와서 있다가 그냥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된.
1: 딱 봐도 낯가림 많이 하는 이 녀석이 셋째 수리.
0: 저희 넷째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희 우주라고 하고 한 살 됐습니다.
1: 그리고 집안의 가장 막둥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제작진도 촬영하는 내내 얼굴조차 보지 못한 이 녀석이 바로 넷째 우주. 네 마리 고양이 모두 임시보호를 하다 인연이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0: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한 8개월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1: 몸이 아픈 거야 참으면 그만. 한번 품 안에 들어온 이상 자식이나 다름없다는데요.
0: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어디로 보낼 생각은 한 적도 없었고.
1: 그날 오후 청소로 분주한 집사 곁에 쿵이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집사가 이쪽으로 가면 쪼르르 집사 옆으로 가고 집사가 주방으로 향하면 또 쪼르르 뒤따라다니는 쿵이. 이 녀석 보통 껌딱지가 아닌데요. 종일 집사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뭐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걸까요?
0: 일단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엉덩이 궁뎅팡팡 궁팡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얘네들 흔적 같은 거 다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1: 쿵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집사의 손길. 그렇다면 집사 바라기 쿵이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0: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고양이를 둘러싸고서 막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쿵이었는데 막 얼굴 같은데 막 상처나 있고 피나 있고 막 이랬거든요.
1: 그 길로 쿵이를 집으로 데려와 임시보호를 시작했고 결국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0: 사람들이 다들 와서 보면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항상 제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애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1: 그런데
0: 말 안 듣는 자식이 생겼다고 중2병 걸렸다고 해요.
1: 마치 사춘기가 온 듯하다는 쿵이. 하지만 챙겨야 할 고양이가 많은 만큼 쿵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0: 못 따라가는 곳은 없다. 하다 하다 못해 이젠 집사 화장실 하는 것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눈빛, 꼬리를 세우고 부르르 떠는 것이 설마 여기서 소변을 본 건가요?
1: 어, 일단 시험이 돼, 안 돼, 어?
2: 무슨 상황이에요?
1: 아, 여기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쉬를 해요. 자기 먼저 이렇게 예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지금 와가지고 저 손 씻는 사이에 이렇게 옆에서 보란 듯이 한 거예요.
0: 네? 일부러 보란 듯이 싼다고요? 황당한 건 집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변 테러를 한다는 쿤이. 가만히 살펴보니 집사가 쉬고 있으면 은근슬쩍 커튼 쪽으로 가서 집사 한번 보고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집사가 첫째 후추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또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하려는 쿵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1: 쿵,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너 때문에 맨날 빨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해야 되고 언니 힘들어 죽겠어, 쿵아. 응? 너 자꾸 그럴 거야?
2: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 한 2년 반 전쯤에 아팠던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던 밥자리에 어느 날 나타난 아이였는데 곧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아파 보여서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응급실 달려가고 뭐 정말 거의 그때는 이틀, 3일마다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제가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에 하기 시작했었어요.
0: 집사의 관심이 소홀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렇게 시작된 쿵이의 소변 테러. 이제는 집안 전체가 화장실이 됐다고 합니다.
1: 얼마 전에는 미용실 갔다 온 날 바로 머리에다가 소변 테러를 하더라고요. 너!
0: 급기야! 이제는 집사의 몸에까지도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는 쿵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면

0: 저도 화장실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1: 가면 냄새. 아니,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을 때 냄새가 확 풍겼잖아요. 냄새가 되게 독해가지고 잘 안 빠지거든요.
0: 하는 수 없이 매일 청소를 하고 가구나 소파, 침대와 같은 곳에는 소변이 최대한 스며들지 않게 막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시 방편이지만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소파에 붙여 겨우 소변 테러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여기다 소변 테러할까 봐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3: 그래서 아예 그 배설용 패드를 그냥
2: 네. 네.
3: 그럼 여기다 테러를 해란 말이었나요?
2: 어차피 할 거면 여기다 하는 거죠. 어차피 하긴 하니까.
0: 3년째 계속되다 보니 체념하듯 선택했다는 최선의 방어.
2: 제가 청소가 가능한 범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층고가 높은데 이렇게 커튼 같은 데다가 하면 이거를 커튼을 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쟤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엉덩이 막 때린 적이 있어요. 한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하지 말랐잖아 그러면서 좀 때렸던 그러고 나서 좀 후회를 했죠. 얘네들 때려봤자 소용없는데.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고쳐보기 위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2: 그 훈증기로 아이들 스트레스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도 써봤고 그리고 스프레이 뿌리는 스프레이도 써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드도 집안 곳곳에 해놓고 방에 보면은 비닐 같은 걸로 좀 벽면 같은 데는 이렇게 덮어놨어요. 스프레이를 안 하게 됐으면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아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세요.
5: 오 여기군요.
4: 네.
5: 네.
4: 나죠. 그다음 오늘 많이 피곤했어요.
5: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고양이 암모니아 소변 냄새가 있네요.
4: 맞아요.
5: 아 이거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콩이 중성화 수술은 잘 돼 있을까요?
4: 잘 했는데 어쨌든.
5: 어렸을 때.
4: 네. 어.
0: 간혹 중성화 수술을 해도 잠복해 있는 고환이 남아있으면 수컷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소변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 생식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5: 지금 가시는 없어요.
4: 아 그래요? 없는 거예요?
5: 근데 지금 생식기를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다.
6: 지금 테스토스테론. 이제 수컷 호르몬 때문에 스프레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0: 하루 열대 번은 기본. 문제는 보란 듯이 소변 테러를 한다는 것. 급기야 집사의 몸까지 소변 테러를 시작한 쿵이. 과연 막을 방법은 있을까요?
5: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소변 테러는 아니고 스프레이. 영역 소시 목적으로 하는 스프레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4: 그래요?
5: 쿵이는 지금 이런 영역 표시를 하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채우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지금 허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4: 아, 그럼 제가 임시보호를 계속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거든요.
5: 완전 그거는 기폭, 그러니까 엄청나게 쿵이한테는 자기 걸 계속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쿵이 머릿속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쿵이라고 스프레이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집안 곳곳,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한테까지 써놓지 않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
0: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0: 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변 스프레이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던 쿵이.
1: 이 불안감이 거의 미칠 듯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2: 밖에 있었어? 언니 나갔다 올게. 언니 나갔다 올게.
0: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담긴 쿵이의 불안감.

0: 집에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서로 정해요.
1: 자기 영역을.
0: 자기 영역을. 그리고 그 영역은 침범하면 다른 고양이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싸움이 자꾸 벌어져요.
1: 근데 저희 애들은 서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잘.
0: 싸움이 안난 이유는 콩이가 양보했잖아요.
2: 쿵이가 유일하게 집사 곁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집사가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동생에게 양보하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쿵이.
1: 원래 안 하던 친구가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마음의 병이라고 봐요.
2: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강아지는 산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안 해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막 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 안 놀아주면 욕 받아야 되는 거네. 와, 그동안 나쁜 집사였네.
1: 기존 스프레이 자국을 없애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냄새 맡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덮어 씌워서 신선한 상태, 가장 확실한 영역 보장을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런 UV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효소 탈취제로 그 냄새 근원 자체를 없애주는 작업. 요거는 이틀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0: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을 첫걸음, 소변 흔적을 지워라.
1: 자, 쿵이야, 어디 너가 했던 한번 자국 한번 살펴볼까?
0: 소변 냄새가 나면 계속 싸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에 흔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비추는 UV 라이트로 보니 소변 흔적이 더욱 자세히 보이네요.
1: 이 부분에다가 충분하게 효소 탈취제를 뿌려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얼룩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아예 이제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닦아내면 됩니다. 방금도 닦아내고 나서 꽤 많이 얼룩이 없어졌잖아요, 이쪽에.
0: 효소 탈취제를 뿌리고 5분 뒤에 닦아내니 말끔히 지워졌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효소 탈취제를 반복해서 뿌리고 닦으며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
1: 내가 한번 제거해서 자국이 안 보이더라도 한번 정도는 더 제거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0: 집사를 양보하고 기다리며 참았지만 불안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쿵이.

0: 그렇다면 쿵이의 불안을 달랠 방법은 있을까요?
1: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자분이 최선의 그 제공할 수 있는 관심과 그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뭐 사냥놀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다르게 놀아주는 거는 반응을 안 해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샀었고 얘 좀 놀라고 그런 것도 많이 사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들쭉날쭉한 관심이 되면 보통은

0: 맞춰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줘.
1: 쿵이의 소변 테러를 막을 두 번째 규칙적인 애정 시간표 만들기.
0: 쿵이한테 관심을 준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사냥놀이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빼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자분의 일상생활 스케줄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2: 밤에 2시.
0: 새벽 2시?
2: 네, 새벽 2시, 낮에는 3시. 그러고 저녁 때 한 10시?
0: 콩이를 부르면서 눈 마주치면서 간식 던져주기를 해줘도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5분 정도만 해도 되니까 간식 던져주기를 한번 좀 추가로 넣어볼까요?
1: 하루에 총 6번 쿵이와 함께하는 애정시간표 완성!
0: 지금까지 다른 고양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거를 줄여서 쿵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 케어하는 거는 유지를 하고 그 친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쿵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시간을 할애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시간표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매일 그 비슷한 시간대에 정해진 대로 쿵이한테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집사님,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0: 오늘 쿵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엄마한테 관심 받는 걸, 애정 받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제 소변 테러라는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루틴화된 애정과 관심을 쿵이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솔루션 이후 쿵이와 규칙적으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집사님. 쿵이도 집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보이죠? 그리고 2주 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 놀이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계속 많이 예뻐해줘서 그런지 스프레이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언젠가는 스프레이에서 완벽히 해방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6: 전교 3등.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카세트 플레이어.
5: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6: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거.

0: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 가 있는 과학을 이 세상으로 소환하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자와 주기율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화학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이고요. 공부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이팅! 여러분, 아마 화학처럼 생활과 밀접한 과학이 없다. 화학은 생활 속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와닿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더 실생활 밀착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얼마나 화학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비행기 여행. 이젠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실 때 보면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화약, 칼, 라이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딱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런데 배터리, 표백제, 수은 제품 이런 거는 반입이 제한될까요? 여기에도 화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수은 제품, 온도계 뭐 이런 거죠. 수은은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인데요. 물처럼 흐르는 은이라고 해서 수은이라고 합니다. 수은. 예전에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불사의 명약으로 알고 먹었지만 요즘엔 수은이 독국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은은요, 인체뿐만 아니라 비행기 몸체에도 해롭습니다. 비행기 몸체의 알루미늄이 녹슬지 않게 하는 막을 훼손시켜서 비행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량이 160W씨를 넘으면 반입이 금지되고 그 이하여도 개수 제한이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대표적인 화학전지인데요. 열과 충격에 민감해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갖고 타실 때 제한이 있는 거죠. 또 표백제는 산화성 물질인데요. 표백제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물건의 색소를 제거하는 제품이라서 불이 잘 붙습니다. 불이. 그래서 비행기에 갖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은요, 알든 모르든 일상의 많은 부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 비닐봉지, 반찬통, 선크림, 감기약, 애들 장난감까지도 전부 다 화학 제품이죠.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생활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죠. 화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자연에 있던 물질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물질이 만나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화학 반응,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바꾸는 마법, 마치 마법과 같은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나마 저희가 좀 익숙한 산염기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산염기, 산화환원. 전혀 익숙하지 않으시다고요? 단어만 그렇지 분명히 들어보시면 낯익은 내용입니다. 먼저 산과 염기. 산과 염기보다는 산과 알칼리,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어릴 때 리트머스지로 산성, 알칼리성, 색깔 바뀌는 거 실험해 보셨을 텐데요. 파란 리트머스지에 산성 물질을 갖다 대면 빨갛게 되고요. 빨간 리트머스지에 알칼리성 물질을 묻히면 파랗게 되죠. 리트머스지는 리트머스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리트머스 이끼로 만든 종이라서 리트머스지라고 부릅니다. 산과 알칼리는 이 리트머스지의 색깔만 다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먼저 산이나 산성 물질은요, 산성비랑 위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산성비, 건물을 부식시키죠.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것도 산이죠. 그러니까 신맛이 있고 철이나 아연 같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염기는 아까 알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염기가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알칼리는요, 타고남은 재에서 나온 말이에요. 타고남은 재. 그래서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양잿물, 알칼리성입니다. 세제나 표백제 역시 알칼리입니다. 이런 염기성 물질은 특징이 일단 쓴맛이 나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끌미끌합니다. 특징을 체험해 보시려고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먹지 마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이랑 염기는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큼한 건 산, 쓴 건 염기. 이런 건 저희가 그냥 알 수 있는 산과 염기의 성질이지 산과 염기의 정의는 아닙니다. 산과 염기의 화학적 정의는요, 20세기 초에 요하네스 브렌스테드라는 분이랑 토머스 롤이라는 분이 정의한 버전이 통용되고 있는데 두 분은 각각 덴마크랑 영국 출신 화학자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같이 연구해서 이름이 같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동료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그냥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론을 제시하니까 아, 어떡하지? 합쳐.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브렌스테드 로울이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 거죠. 네, 거의 뭐 타이밍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요, 산은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pH 지수 생각하시면 돼요. pH 지수에서 H가 수소이온의 약자입니다. pH 지수를 잠깐 살펴보면요, 물과 같은 중성물질이 pH 7입니다. 7. 7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수치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에 녹는 물질은 산성, 염기성, 중성 이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중성에서 멀어질수록 산성이나 염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초, 오렌지 주스, 커피 같은 건 산성이고요. 비누, 치약, 세제 같은 건 염기성이죠. 우리 몸에도 산성과 염기성이 있는데요. 위액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강산성 물질이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건강한 피부가 pH 5.5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여드름 피부나 아토피 피부는 그보다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 같은 걸 써서 알칼리성이 더해지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또 사람의 혈액은 pH 7.4 정도로 약한 염기성인데요. 혈액은 좀 특이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가 신음식을 먹을 때마다 산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늘 pH 7.4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혈액의 완충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혈액의 완충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혈액 속에 산이나 염기가 그 짝이 되는 염기와 산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pH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에 염기를 가하거나 염기에 산을 가하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중성인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화 반응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리면 우리가 제산제를 먹죠.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로 위산과 반응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산성화된 땅에 염기인 석회를 사용하면 땅이 중화되고요. 생선 비린내 없앨 때 레몬즙을 뿌리는 것도 비린내가 나게 만드는 물질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 물질인 레몬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을 삼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중화 반응을 유도한다고 다른 염기나 산성 물질을 먹는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요. 물을 최대한 섭취해서 몸에 들어간 강산성이나 강염기성 물질을 가능한 한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몸으로 산염기 반응을 실험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안전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된다는 건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하거나 쇠붙이가 녹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산화, 산소랑 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좋은 원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들러붙어요. 야, 이미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산소랑 들러붙어서 녹슬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들러붙어 있던 산소를 인위적으로 떼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제련소에서 하는 제련이에요.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구매해서 쓰는 녹제거제도요.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켜서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튼 산소가 이렇게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옛날 화학자들이 산화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산소가 워낙 이거저거랑 많이 반응을 하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건데요. 산소가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잘하긴 하지만 불소보다는 못하거든요. 둘이 만나면 오히려 산소가 산화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 산화라고 불러온 세월이 있어서 지금도 산화라는 말을 쓸 뿐이지 더 이상 산화의 정의를 산소랑 결합한다 이렇게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산화를 어떻게 정의하냐 궁금하실 텐데 물질이 반응할 때 전자를 빼앗기면 산화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자를 얻어오면 어떻습니까? 환원된다고 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자의 총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는 물질이 있으면 얻는 물질이 있고 얻는 물질이 있으면 뺏기는 물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화랑 환원은 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이랑 산소가 만나면 철에 있던 전자는 산소한테 가고요. 동시에 산소는 철에 있던 전자를 가져옵니다. 철은 전자가 나가니까 산화되죠. 산소는 전자가 들어오니까 환원되는 겁니다. 우리 겨울에 많이 쓰시는 핫팩, 손난로 있죠? 핫팩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철가루가 산소랑 잘 결합하게 도와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을 까면 안쪽에 철가루 파우치

질소랑 산소랑 만나게 되고요. 산소랑 철이 결합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핫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철가루가 산화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핫팩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흔들 때마다 마찰열 때문에 따뜻해지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흔들면 빨리 따뜻해지는 이유는 산소가 그만큼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완전히 반응이 끝나면 흔들어도 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쇠가 녹슬고 사과가 갈변하고 이런 것들은 산화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요. 하지만 산화 반응이 빛과 열을 내면서 아주 급격하게 강렬하게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소예요. 뭔가 타는 거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소 반응은 가스레인지를 켜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에 있는 메테인이라는 탄소화합물이 산소랑 만나서 강렬하게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산염기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산화환원 반응도 우리 몸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죠. 이 산소가 체내 흡수된 영양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대부분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끝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숨으로 내뱉고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의 일부, 한 2에서 5% 정도가 깔끔하게 이산화탄소나 물이 되지 않고 과산화수소나 초과산화이온 같은 산소화합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바로 문제의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면 그냥 좀 활발한 산소 같은데 정확히는 산소가 아니라 산소화합물인 거죠. 이런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빨리 결합하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의 세포랑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세균도 공격하고요.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우리 몸의 세포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노화라든지 면역 저하, 암 같은 걸 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괜찮은데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생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애초에 덜 생기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뭐 맨날 들으시는 그겁니다. 소식하고요. 비타민 챙겨 드시고요. 적당히 너무 심하지 않게 운동하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고요. 그러면 몸속에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서 활성산소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건강하게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발명품도 산화환원 반응이 중요한 원리로 사용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없이 뭐 아예 불가능하죠, 일상생활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지라고도 부르죠. 암기식 교육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은 뭔가 외우고 기억해야 할 게 좀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구스은백금 이런 거 외우신 기억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전혀 기억에 없으신 분들

아예 안 해오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는 사실 과학을 멀리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기억 안 나죠?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가 쭉 있습니다.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는 게 아까 뭐였죠? 바로 산화요.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되는 금속은 산화가 잘 되는 녀석들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고요. 금이나 백금은 그렇지 않은 금속입니다. 금이나 백금은 이온화 경향이 작다, 산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금은 산화가 안 돼서 녹이 잘 안 쓸지 않습니까? 금이 다른 금속보다 비싼 이유, 녹이 잘 쓸지 않는다. 결국은 다 과학입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를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최초의 배터리는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1800년경 볼타 전지가 나왔는데요. 중성 상태인 두 금속을 갖다 붙인다고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산성 용액 같은 전해질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금속은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산성 용액에 넣었을 때 전자를 잘 내놓아서 잘 녹고요. 낮은 금속은 산성 용액에 넣어도 전자를 잘 내놓지 않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도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아연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어 용액에 녹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산화하면서 나온 전자가 수용액으로 가는 것보다 도선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연이 음극, 구리가 양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볼타 전지는 단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쓰이는 모든 전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기념비적인 발명품이죠. 배터리는 충전할 수 없는 일회성 전지인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볼타 전지처럼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건전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볼타 전지 같은 초창기 전지들이 묽은 황산 용액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수가 안 되게 걸쭉하게 하고요. 종이나 섬유질 같은 데다가 흡수시켜서 마른 것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건포도 그런 거예요. 건포도 말렸어. 건전지 마른 것 같은 상태. 물론 건포도도 약간 촉촉하죠.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는 볼타전지처럼 음극의 아연을 쓰는데요. 아연이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양극은 건전지의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안쪽에 탄소 막대심이 길게 있는데 이 탄소 막대가 양극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 막대는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양극 역할을 하는 건 탄소 막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화합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전지는 음극의 물질이 전부 산화되면 방전되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2차 전지는 방전이 된 전지를 다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는 역사적으로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크게 3단계 정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납축 전지나 니켈 카드뮴 전지는 중금속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리튬 이온 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납축전지는 건전지보다도 먼저 나온 전지입니다. 황산용액의 음극인 납판과 양극인 이산화 납판을 교대로 세워놓은 구조고요. 방전까지는 1차 전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전된 전지에 전압을 가하면요. 역방향의 화학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방전됐던 납축전지가 충전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방전이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충전은 전기에너지를 가해서 역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방전되기 전에 화학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2차 전지인 거죠. 납축전지는 최초로 충전이 가능했던 배터리지만요. 납이 중금속이기도 하고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값이 싸고 요즘에는 단점도 많이 개선이 돼서 자동차 배터리로도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경에 처음 나온 니켈 카드뮴 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서 충전 시간도 짧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납축전지와 마찬가지로 카드뮴이 해로운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 충전할 때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참 안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중화되면서부터는 많이 쓰이지 않죠.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2차 전지입니다. 이제 많이 상용화된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죠.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에너지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구조는 이런 식인데요. 음극에 탄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탄소가 금속만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따로 둡니다. 양극에는 리튬 화합물을 두고 마찬가지로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둡니다. 모든 건전지는 늘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두는데요. 양극,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 과열돼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쇼트가 난다고 하죠. 전자가 전지 외부 회로를 따라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전지 내부로 흘러서 짧은 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쇼트 난다고 합니다. 분리막이 없어도 음극과 양극 사이 거리가 멀면 쇼트가 거의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거리를 멀게 하면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깝게 붙여놓고서 분리막을 치는 거죠. 다른 배터리들처럼 음극 물질이 다 산화하면 방전되고요. 충전은 납축전지처럼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를 도식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터리가 실제로 저런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해도 모양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원통형 배터리를 씁니다.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김밥처럼 돌돌 말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양의 그 원통형의 배터리가 됩니다. T사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빽빽하게 쫙 깔려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수급이 안정적이고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말랑한 파우치처럼 배터리가 딱딱하지 않아요. 필름처럼 얇은 음극판, 양극판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종이책 페이지 넘기듯이 촤라라락 넘길 정도의 두께예요. 국내 전기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형 배터리인데요.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겹쳐놓은 다음에 접어서 통에 넣어놓은 식입니다. 통에 들어있다 보니까 겉이 딱딱하고 충격에 강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죠. 이렇게 산염기와 산화 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배터리까지 생활 속 화학 지식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생활에서 많이 접하던 것들을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이 아닌 생명과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

0: 구경지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0: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0: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살려드립니다. 저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물리학, 화학에 이어서 오늘은 생명과학입니다. 예. 요즘 20대 분들 낯설 텐데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물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공학, 생태계 보존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생명과학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생명과학.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겠죠? 물론 저희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긴 한데 제일 재밌는 내용이야. 생물의 진화 그리고 유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물일 것 같으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테오신트입니다. 생소하시죠? 멕시코에서 자라는데요. 테오신트는 신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물이라고 하기에는 알갱이도 작고 개수도 너무 적죠. 작은데 단단하기까지 해서 먹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테오신트를 개량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저도 옥수수가 이렇게 일부러 품종을 개량해서 나왔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멀리 멕시코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먹는 쌀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자마자 뭐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개량하기 전 야생의 바나나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래 크기가 작고 씨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계속 개량을 해서 씨가 없는 종이 나오고요. 지금의 먹기 좋은 바나나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렇게 개량한 캐번디쉬라는 품종인데요. 전 세계의 바나나 품종은 이 캐번디쉬밖에 없습니다. 단일 품종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바나나를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작고 검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퇴화한 씨앗의 흔적입니다. 바나나가 야생에서 재배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이러한 육종 과정, 다시 말해서 동식물을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육종식품이에요. 다른 작물에 있던 유전자를 삽입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랑은 달라요. 육종은 자기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교배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화라는 건 자연에서 원래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진화 과정을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냐면요. 공식적으로 명명된 것만 180만 종 이상이고요. 와, 실제로는 천만 종에서 1억 종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생물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야,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많으니까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겠습니까? 생물 다양성.

은 생명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원소를 주기율표로 정리하는 것처럼 생물학자들도 이 생물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야, 그런데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어? 겉만 닮았다고 같은 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배도 가능해야 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0만 종 가까이 구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럼 생물을 실제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8개의 단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7단계로 생물을 분류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생물 분류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종. 종의 개념은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종과 생식적으로 격리된 자연 집단을 말합니다. 생식적으로 격리됐다. 야,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같은 종이라고 부르려면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섞인 형태. 그런데도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해서 태어난 라이거,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난 타이곤, 이 생물들은 사자와 호랑이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이 같다고 말하려면 서로 교배해서 태어난 새끼도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 슬픈 일이죠. 내가 생식 능력이 없다니. 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배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라이거나 타이곤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거랑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말티즈. 아우, 자꾸 귀여운 말티즈랑 시베리아노스키 아시죠? 막 늑대 같아. 겉으로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티즈와 시베리아노스키가 같은 개로 분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둘은 교배를 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티즈와 시베리아노스키. 네,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다? 네, 믹스견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믹스견, 또 다른 강아지와 사랑에 빠진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에는 정말 요만한 말티즈와 이만한 시베리아노스키, 혹은 정말 요만한 포메라이안, 이만한 시베리아노스키, 다 생식 기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개라는 겁니다. 말스키, 폼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다 생식력이 있다. 아시겠죠?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지 같은 종입니다. 종은 생물 분류체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종, 그 위가 속, 과, 목, 강문, 개, 역 이렇게 됩니다. 종, 속, 과, 목, 강문, 개. 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계, 식물계 같은 건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개를 가장 큰 단위로 배우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개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린네라는 과학자가 만든 분류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역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역이라는 개념은 1990년에 칼 워즈라는 과학자가 추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균과 구분되는 고세균이 발견되면서

사람 과에는 침팬지, 고릴라 등이 속하고요. 영장목까지 올라가면 여우원숭이, 안경원숭이도 인간과 같은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유강,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생물체들, 개나 고래, 말, 곰이 추가되고요. 척추동물 문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도 우리 팀입니다. 동물 개까지 가잖아요. 지렁이 거미 들어오고요. 진핵 생물 역으로 가잖아요. 식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우린 하나예요. 싸우지 마. 어? 우린 하나예요. 아시겠죠? 식물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지가 갈라지면서 현재 많은 생물종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면 그 갈라져 나온 분기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갈라져 나온 지점이 서로 가까울수록 두 종의 유연 관계가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연 관계를 어떻게 따지는지 실제 예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몇 년 전 새우와 바퀴벌레가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았죠. 당연히 사촌은 아니겠죠. 하지만 데이비드 조지 고든이라는 사람이 바퀴벌레라는 책에서 바퀴벌레 맛이 새우랑 비슷하다고 쓰기도 했고요. 새우가 육지로 올라와서 바퀴벌레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새우랑 바퀴벌레 둘 다 느낌은 좀 비슷해요. 다리가 많고 뭔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새우가 빠른 건 우리가 못 봤죠. 하지만 왠지 느낌이 민첩한 느낌이잖아요. 먹을 때 보면. 그래서 새우랑 바퀴벌레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매우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둘 다 동물계 절지동물 문에 속하지만 새우는 연갑강에 속하고요. 바퀴벌레는 곤충강에 속합니다. 아까 사람이 어떤 강에 속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흔히 우리 포유류라고 할 때의 그 포유강입니다. 포유강. 곰이랑 말도 사람이랑 같은 포유강에 속합니다. 그런데 새우랑 바퀴벌레는 같은 강조차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랑 곰, 네, 사촌지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랑 곰보다도 개통학적으로는 새우와 바퀴벌레가 더 관련이 없다는 뜻인 거죠. 네, 새우랑 바퀴벌레는 사촌지간이라는 거는 루머입니다. 둘은 유연관계가 가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전복이랑 조개는 둘 다 껍데기가 있고 바다에 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복은 조개보다 육지에 있는 달팽이랑 더 가깝습니다. 조개는 임해패강에 속하는데요. 여기 속하는 생물은 껍데기가 양쪽에 있어요. 임해패, 껍데기가 두 장이란 뜻입니다. 임해패. 전복은 복족강에 속합니다. 그리고 달팽이도 복족강에 속합니다. 복족은 뭐냐? 복에 족이 달렸다는 거예요. 배에 발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복과 달팽이는 둘 다 껍데기가 한쪽에만 있고요. 껍데기에 나선형 무늬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전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넓은 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달팽이랑 좀 비슷해요. 한마디로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랑 유연 관계가 가까운 거죠. 지금까지 생물의 분류 체계와 유연 관계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분류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존하는 모든 생물종이 처음부터 다 같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후로 아무 우여곡절 없이 지금 상태

상태로 쭉 이어져 왔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죠?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앞글자만 따서 루카라고 불렀는데요. 루카는 가상의 생명체입니다. 이 가상의 최초 생명체가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고 다양하게 진화했다는 거죠. 루카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진짜 우리의 공통조상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39억 년 전쯤에 지각이 안정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원시 지구,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의 지구, 초기 지구의 모습은 지금이랑 환경이 전혀 달랐어요. 목성처럼 대기의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같은 게 많았고 산소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바다는 뜨겁고 운석과 혜성도 계속 충돌하고요. 한마디로 생명이 태어날래야 태어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인 거죠. 이런 원시지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사실 관찰을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알렉산드르 오파린이라는 러시아의 생화학자가 제안한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파린은 대기 중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 같은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그게 비와 함께 내려와서 바다에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인 유기물이 진하게 축적되면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이게 아마 원시세포로 진화했을 거라는 얘긴데요. 오파리는 실험실에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코아세르베이트, 라틴어로 함께 쌓여있는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코아세르베이트가 진짜 최초의 생명체에 가까운 물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그때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다만 1950년대 초반에 스탠리 밀러와 헤럴드 유리라는 두 명의 화학자가 메테인이랑 수소 같은 걸 용기에 넣고 전기방전을 일으켜서 무기물에서 단순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시드니 폭스라는 과학자가 아미노산을 그보다 복잡한 유기화합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가설이 없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됐든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화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없던 새롭고 특이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라는 개념도 그 돌연변이랑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로 그 녀석, 나쁜 녀석,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사스코브2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야, 완전 패닉이었어요. 평생 마스크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지냅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입니다. 사스코브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긴 건데요.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랑 다르게 입자 표면에 단백질이 튀어나온 게 왕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튀어나온 단백질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바닥이 뾰족뾰족한 축구화를 스파이크화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감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평소에 보던 느낌이 아니야. 이 뾰족뾰족한 게. 그러니까 면역계가 빨리 알아채고 대응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몇 가지 변이가 더해져서 더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되면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백신 개발을 했습니다. 다들 1차 접종, 2차 접종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백신으로 대응하기 힘든 돌연변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이름도 정말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불과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화는 이런 변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일어납니다. 원래 유전이라는 건 자신의 유전 정보를 100%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100% 오차 없이 복제되지가 않고 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이에는 어떤 목적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종이를 한 장 복사해요. 똑같이 복사하겠죠. 하지만 똑같습니까? 조금씩 뒤틀린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복제가 되지 않는 거. 요게 변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시면 변이와 자연 선택이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마치 백신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새로운 돌연변이로 진화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는 그냥 100% 정확하게 복제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면 계속 개발되는 백신에 당하지 않는 변이가 결과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세종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입니다. 예전에 진화 얘기 나오면 자주 눈에 띄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린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으려다가 목이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 사용하면 발달하고 불용, 안 쓰면 퇴화한다. 그런 뜻인데요. 용불용설은 현재 기준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가설입니다. 우선 후천적으로 목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런 건 유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변이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운 좋게 높이 있는 나뭇잎을 잘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잘 먹고 잘 지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배도 잘해. 그럼 또 목이 긴 기린들의 자손들이 또 살아남겠죠.

얘네도 목이 길어. 얘 또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선택 개념에 맞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상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만 보면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천적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록 나비는 주변 세계에 묻혀서 개구리가 사냥하기 힘들어요. 빨간 나비가 나중에 초록 나비로 진화했다고 할 때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1번. 한 세대 한 세대 차츰차츰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2번. 갑자기 변이된 초록 나비가 나타나서 그 나비가 우세종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 선택은 2번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는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고요. 각각의 환경에 유리했던 변이종들이 자연 선택을 받으면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체로 진화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오해 몇 가지를 풀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야,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듯한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원숭이는 인간의 직계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독립적인 진화를 해온 거죠. 이 말은 뭐냐? 원숭이도 이미 끝까지 진화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원숭이도 이미 스스로 공통 조상으로부터 끝까지 진화한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동물원의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환경에 맞게 끝까지 진화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은 것이다. 야, 이거 좀 애매한데요. 먼저 우월하다라는 걸 정의해야겠죠. 우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월하다고 정의할 것인가?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월하다는 걸 정의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이 세계 최강인 사람이랑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가 우월하다, 절대적으로 무언가가 우월하다 라고 하는 특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월한 방향이 아니라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그 결과야. 그 결과인 분들, 그 결과인 모든 생물체는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각자 우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은 거겠죠. 또 바퀴벌레는 완벽한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 바퀴벌레는 인류가 멸종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생명력이 매우 끈질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죠. 네, 물론 현재 기준 바퀴벌레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해 있는 생물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고, 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해가 없는데요. 간혹 어린 친구들이 캐릭터가 뿅! 진화했다! 이런 진화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때문에 진화를 정말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진화했다!
그 게임, 그 만화, 걔네 진화 아닙니다. 오히려 변태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진화가 아니라 걔네 변태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진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일부 환경에서 빠른 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천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무언가로 변하는 것은 변태에 가깝고요. 진화는 거대한 어떤 장기적인 흐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물 분류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고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 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 얘네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화만큼이나 헷갈리는 유전에 대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과학의 재미를 되살려내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유전입니다. 유전은 진화처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헷갈리는 게 많은 분야죠. 또 뭐 키나 머리숱, 당뇨, 아토피 같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유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샌 우리 몸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보기보다는 유전이야 라고 퉁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과학적 사실들, 오해와 진실 알차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가진 외모나 성격상의 특징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라는 건 눈꺼풀, 보조개, 주근깨처럼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형질을 특별히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건 획득 형질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요.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 수술로 만든 쌍꺼풀, 이런 건 획득 형질에 해당합니다. 또 유전이랑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이 우성열성인데요. 예, 학교에서 멘델 유전 법칙 배울 때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전에서는 우성열성은 뭐가 더 낫고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왠지 우열반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성이라는 건 대립하는 형질, 예를 들어서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다고 하면 이 대립하는 형질 중에서 다음 세대에 더 자주 발현되는 형질을 그냥 우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더 좋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쌍꺼풀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우성입니다. 2번, 흰 피부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열성입니다. 3번,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탈모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아, 제발 우성. 아니야, 열성이야. 우성이면 안 되지. 아, 제발 열성. 답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탈모가 우성이고요. 네. 남성은 그냥, 네, 탈모입니다. 여성에게는 탈모가 다행히 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우성열성에 별 뜻이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우성열성 대신 눈에 띄는 성질과 숨어있는 성질이라는 의미로 현성, 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전 워밍업이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유전의 핵심 개념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유전자 염색체 DNA. 혹시 이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전자를 영어로 하면 DNA 아니야? 네,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정말 많아요. 예, 억 단위를 넘어서 조단입니다. 어디서는 뭐 60조 개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100조 개라고도 하고.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많아요. 실제로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최근 연구 논문을 보면 한 30조 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포에는 세포액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핵

이게 들어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데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이죠. 복잡한 분자 구조인데도 많은 분들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리기 나름인데 이렇게 사다리를 비틀어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DNA 구조가 발표된 게 1953년인데요. 우리가 DNA 구조를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런 DNA가 세포핵마다 46가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다 합치면 세포 하나당 보통 2m 정도라고 하죠. 이 DNA에 생물 유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DNA 전체가 다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만 관여해요. DNA가 책이면 유전자는 거기서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빠진 게 하나 있죠? 염색체. 염색체가 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조 개의 세포가 있죠? 이렇게 몸에 있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그리고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세포인데요. 생식세포는 간단하게 정자, 난자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피부세포, 뭐 신경세포, 비만세포, 근육세포 이런 게 다 체세포예요. 그런데 이 체세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을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몸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생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보다 어른이 세포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더 커질 일이 없으니까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생각해보시면 커다란 세포 하나보다 작은 세포 여러 개가 사방의 넓이를 다 계산했을 때 표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서 물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좋으려면 표면적이 넓은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세포도 너무 커지기 전에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 세포가 어느 정도 주기로 분열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24시간 주기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부지런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분열을 하다 보면요,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아까 세포마다 세포핵에 DNA가 46가닥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핵이랑 세포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핵이 반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원래 세포에 들어있던 DNA보다 새로 생긴 세포의 DNA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뭘 하냐면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 개수를 정확하게 두 배로 늘립니다. 야, 대박이죠? 네, 이게 진짜 인체의 신비입니다. 실가닥처럼 있던 DNA가 46가닥에서 92가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잖아요. DNA도 분열할 때 그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응축됩니다. 그게 바로 염색체예요. 특정 염색약의 염색이 잘 돼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약간 X자같이 생긴 이런 거 교과서에서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원래 있던 DNA 46가닥과 새로 복제된 46가닥이 뭉치고 응축되면 염색 분체 두 개가 X 모양의 염색체가 됩니다. 야, 이거 다
다시 와도 신기해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둘로 찢어져서 각자 새로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실처럼 풀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세포 말고 생식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식세포는 체세포 분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DNA가 엄마 세포 46개, 아빠한테도 4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세포의 DNA가 46개가 있어야죠. 더 있거나 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엄마 아빠의 세포가 합쳐졌을 때 46개의 DNA가 나오도록 딱 맞게 설계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난자에 23개, 아빠 정자에 23개의 DNA가 들어가게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합쳐지면 자식 세포의 DNA가 46개가 되겠죠. 간단한 수학입니다. 23 더하기 13, 46. 그래서 생식세포는 체세포보다 DNA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받은 23개, 아빠한테 받은 23개의 DNA로 내 세포에는 총 46개의 DNA가 있습니다. 얘가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하나씩 복제가 돼서 46개의 염색체가 돼요.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랑 아빠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를 하나씩 보면 모양이랑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어? 어떻게 하나는 엄마한테 손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손 건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 궁금하실 수 있죠? 같은 종이면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쌍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고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6개 염색체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이제 46개 염색체가 아니라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되는 거죠. 뭔가 개수를 줄이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세포 분열하면서 나뉘어지는데요. 체세포는 46개 염색체가 46개 염색 분체로 찢어지면서 세포가 분열했잖아요. 사실상 새로 생긴 세포 둘이 내용상으론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생식세포는 46개 염색체가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된 다음에 양쪽으로 분리될 때 염색체가 하나씩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두 세포의 내용이 서로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른 세포로 나뉠 때 랜덤으로 엄마 표염색체, 아빠 표염색체가 찢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합이 되고 저렇게도 조합이 돼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정자, 난자가 생깁니다. 똑같이 복제되는 체세포랑 다르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생식세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수 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까 그 상동 염색체 쌍이 랜덤으로 찢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를 닮으면서도 또 똑같지는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빠 정자에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고 엄마 난자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데 이 다양한 조합에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서
또 랜덤으로 조합이 돼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배우긴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DNA, 염색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감수 분열까지 하니까 왠지 유전을 다 배운 느낌인데 지금 유전의 아이콘과도 같은 이름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나와야 돼요. 멘델입니다. 멘델! 멘델이 완두콩 실험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멘델이 완두콩으로 뭘 했는지, 왜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멘델 유전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 멘델은 19세기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수도사입니다. 과학자인 줄 아셨을 텐데 본업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원래는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소작농이셨거든요. 17살 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가세가 기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합니다. 완두콩 실험도 수도원 정원에서 했는데요. 추정이긴 하지만 유전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완두콩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유전학의 밑거름이 되는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멘델이 왜 하필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냐? 그건 일단 완두콩이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빨리 알 수 있고요. 또 대립형질,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이 뚜렷해서 둥그런 콩, 찌그런 콩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교배가 쉽고요. 그래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어요. 멘델은 둥근 콩, 주름진 콩, 노란 콩, 초록 콩, 보라색 꽃, 흰색 꽃, 뭐 이런 식으로 총 7가지의 대립형질을 연구했는데요. 수많은 실험을 해서 유전에 작용하는 두 가지 법칙을 알아냅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독립의 법칙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요. 둥근 콩, 주름진 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순종의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만듭니다. 둥글다는 걸 영어로 round라고 하니까 앞 글자를 따서 순종 둥근 콩 유전자 쌍은 대문자 RR이라고 하고 순종 주름진 콩 유전자 쌍은 소문자 RR이라고 할게요. 완두콩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문자 RR 유전자 쌍은 대문자 R과 대문자 R로 분리되고요. 소문자 RR 유전자 쌍은 소문자 R과 소문자 R로 분리됩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간단합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대문자 RR과 소문자 RR이 자식 세대로 가면요. 이렇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지는 조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잡종콩이 나오는데 이 콩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둥글면서 주름진 콩이라는 건 있을까요? 키 크면서 작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대립형질을 둘 다 갖고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실제로 발현이 됩니다. 그때 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죠. 완두콩에서는 둥근 콩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서 둥근 콩 유전자, 즉 대문자 R이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잡종 1세대 콩, 믹스콩이죠. 믹스콩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녀석은 어떤 잡종 2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분리의 법칙, 즉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대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대문자 R이 하나만 있어도 둥근 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둥근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종 2대에서는 둥근 콩이 3, 주름진 콩이 1의 비율로, 즉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배우니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맨델은 엄청 많은 개체수로 실험을 해서 형질이 3대 1로 발현되는 걸 보고 역으로 이런 유전 법칙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델 맨델 하는 거예요. 왜냐? 이름이 맨델입니다. 네. 어쨌든 본업이 과학자가 아닌 이 맨델, 수도사였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인정을 못 받고 돌아가신 지 16년째 되던 1900년이 되어서야 성과를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후대 과학자들이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자.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서로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뭐냐? 그러니까 둥근 콩이 나오면 초록 콩 확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둥근 콩, 주름진 콩, 대립형질은 그냥 걔네대로 가고 초록 콩, 노란 콩, 대립형질은 그냥 걔네대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독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게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순종 둥글고 노란 콩은 대문자 RR과 대문자 YY. 여기서 Y는 옐로우죠. 이 조합이고요.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은 소문자 RR, 소문자 YY 조합입니다. 얘네를 교배시켜볼게요. 우선 분리의 법칙 때문에 생식세포에 각각 대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 형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조합만 나온다는 거죠. 즉, 둥글고 노란 콩만 나오게 됩니다. 둥근 콩, 노란 콩이 우성인 거죠. 네, 그럼 2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둥글고 노란 콩이 9, 둥글고 초록색인 콩이 3, 주름지고 노란 콩이 3,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이 1의 확률, 즉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완두콩이 나옵니다. 대립형질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서 조합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립형질이 많이 추가돼도 똑같아요. 그냥 다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니까 다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유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맨델 유전 법칙 두 가지로만 전부 설명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유전자가 있어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델 법칙이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맨델 이후 유전 연구를 한 과학자들도 맨델처럼 한 가지 생물, 예를 들면 초파리나 옥수수 같은 생물 하나를 골라서 실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 봐도 맨델이 후대 과학자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델의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콩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이죠. 그래서 이번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혈액형. 사람의 경우에 대립 유전자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혈액형인데요. 맨델의 실험에서 사용된 완두콩의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각

각각 두 개였는데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특이하게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고요. 각각 A, B, 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ABO 중에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죠. 대립 유전자 O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면 A형이 되는 거고요. BB이거나 BO면 B형, AB면 그냥 AB형, OO면 O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각각 A형과 B형이어도 유전자형이 AO와 BO인 경우라면 자식이 O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미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A형이 가장 많고요. 또 혈액형이 성격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 있죠? 혈액형 성격론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샘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만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MBT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이제 혈액형 얘기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유전이라는 게 다른 과학적인 개념들에 비해서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전에 대한 정보를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우선 지능은 유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지능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 같은 건데요. 타고나길 긴 고무줄이 있고 그보다 짧은 고무줄이 있을 수 있겠죠. 긴 고무줄은 지능이 높고 짧은 고무줄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라고 치면요. 환경에 따라서 긴 고무줄도 느리지 않으면 길이가 안 늘어나고요. 짧은 고무줄도 길게 느리면 자기보다 좀 더 길었던 고무줄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무한한 고무줄입니다. 늘리세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늘리세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또 암은 유전병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전병이라는 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몸의 색소가 결핍돼서 몸의 모든 털이 하얘지는 알비노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처럼 100%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게 유전병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런 유전병도 환경에 따라 늦게 나타나거나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에는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고려되긴 하지만 유전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힘든 거죠.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보셨을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유전자 가위는 현재 유전공학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가위지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특정 부위의 DNA를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위처럼 이렇게 탁 잘라내는 느낌인데 실제 가위는 아니라는 거. 유전자 가위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정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2023년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유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삶이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야, 역시 과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의 전문 분야죠. 지구과학. 제가 전문 우주학 전공입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력은 계속 좋으니까.
0: 시력이 1.0이어도
2: 특별한 증상은 못 느꼈어요.
0: 증상이 없어도
3: 괜찮은가 보다.
0: 불편하지 않아도 당신은 녹내장 환자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녹내장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발병 사실을 몰랐던 녹내장 환자는 10명 중 7명입니다.
2: 10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10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0: 당뇨 망막병증,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이 더 무서운 이유는
2: 통증이나 이런 증상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0: 한번 시작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야 손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떤 신호도 없이 실명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말기라고 했어요. 말기가 엄청 그 심한 거잖아요. 그 낫지도 않고 그래서 녹내장 말기라고 하길래 그때 진짜 앞이 캄캄하면서 센 노래 지면서 아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시력은 계속 좋으니까 가족들도 다 놀랬죠. 애들도 건강한 엄마가 왜 이랬고.
4: 녹내장의 진단 받고 나서 네. 좀 전과 달라진 뭔가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1: 많이 달라졌죠. 무조건 눈이 우선이고 되도록이면 눈에 나쁘다는 거는 안 하려고.
2: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점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빠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가는 이런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야가 주변부부터 좁아져 오면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진행한 녹내장이 되기 전까지는 시력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 이상 진행되어 있는 녹내장 환자들도 시력 검사를 하면 거의 1.0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괜찮다라고 녹내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사물에서 반사된 빛은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는데요. 시세포가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면 시신경이 뇌로 전달합니다. 이때 시신경이 손상되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아서 시야가 부분적으로 사라지는데요. 시야 손실은 실명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고 일상이 확 달라졌다는 윤정님을 찾아갔습니다.
1: 토마토 라이코펜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그걸 챙겨 먹어요.
0: 아니 근데 눈이 안 좋으시다면서 스마트폰은 왜 보세요?
1: 녹내장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녹이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정보 교환 같은 거를 많이 해요.
0: 1년간 안과 질환 검색어 순입니다. 녹내장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많은데요. 윤정님도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1: 멀리서 조금 보려고 하고 들고 보고 되도록이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0: 윤정님이 알아본 정보로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2: 대표적으로 녹내장의 위험 인자로 꼽는 것은 높은 안압이 되겠습니다. 눈 속은 방수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방수라는 액체가 섬모체라는 조직에서 일정 부분 생성이 되고 전방각을 통해서 그 방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녹내장 환자들 특히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방수는 잘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전방각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일반인보다 부족해서 방수는 생성이 되지만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 이제 시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시신경이 받는 안압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 녹내장의 위험인자인 높은 안압, 어떤 자세가 안압을 높이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후의 안압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으셨군요. 그래서 윤정님은 설거지도 꼿꼿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안압, 아시겠죠?
1: 다른 거 아니어도 숙일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덜 숙이려고.
0: 녹내장 진단 후 매일 하던 운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4: 눈을 감고 운동하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조명이 너무 빨개서요. 그리고 헬스장 안이 빨간 것도 빨간 건데 어두워요. 예전에는 화냈는데 어두운데 있지 말라고 하니까 차라리 어두운 빨간 불빛 쳐다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게 그 잠깐이나마 괜찮지 않을까.
0: 어우, 화려하긴 하네요. 그나저나 근력 운동하면 몸에 힘을 많이 줄 텐데 안압은 괜찮나요?
2: 상체를 좀 아래로 하는 운동?

0: 복압이 많이 올라가는 운동, 뭐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좀 너무 심한 상체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 그래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복압을 올릴 수 있는 상체 운동을 하고 난 직후 안압을 재봤는데요.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윤정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6번 정해진 시간에 안압약을 넣는 건데요. 매일 3개의 안압약을 총 6번, 언제 어디서나 알람이 울릴 때마다 넣고 있습니다.
2: 어디 가다가 알람이 울려서 차 안에서 눈약을 넣어야 될때 남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눈약 넣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눈에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 앞에서 약을 안 넣고 싶은데 남들하고 있는데 눈약 넣는다고 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이잖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서 넣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서도 넣고 그럴 때가 있어요.
3: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되셨나 봐요.
2: 지금은 안약은 저의 일부가 됐어요.
1: 하루의 마지막 안압약을 넣고 나면 밤이 찾아옵니다.
2: 쉽게 피곤하고 졸리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잠은 자야겠는데 잠은 쉽게 안 들고 그러면 엎드려서 가끔 좀 많이 잤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주무세요?
2: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싶어요. 녹내장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0: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엎드려서 주무신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있는 눈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한 좀 피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세 번째 실험입니다. 엎드려 누워 자는 자세는 안압을 얼마나 높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5분간 엎드려 누워 자기 전과 후에 안압을 측정했는데요.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안압이 3에서 5까지 올라왔네요. 윤정님에게 정확한 진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줄 안과 전문의 정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본격적인 안과 검진을 시작했는데요. 궁금하지만 몰랐던 질문도 대기 중입니다.
2: 아, 그것도 궁금하다. 꼭 눈을 안약을 넣고 여기 뭐지? 비루관? 여기를 항상 꼭 눌러줘야 되는지. 누구는 눌러주라고 하고 누구는 안 눌러줘도 된다고 하고 막 이렇던데. 저 혼자 진료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워낙 많아서 제가 질문할 시간 이런 게 없어요.
1: 오늘은 꼭 다 물어보세요.
0: 네, 들어오시고요.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오른쪽은 시신경이 비교적 요 정도면 괜찮고 건강한 상태고 오른쪽 눈은 왼쪽은 보면은 역시 꽤 진행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시신경 상태로는
1: 녹내장이 진행될수록 시신경 유두의 함몰 부위가 넓어지는데요. 윤정님의 경우 녹내장이 진행된 왼쪽 눈의 유두 함몰 비율이 오른쪽에 비해 확실히 커져 있습니다.
0: 오른쪽은 시야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 시야가 그냥 하얀색으로 나와요.
1: 온통 하얗거나 까만 시야 검사지 뭐가 좋은 걸까요? 시야 검사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화면 안에 다양한 방향에서 하얀 불빛이 발생하는데요. 가운데 노란 불빛을 응시하면서 주변의 불빛들이 보일 때마다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양쪽 눈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번갈아 검사합니다. 윤정님의 오른쪽 눈 검사 결과입니다. 불빛에 반응한 시야 부분에 높은 숫자가 발생하는데요. 하얀 부분들이 바로 윤정님이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오른쪽 눈으로는 대부분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죠. 왼쪽 시야는 어떨까요? 이번엔 대부분 0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시야 부분은 검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눈의 시기능은 99%인데 왼쪽 눈의 시기능은 21% 수준입니다. 0%로

0: 떨어질수록 실명에 가까워집니다. 윤정님의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시야가 이렇게까지 손상되는 동안 어떻게 모르셨던 거죠?
1: 이건 오른쪽 눈 시야가 괜찮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두 눈을 다 뜨고 생활하기 때문에 한쪽 눈 시야가 조금 좁아지더라도 반대쪽 눈 시야가 그냥 정상이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모르고 지냅니다.
2: 저도 검사를 하고 나서 그렇죠.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0: 왼쪽 눈에서 손실된 시야는 오른쪽 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시야 검사법을 소개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한 눈씩 가리시고요. 저도 가리겠습니다. 한 눈을 가리고 이제 저하고 검사 받는 분은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고요. 제 물체를 주변에 한번 둬보겠습니다. 지금 연필이 지금 가장자리에 뒀는데 연필이 보이나요?
3: 네.
1: 연필이 보이고 있나요?
3: 네.
1: 이렇게 연필이 보이나요?
3: 네, 잘 보여요.
1: 네, 그럼 이쪽 시야도 괜찮고 연필이 보이나요?
3: 네.
1: 보이나요?
3: 네.
1: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방향에 있는 시야가 어느 정도 고르게 잘 이제 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야들이 잘 보이는 걸로 체크가 돼 있고요. 이제 검사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검사를 받는 피험자가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야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눈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0: 아주 간단한 검사법인 거 아시죠? 꼭 병원 가서 확인하세요.
1: 뭐 이제 정밀 안압상으로는 왼쪽이 23 정도 측정이 돼요. 저희가 보통은 그냥 정상 안압을 21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고는 있거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이면 정상보다 높은 안압이세요. 특히 왼쪽은 녹내장이 꽤 진행돼 있는 눈이니까 23이면 꽤 높은 안압입니다.
0: 안압약을 매일 6번씩 넣었건만 23이라니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1: 특히 녹내장이 꽤 진행이 되어 있는 환자일수록 안압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안압이 지금 23이면 당연히 높은 안압이고 10대 초반이면 더 좋기는 해요.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0: 우리 눈에는 영양을 공급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라는 액체가 끊임없이 흐르며 일정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안압의 정상 범위는 10에서 21 사이. 윤정님의 안압은 23입니다.
1: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2: 네, 궁금한 게 조금 많아요.
1: 많아요, 네.
2: 그게 노안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1: 뭐 이제 노안은 또 조금 별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2: 안약을 넣고 비루관을 꼭 눌러주다가 최근에는 익숙해져가지고 안 눌러도 그 있고 그냥 눈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1: 그렇죠. 근데 그냥 저는 보통은 약을 넣고 나서 한 1, 2분 정도는 가만히 좀 감고 안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2: 나중에 오른쪽도.
1: 오른쪽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는 할 겁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는 녹내장이 한쪽 눈이 생기면은 반대편 눈에도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가 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한쪽 눈에 있는 녹내장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쪽 눈에 녹내장이 생겼다라는 거는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를 갖고 있는 이제 몸 상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4: 식단이네요.
2: 좋습니다. 먹고 있고.
4: 네, 견과류도 드시고 계시고.
2: 네, 네.
4: 눈에 여러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2: 네.
4: 식단은 이렇게 드시는 거 아주 식사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1: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막 생성이 되는데 산화 스트레스도 시신경이 나빠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인지 활성산소를 좀 낮출 수 있는 항산화 식품들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2: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면 녹내장 진행 속도가 쭉 올라간대요.
1: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앞으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안압약 잘 넣고 생활습관 관리해서 앞으로 안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압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하면 계속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0: 연령대는 녹내장의 진행 속도보다는 발병률과 관련이 높습니다.
1: 50세 이하 인구에서는 녹내장의 발생률, 유병률이 한 0.5에서 1% 정도 보고가 되는데 80세 이상 인구에서 저희가 다시 역학 연구를 해보면은 녹내장의 유병률 거의 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녹내장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0: 녹내장 환자를 연령별

0: 로 분류했을 때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오늘 두 번째 귀하신 몸 60대 녹내장 초기 환자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요. 녹내장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1: 충혈이 되면서 좀 아팠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신화해서 이제 안과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죠. 아주 희미하지만 녹내장도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내장은 3년이 된 거고 그런 거죠.
0: 눈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녹내장을 발견한 지 3년.
1: 가끔씩 가다가 뭔가 눈에 그 껴있다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이제 눈곱 띄듯이 요 눈 안쪽이나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좀 이제 닦아내는 경우가 있고.
0: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많지만 녹내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 녹내장 판정받은 방향은 어디예요?
3: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를 아직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0: 녹내장 진단받은 눈도 있다뇨. 충격입니다. 동아님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고요. 네, 정상보다는 시신경이 좀 얇아져 있는 소견이 왼쪽에는 관찰이 됩니다.
0: 이제 잊지 마세요. 왼쪽 눈입니다.
4: 왼쪽 눈으로만 볼 때 중심부보다 약간 이쪽 시야가 약한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0: 동아님 역시 본인은 알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시야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있네요.
4: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데 초기 녹내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녹내장을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런 타입의 녹내장이 많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원인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은 시신경이 조금 구조적으로 더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도 안압에서도 자꾸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0: 국내 녹내장 환자 100만 명 중에 대략 70에서 80%를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녹내장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안압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현재 시신경의 상태 그리고 녹내장 유무, 녹내장이 있다면 녹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가 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야 검사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왼쪽 눈에는 녹내장약을, 기본적인 녹내장약을 하나 쓰면서 조금 경과관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0: 동아님도 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만큼 몸의 건강과 눈의 건강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4: 여기 지금 안구 운동 하시는
1: 이제 건가요? 눈을 감으면 이제
4: 뭐 이런 눈 운동도 가능은 한데 이게 사실 뭐 녹내장이 특별히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긴 하세요.
1: 네.
4: 그래서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눈 감고 좀 휴식하고 하는 거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 네.
4: 과도한 눈 운동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0: 택시 야간 운행은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4: 야간에는 낮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인 빛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분들은 조금 더 덜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초기 시야 변화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운전이나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구나무석이나 상체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 운동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1: 거꾸리 같은 것도
4: 거꾸리도 안압에는 좋지 않습니다. 녹내장 좋지 않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거꾸리는 허리 때문에 이제 가끔씩 거꾸리가 있으면 가서 하거든요.
4: 네.
0: 허리가 아파서 눈에 보이면 가끔 해왔던 거꾸리가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실험입니다. 거꾸리가 안압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시죠? 거꾸리를 5분 동안 하기 전과 후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4: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활 습관 잘 교정해 보시고 안압약을 잘 써보시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네.
1: 오른쪽이었는지.

0: 왼쪽이었는지도 몰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왼쪽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정기적으로 안약 투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역시 뭐 좀 더 안도감이 생기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다 그럴까요?
1: 마음 편히 택시 운전을 계속하는 동환님을 점심시간에 찾아갔습니다. 60대가 대부분인 동료 기사님들과의 대화 주제는 눈입니다.
0: 백내장은 눈에 표시가 나서 나왔는데
2: 저희 그 어머님도 백내장 수술을 하셨지만 지금은 크게 그렇게 그 염두에 두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실명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아주 세심하죠.
3: 실명을 한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이제 장호정사하는 친구인데 옛날부터 눈이 또안 좋고 해서 그래갖고 저기 친구한테 들었더니 그 실명이 됐다 그러더라고. 오른쪽 눈이 녹내장 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확실히 백내장보다 녹내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합니다.
4: 백내장은 이제 눈 속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투명해야 저희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가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녹내장은 이 수정체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다.
0: 그 나도 요새 눈곱이 많이 낀다고.
5: 뭐 눈곱이 많이 좋은 거야?
6: 모르니까.
0: 그게 뭔가 눈에 이상이 있으니까 눈곱이 끼는 거거든.
5: 아침에 일어나 눈곱 바뀌어?
6: 버려.
5: 뭘 버려?
6: 눈을.
5: 버리고 싶어.
1: 눈을 왜 버리세요? 동아님, 눈 관리 잘하셔야 해요.
4: 조기 발견을 하면은 그때부터 잘 관리해 나가면은 실명까지 가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40대 녹내장 환자 10명 중 9명은 녹내장을 우연히 발견한다는데요. 9명 중 6명은 건강 검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건강 검진으로 녹내장을 발견한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7: 저는 두 아이 아빠 직장 13년 차고 김남렬입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 받고 겨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의심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안암이 높다라고 하셔서 검사를 받고 이제 안약 넣다가 1년 정도 넣다가 이제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1: 안암약 넣기가 귀찮다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4: 나 지금은 뭐눈 증상 괜찮은데 해서 그냥 뭐 녹내장이 있더라도 관리 잘안 하거나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5년, 10년쯤 돼서 우연히 다시 검진을 하게 되면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초기에는 관리가 중요한데 일이 바빠 미뤄왔다는데요.
7: 하루에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거의 한 5시간 이상? 네, 5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고요.
1: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남열님은 쉴 때마저도 앉아서 쉽니다. 아니, 아우 지금 엎드려 주무시는 건가요? 안 하군요.
4: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좀 그런 자세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고개를 숙이면 안구내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안구내 혈류가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험입니다. 5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자기 전과 후의 안압 얼마나 올라갈까요? 가정용 안압계로 측정한 결과 이번에도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8: 그럼 엎드려 자는 거는 언제부터 하시던 좀 습관? 버릇이에요?
7: 그냥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5시간 만에 일어나 집에 갑니다. 남열님은 요즘 따라 야간 운전을 좀 꺼리게 됐다는데요.

0: 불빛이 약간 좀 번진 것 느낌? 그 다음에 뭐
1: 약 400m 앞
0: 잘 뚜렷하게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2: 오늘도 조심조심 집으로 향합니다. 퇴근한 남열님은 먼저 종일 보고 싶었던 딸 주희와 아들 주원이에게 인사 먼저 하고요.
0: 뭐해?
2: 오늘의 저녁 식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한상입니다.
3: 눈이 항상 피곤해 보여.
0: 아, 그래?
3: 그래.
0: 아, 몰라요. 모르겠어요.
3: 항상 피곤해 보여. 꼭 빨갛게 충혈돼 있고.
0: 아, 전 제 눈을 잘 안 보고.
3: 그래, 관리를 잘해야지. 소홀히 하지 말고. 양들하면 잘 놓고.
0: 알겠습니다.
2: 장모님은 언제나 사위의 눈 걱정뿐인데요.
3: 저희 엄마가 한 번은 갑자기 또 식사를 하시는데 숟가락을 딱 놔드렸는데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눈이 이상한가 봐 병원에 가요. 그래 갔더니 녹내장이 이미 늦었어. 녹내장이라서 이미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0: 아.
3: 한쪽 눈만. 그래 이렇게 걸어가시면 높다고 디뎠는데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걸음을 청하시고 그래요. 결국은 실명.
0: 아 저는 잘 보여요 등도.
3: 완전 위험한 거야.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박사님 찾아뵙고.
0: 네네.
3: 빨리 치료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2: 1년 반 전 녹내장 진단 이후 6개월 동안 귀찮아서 안압약도 넣지 않은 남열님.
3: 괜찮다고 그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거 방심하면 큰일 난다고.
4: 녹내장 환자 에서 특히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녹내장의 약 10% 정도는 결국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안 되면은 더 이상 많은 빈도에서 실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주희야, 아빠한테 방하는 거 없어?
3: 없어요. 없어? 아빠 건강하시면 좋겠어.
0: 아빠가 지금 다 해주니까 바라는 게 하나
3: 아빠 더. 건강하시고 또 너무 TV를 못 보게 해서 그게 불만이지. 그 밤에 절대 TV, 핸드폰 보지 마. 그거 꺼놓고.
0: 네.
3: 그거 보면 완전히 눈이 나빠져.
2: 이제 잘 준비를 하는 남열님. 불 꺼놓고 스마트폰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설마 그 작은 조명은 뭔가요? 어둠 속에서 누운 채로 자세를 바꿔가며 스마트폰에 열중합니다.
0: 너무 어둡게 될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 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좀 걱정 때문에 이렇게 좀 조명을 켜놓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통 한 시간 정도?
4: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은 장시간 독서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변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2: 여섯 번째 실험. 5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후에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압이 살짝 올랐습니다. 엎드렸을 땐 더 높아지겠네요. 남현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녹내장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남열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면 진단 후에 본격적인 안과 검진을 시작했는데요. 안압약을 처방받고도 넣지 않았던 남열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 네, 자 여기 앉으시고요. 네, 원래 근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신경 모양을 갖고 있으세요.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 약간 기울어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모양을 갖고는 있는데 이건 근시 환자에서 많이 보이는 소견이고 근시가 있으면은 시신경이 구조적으로 약간 취약해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이 정도 범위 안압에서도 시신경의 일부는 조금 이제 압력에 의한 하중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2: 근시와 녹내장의 관계는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시야 검사도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시야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시야 범위로 따지면 약간 안쪽 코쪽 부분에 있는 시야가 조금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결과에는 나오고 있어요.
1: 전체적으로 30 근처를 맴도는 오른쪽 눈의 시야 수치와 달리 왼쪽 눈의 시야는 5에서 17등 시야 손실이 조금 확인되네요. 모르는 사이에 시기능은 93%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네요.
0: 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4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근시가 있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20, 30대 정도부터 조금 이른 나이 때부터 안과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2: 거의 업데이트 수준에.
3: 이제 일하다 보면은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밥
2: 맞습니다.
3: 먹고 나서
0: 엎드린 자세로 조금 너무 낮잠 자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스마트폰 하는 거? 잠깐, 잠깐 보시. 이런 것도. 이게, 이 현대인들 생활하다 보면 거의 저녁에 이런, 이렇게 스마트폰 보신 게 많이 있거든요.
3: 네네. 바로 잠들때 잠이 안 오니까 일단 불은 꺼놓고요.
0: 꺼놓고 보시고 계시구나.
3: 불은 꺼놓고 이제 하나 등등 켜놓고 이제 자려고
0: 스마트폰.
3: 준비 잘하고 있는데.
1: 엎드리고 불도 끄고 스마트폰이라니 웃음이 나올 만하죠.
0: 어두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동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홍채라는 조직이 주변부의 전방각을 막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전방각이란 홍채와 각막 사이의 각으로 눈 속에서 순환하는 액체인 방수를 배출하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듯 방수의 배출이 막히면 안압이 올라가는 원리죠.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4: 그 안약 그다음에 또 생활 습관 넣는 것들 규칙적으로 좀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5: 이제는 1년 놓고 다시 끊으시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4: 더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또 꾸준히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안압을 높이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세 사람을 위해 안압을 높이지 않는 근력 운동과 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6: 오늘 저는 꼭 안압 관리도 중요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력 운동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또 집에서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7: 네.
6: 괜찮으십니까?
7: 네.
6: 예.
1: 첫 번째 운동은 스모 스쿼트입니다.
6: 다리를 넓히고.
1: 우리가 알던 스쿼트보다 넓게 벌린 발이 핵심입니다.
6: 거기서 빨리 마시고 또 올라오면서 잘하셨어요. 또 내려가면서. 스모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 다리를 벌리는 각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또는 균형 감각을 잡으려고 많은 근육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근력 운동할 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내려갈 때 숨을 쉬고 다시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보통은 한 방향으로만 내려갈 때숨 참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합니다. 호흡은 도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동작, 그 호흡을 계속 수행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을 참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압이 떨어지고 또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숨을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손 밀어 엉덩이 올리기입니다. 머리를 숙인 채 팔굽혀 펴기가 아니라 앉아서 하는 팔굽혀 펴기인데요.
6: 이 머리를 땅에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은 또 자동적으로 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양손은 뒤에 이렇게. 예, 엉덩이에서 살짝, 예, 옆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 엉덩이 올리기.
7: 농내장

0: 환자들이 피해야 될 운동 종류들을 보면 이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들입니다. 이 상체 운동은 허리를 좀 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작의 주체가 어깨가 되겠다. 그래서 이 복부에서 강하게 압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근력들을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1: 또 내리고 한 번 더. 좋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팔을 잘 안 쓰다가 해서 네. 이제 떨리는
1: 떨리죠. 근데
2: 알배기긴 한데.
1: 그러니까요. 한 2주 정도 하시고 나면 그 떨림이 사라질 겁니다.
3: 역시 복압이 잡히지 않도록 숨을 계속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1: 보통 한 15분에서 20분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녹내장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죠.
3: 실제로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안압을 낮춰주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분을 갔다가 1분이 지나면 여기서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요것도 1분입니다. 그러면 손을 여기다 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것도 1분인데 호흡을 해가면서 옆,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저는 지금 오늘 이 운동이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저한테 제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4: 호흡을 조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하니까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에 통증도 좀
1: 괜찮죠?
4: 없고. 예.
1: 예. 여러분들이 녹내장을 심한 단계나 또는 가벼운 단계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안압을 올리지 않는 운동법을 배운 세 사람은 각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운동을 지속했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알게 된 후 더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는 윤정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신나게 춤을 추시네요. 솔루션 이후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가르쳐주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들 정말 잘하시네요.
4: 이걸 좋아해요. 언니들이 좋아서 같이 계속 하게 됐어요.
5: 운동하고 나면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4: 아니요, 더 좋아요. 활기가 넘쳐요. 내 정신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돼요.
3: 동아님과 남열님이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6: 제가 안압이 14에서 9로 잘 떨어진 거죠. 이 정도만 떨어진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안압약을 꾸준히 넣은 두 사람의 안압이 떨어졌습니다.
6: 예전에는 약을 조금 소홀하게 잘 못 넣으셨잖아요.
7: 네. 더 안 좋아졌을 때는 10여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약을 좀 더 꾸준히 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6: 좋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약을 넣고 뭐 눈에 효과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약을 잘 넣은 분과 약을 잘 못 넣은 분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안약은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 사이에?
7: 안약은 이번에는 정말 이제 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알람을 좀 맞춰놨어요.
6: 아유, 좋습니다.
3: 180도 달라진 남열림. 잘했습니다. 최고예요.
6: 녹내장은 조기에 일찍 발견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조기에 잘 발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녹내장을 좀 일찍 발견할수록 앞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안과 정기검진을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빨리 발견되고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 너무 기분 좋고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가족들한테 좀 전하고 싶고 아빠 아는 거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9: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때 가장 보고 싶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0: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들 이제 그 시간 더 지나서 결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3: 안압수치 23,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은 윤정님이 병원을 찾기 하루 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1: 저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안압 떨어졌을 거야 하고 체면을 걸기는 하는데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네. 아 계속 두통이 좀 있어서
3: 이미 2년간 안압약을 꾸준히 넣었지만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는 윤정님은 누구보다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는데요. 과연 윤정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아우, 저까지 떨리네요.
1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윤정님 여기 앉으시고요. 네. 지난번 23은 조금 높은 안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안압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녹내장 수술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오늘은 그동안 약도 잘 넣고 생활습관 관리도 잘 하셔서 오른쪽이 14, 네. 왼쪽이 19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3: 2년 동안 안압약을 하루에 6번씩 넣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던 안압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시간에 맞춰 안압약을 넣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12: 근데 이제 안압이 계속 이렇게 조금 저는 목표가 좀 더 안압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13: 어, 저도요.
12: 네, 안압이 지금 19라서 지난번보다 떨어져서 다행인데 네,
13: 한 13 정도
12: 그렇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목표이라는 그리고 생활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몸의 교감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혈압도 오르시고 안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특히 녹내장 환자분들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 이런 마음도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 2주 만에 다시 병원 와서 검진 결과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11: 한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니 먹는 약과 수술 이야기까지 나와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3: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안압약을 통해 시신경의 손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녹내장은 발견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2: 녹내장의 질환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주변부의 시야가 약간 약해지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안과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르는 초기 녹내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일반 분들에게는 안과에 1년 내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서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녹내장이 조금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 근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젊은 나이 때부터 한 20대나 30대 정도부터는 꼭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0: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어릴 적 하모니카 한두 번쯤은 다들 불어보셨죠? 집집마다 하모니카 뭐 한두 개씩은 다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모니카로 세계 1등에 오른 하모니카 연주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1등을 했고요. 또 하모니카 전공으로 음악대학에 최초로 입학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 씨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이야기 앞 나눌 그 하모니카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져오셨네요.
1: 네, 오늘 좀 하모니카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예. 또 하모니카의 좀 여러 매력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0: 우선 눈에 띄는 게 이게 하모니카예요?
1: 네, 여기 오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하모니카예요.
0: 아, 이 큰 게?
1: 네.
0: 이게 제일 큰 겁니까? 하모니카 중에?

0: 지금 시중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하모니카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고요. 뭐좀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박물관에 있는 하모니카들 중에는 더큰 것도 있지만,
1: 그래요.
0: 일반적으로 쓰는 하모니카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전문 연주자들용이겠죠.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1: 이큰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잠깐만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이 하모니카는 코드 하모니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멜로디를 연주한다기보다는 반주를 넣어주는 하모니카예요. 그래서 마치 통기타로 코드를 쳐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혼자서 연주하진 않고 항상 같이 합주할 때 쓰는 악기인데요. 제가 잠시만 소리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2층을 왔다 갔다 하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코드 각 포지션별로 이제 어떤 코드를 불수 있는지 마치 기타 지판을 잡는 그 코드마다 이렇게 한 포지션씩 되어 있고요. 그래서
0: 네.
1: 불 때와 마실 때 이렇게 해서 총 48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0: 근데 제 귀에 듣기로는 그냥 그 자체도 멜로디가 있어요.
1: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아마 귀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귀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제일 큰 거고, 지금 이게 요것도 이 작은 게 하모니카예요?
1: 네, 이
0: 요것도 연주가 됩니까?
1: 제일 작은 하모니카인데요. 이
0: 와.
1: 하모니카는 이제 미니 하모니카라고 해서 딱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만 연주할 수 있는 하모니카입니다. 이것도 그럼 제가 짧게. 네, 이렇게 딱한 옥타브만
0: 대단하네요.
1: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0: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역시 2층이고 제일 상당히 두껍네요.
1: 아, 네. 여기 있는 하모니카는 이제 베이스 하모니카라고 하는데요. 이 하모니카는 주로 저음을 담당해주는 하모니카예요. 그래서 마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혹은 뭐 일렉 베이스 기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악기라서 이 악기도 혼자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코드 하모니카랑 같이
0: 합주할
1: 네,
0: 때.
1: 합주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0: 이렇게
1: 네.
0: 저음을 이제 담당해 주는 악기입니다.
1: 무슨 생긴 것부터가 좀 저음이 날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여기 나란히 있는 다섯 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0: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모니카라고 하면 많이 떠올리는
1: 그러니까요.
0: 네, 그 트레몰로 하모니카라는 이제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1: 트레몰로가 하모니카의 종류
0: 네,
1: 중 하나군요.
0: 네, 네. 이제 리드가 두 개씩 들어 있어서 더블 리드 하모니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그래서 복음 두 개씩 들어 있다 그래서 복음 하모니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모니카는 우리가 딱 하모니카라고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1: 네,
0: 하모니카죠.
1: 집집마다 있던 모양이 딱 그렇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의 특징은 울림이 들어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혼자서 반주를 넣어가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1: 혼자서 반주를 넣어가며?
0: 네, 그래서 독주 악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대신에 피아노의 흰 건반밖에 연주할 수 없어서 만약에 검정 건반도 연주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모니카를 두 개를 들고 연주를 해야 되는 악기입니다.
1: 그 하모니카 모양은 똑같지만 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아노 흰 건반, 검정 건반을 가져왔지만 다른 조성의 악기들이 필요할 때는 또 여러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1: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뭐 단조 배열로 되어 있는 하모니카라든지 뭐 이미 샵이나 플랫이 들어있는 다른 조의 악기들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 예, 예.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게 이 둘 중에 어떤 겁니까?
0: 보통은 이 흰 건반 악기라고 말씀드린
1: 있는.
0: C 하모니카인데요. 오늘은 제가 C샵 하모니카까지 같이 해서 짧게
1: 알겠습니다.
0: 들려드릴게요.

0: 네,
1: 네, 이렇게.
0: 지금 연주하면 내내 입에서 카모니카를 전혀 안 떼는데
1: 네.
0: 숨은 어떻게 쉬세요?
1: 하모니카는 부는 호흡에서도 소리가 나지만 마시는 호흡에서도 소리가 나기도
0: 아,
1: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연주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숨이 보충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하모니카는 많은 양의 호흡을 필요로 하는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편안한 숨 안에서 제가 연주를 해서 아마 티가 잘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0: 네.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는 이게 뭐가 뾰족한 게 달렸네요. 이건
1: 네.
0: 뭡니까?
1: 근데 이 하모니카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고 하는데요.
0: 무슨 크로매틱?
1: 네. 반음계 하모니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하모니카는 방금 보여드렸던 트레몰 하모니카처럼 리드가 두 개씩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어서,
0: 버튼이에요, 그게?
1: 네. 피아노 흰 건반과 검정 건반을 모두 연주할 수 있도록 개발된
0: 버튼을
1: 하모니카예요.
0: 누르면
1: 네.
0: 검정 건반이 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면 피아노 흰 건반, 누르면 검정 건반이 되는 그런 악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것도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러면.

0: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모니카 소리가 아닌데요?
1: 네.
0: 무슨 바이올린 소리 같기도 하고, 비올라 소리 같기도 하고.
1: 네, 이 하모니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장르에 맞춰서 좀 변신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이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명곡을 들려드렸지만 이 곡, 이 악기로 뭐 클래식을 연주할 때는 클래시컬한 소리, 뭐 탱고를 연주할 때는 탱고에 어울리는 소리, 재즈나 국악에는 또 거기에 어울리도록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게
0: 그렇게 여러 소리가 나요?
1: 네, 변신을 할수 있는 악기여서 요즘은 제가 거의 이 악기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만큼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건 부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겠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그래서 입 모양의 어떤 입속의 혀라든지 뭐이혀 뒤쪽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호흡을 넣는 방법, 뭐 어택의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0: 세계 하모니카 종류는 몇종 정도가 있습니까?
1: 크게 보면은 한 6, 7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더 세분화시키면은 한 150가지 정도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이 전문 연주자용 하모니카는 또 비싸기도 합니까?
1: 비싼 악기들도 있죠.
0: 얼마나 해요? 제일 비싼
1: 제가 쓰는 악기 중에 이제 제일 최상급
0: 거는?
1: 모델 중에 악기 재질에 따라서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있는데요.
0: 순은으로.
1: 네, 그래서 이 악기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제가 처음 소개할 때 2009년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1등 하셨다. 어떤 대회였습니까? 뭐 하모니카에 올림픽이 있다던데요.
1: 네, 이제 할렘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고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고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하모니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대회죠. 그래서 이제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목이 또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트레몰 하모니카 독주, 크로매틱 하모니카 독주, 혹은 뭐 이중주나 삼중주 같은 합주도 있고요.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분야의 하모니카 경연 대회를 4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에서 제가
0: 최고 권위의 그
1: 네,
0: 대회군요.
1: 맞습니다.
0: 거기서 어느 분야에 1등 하신 겁니까?
1: 저는 트레몰로 하모니카 독주 부분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0: 아까 요런 형태가
1: 네,
0: 트레몰로라고
1: 맞습니다.
0: 그랬죠?
1: 네.
0: 네. 어떤 곡을 연주하셨어요? 1등 하실 때?
1: 대회는 이제 자유곡으로 출전을 하는데 저는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작곡으로 직접 곡을 만들어서 저에게 최적화된 곡을 좀 만들어서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자작곡을 준비했었습니다.
0: 작곡도 하세요,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뭐 2009년 이전에 상을 많이 타셨더라고.
1: 네.
0: 세계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 2002년. 이게 최초로 타신 상입니까? 아니면 최초는 그보다 더 이전입니까?

0: 제가 2002년은 이제 학생 시절이었었는데요.
1: 고등학생?
0: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부에 참가를 해서 이제 금상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독주 연주자로서 받은 것은 처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결국 우승까지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아마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처음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하모니카 전공자로서 음악대학에 처음 입학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음악대학 전공 중에 하모니카 전공이 아무도 없었다.
0: 네, 하모니카 연주자로 활동했던 저의 선배 연주자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그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고등학교 때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대학을 갈 방법이 없어서 좀 고민을 하던 찰나였었죠. 근데 작곡과를 들어가서 작곡 공부를 하면 연주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작곡과를 들어갈 목적으로 좀 작곡 공부를 입시 준비를 좀 했었고요. 근데 수능까지 다본 뒤에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과 이제 실용음악과라고 불리죠. 거기에 솔로 악기들만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관현 국악기 파트거든요.
1: 관악기, 현악기,
0: 국악기.
1: 국악기.
0: 네. 근데 거기 이제 왠지 좀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하모니카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학교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1: 그랬더니
0: 네.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제안이 처음이었겠죠. 그래서
1: 그랬겠죠.
0: 바로 답을 주시지는 못했는데 얼마 뒤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시험 볼수 있게 이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관악기들, 국악기들, 현악기들과 같이 이제 경합을 해서 학교에 하모니카 전공으로 실용음악과를 들어갈 수 있게 됐었죠.
1: 근데 그 학교에 하모니카 가르쳐 주실 교수님은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1: 그죠?
0: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악기적으로 알려주시는 교수님은 계시진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뭐 색소폰이라든지 피아노나 기타 이런 다른 음악 교수님들께 제가 음악적인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하모니카 연주는 배우질 못했잖아요.
0: 하지만 이제 실용음악과 커리큘럼 자체가 악기를 더 잘하게 하는 과가 아니라 자기가 전공하는 악기로 그 음악을 배우는 학과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스스로 하모니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제가 적용하면서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접근법이 좀 다른 과죠.
0: 네네.
1: 일반적으로 기악과라고 하면은 그 악기의 다루는 법을 더 전문적으로
0: 네.
1: 가르쳐 주는 곳이라면 실용음악과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른 접근법이다 이 말이군요.
0: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1: 일반적인 음대와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0: 네네.
1: 언제부터 하모니카를 시작했어요?
0: 제가 하모니카를 처음 만났던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요. 정말 우연히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모니카를 보내주셨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장난감 같은 거를 주로 선물해 주셨었는데 유독 그 해만 이상하게 하모니카를
1: 하모니카를
0: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모니카를 처음 만났던 그 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고 이제 몇년 지난 뒤에 백화점 문화센터에 하모니카 반이 개설이 된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집에 하모니카 있으니까 좀 배워두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음악 좋아하고 그 전에도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들도 다뤄봤던 터라 하모니카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의 운명을 바꿔준 선생님을 만나게
1: 어떤
0: 됐었죠.
1: 선생님입니까?
0: 최광규라는 선생님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연주자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하드한 레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어렵고 아주 타이트한 그런 수업을 해주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모니카를 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모니카를 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정말 깊게 알려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어떻게 알려주시면 하모니카를 부는 게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지죠?
0: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정말

0: 제가 잘 보는 줄 알고 칭찬을
1: 응응응.
0: 계속 해주시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도 더 칭찬받으려고 연습을 더 했던 것 같고, 또 그래도 칭찬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 칭찬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연습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제 또래 연주자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모니 키즈라는 앙상블을 만들어 주셨어요.
1: 오, 더 재미나겠네, 진짜.
0: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악기들, 특수한 악기들하고 같이 앙상블도 하고, 또 같이 공원에 나가서 불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불기도 하고, 선생님
1: 예.
0: 댁에 놀러 가서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를 저는 너무 즐겁고, 이 하모니카 가는 날이 너무 기다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었나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역시 칭찬이 최고예요.
0: 네.
1: 내가 그러면 하모니카 전공으로 하모니카 연주자로 평생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0: 네.
1: 결심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0: 그 결심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1: 그 대회 상을
0: 네,
1: 타면서.
0: 그 대회에 가서였었는데요. 물론 상을 받으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도 있었지만,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 연주자들의 연주를
1: 예.
0: 실제로 보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히 남아있는데, 어떤 일본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연주자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부축을 받고 들어오실 정도로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연주할 줄 아는 곡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표현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연주를 보고 듣고 나서 이 이상한 기분은 뭐지? 라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이상한, 어떤
0: 네.
1: 이상한?
0: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는 게 뭔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좋다는 느낌도 있었고, 또그 소리와 음악이 어떤 저에게 어떤 이상한 이 감정을 준다는 자체가 너무 좀 무섭기도 하면서도,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해서 나도 이 느낌, 내가 받은 지금 이 이상하고 좋은 느낌을 나도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뭔가 미래도 한참 생각할 때였었고, 무엇을 하면서 살때 제가 제일 행복할까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 대회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그러면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하모니카 전문 연주자, 직업적인 연주자가 몇명 없잖아요.
0: 그렇죠. 많지 않죠.
1: 내가 그길 가겠다 결심하니까 좀 어렵지 않았어요?
0: 만약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거나, 그런 게제 삶의 우선순위였었다면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렸을 때의 너무 좋았던,
1: 예.
0: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시기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고민 없이 이 일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1: 부모님들은 좀 걱정하셨겠는데요?
0: 매우 반대하셨죠. 네, 좀다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1: 그러게요.
0: 하모니카는 게 취미로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었고, 결국은 이제 저의 그런 고집을 네,
1: 네.
0: 잘 받아주셨었죠.
1: 다른 악기를 전공하면 그래도 여기저기 취직 자리도 많잖아요.
0: 네, 맞아요.
1: 교향악단도 많고. 근데 하모니카 연주자는 교향악단에서 안
0: 네,
1: 뽑아주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 혹은 뭐 처음 만나는 분들도 뭐 하모니카 전공한다고 소개를 하거나 하모니카 연주자가 될 거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 먹고 살수
1: 그러니까.
0: 있겠냐라든지, 뭐 부모님 걱정
1: 그러니까.
0: 많으시겠다라든지, 뭐 그런 걱정을 오히려 주변에서 더 많이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걱정이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왠지 뭐를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라는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세계 1등 하시고, 그다음 음반 처음 내신 게 언제죠?
0: 음반은 2012년에 처음 발매했었습니다.
1: 그리고 공연을 꾸준히 하시고.
0: 네.
1: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하고의 협연도 하셨고, 여러 차례
0: 맞습니다.
1: 하셨죠?
0: 네, 2015년에 우연히

0: 우연히 제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1: 우연이가 아니겠죠.
0: 원래는 다른 연주자가 참여했던 음반과 공연이었는데, 이제 전국 투어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1: 다른 연주자가
0: 네, 급하게 이제 다른 하모니카 연주자를 찾게 되었었고, 그때 이제 수소문 끝에 어떻게 제가 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 한번 공연을 같이 이제 했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 뒤로도 계속
1: 그죠?
0: 네, 계속 이제 필요할 때 혹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공연에 계속 꾸준히 초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1: 조수미 씨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하고 그런 어떤 협연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어떤 분들하고 어떤
0: 아무래도 보통은 제가 솔로 악기다 보니까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기타리스트 같은 악기가 그런 피아노나 기타와 가장 많이 협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뭐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체 같은 연주자들과 협연을 하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스트링 오케스트라라든지 국악 악기들과 같이 앙상블을 만들어서 뭐 가야금이나 해금, 장구 같은 악기들하고 같이 뭐 협연을 하기도 하고요.
1: 국악도
0: 네네.

0: 아까 그 하모니카 소개하실 때 버튼 달린 하모니카. 네네. 클래식이면 클래식, 탱고면 탱고, 뭐 재즈, 국악 이게 네네. 다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것도 조금 한번 우리 선 보여봐 주세요. 먼저 클래식 연주?
1: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클래식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클래식을 먼저 좀 예, 소개를 해드리고 예. 싶은데요. 아마 클래식 하모니카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자들 정말 많고 또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꽤 하려고 많은 연주자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곡 한 소절만 제가 들려드려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0: 이야,
1: 네, 이렇게.
0: 그 하모니카 한 대에서 여러 악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네.
0: 최고 고음 부분에서 무슨 피콜로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1: 네.
0: 그죠?
1: 음역대도 생각보다 넓고요.
0: 예.
1: 또, 연주법에 따라서 다양한 음색도 낼수 있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음을 동시에 낼수 있다는 특징도
0: 예.
1: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합니다.
0: 그럼 가요로 또 가능하잖아요.
1: 네, 가요도 하모니카로 너무 많은 곡들에 잘 어울리게 연주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직접 가요 음반에 참여했던 곡의 일부분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라는
0: 아,
1: 곡에,
0: 거기 하모니카 소리가 있었나요?
1: 네, 거기에서 하모니카를 제가 직접 녹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0: 예.
1: 부분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탱고. 탱고는 또 어떻게 되나요? 달라집니다. 네,
1: 탱고는 또 반도네온이 굉장히 탱고랑 연관이 깊잖아요. 근데 이 반도네온과 하모니카가 프리 리드 악기라는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여서 또 이 탱고에도 하모니카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네,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반도네온이 탱고랑 워낙 잘 어울리다 보니까
0: 예.
1: 그 반도네온으로 자주 듣던 소리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전 처음에 딱 듣고 그동안 내가 탱고 음악 듣던 게다 하모니카 연주였나?
1: 네, 반도네온을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0: 응.
1: 텐데 하모니카랑 굉장히 비슷한
0: 소리가
1: 음색을
0: 또
1: 갖고 있습니다. 네,
0: 똑같아요. 맨첫 부분 딱 들으니까 완전 똑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반도네온에서 들어가는 사용되는 주법을 하모니카로 또 표현을 하기도
0: 예.
1: 하고 거기에 이제 하모니카적인 특색을 조금 가미해서 이 탱고를 많이 연주하기도 합니다.
0: 국악은?
1: 국악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매력을 아주 듬뿍 느끼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나중에 해외에서 연주를 할때이 음악이 우리 음악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0: 그래야죠, 그래야죠.
1: 네, 그래서 이제 국악곡도 꾸준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제가 카덴자로 연주하는 아주 짧은 부분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1: 이렇게.
0: 그 하모니카 한 대가
1: 네.
0: 아주 한뭐 100여 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는군요.
1: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변신을 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0: 그죠? 방금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대금, 소금 소리인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1: 네. 네, 그래서 그런 악기들의 주법을 들으면서 제가 분석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악은 단순하게 아리랑을 하모니카로 분다 측면을 넘어서 그런
0: 그러니까요.
1: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농음 같은 그런 기법들, 그 농음을 어느 정도 떨었을 때 그런 국악적인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1: 네, 맞습니다.
0: 악기로군요. 그 조그만 하나의 악기 속에서.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렸을 적다 한두 번씩은 불어보셨죠? 집집마다 한두 개씩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좀 보기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거 제가 말한 게 맞죠?
1: 그래서 보통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왜 가수분들 중에서도
0: 예.
1: 하모니카를 부시는 분들이 좀
0: 많았죠.
1: 있었잖아요. 근데,
0: 통기타 메고, 이게 목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1: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가수분들 중에 하모니카를 직접 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
0: 없죠.
1: 이제 하모니카가 좀 예전보다 많이 좀 사라지고, 좀 많이 좀 퇴색된 게 아닌가, 잊혀진 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예.
1: 오히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모니카를 전공한 학생들 혹은 전공하고 연주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도 정말 많이 많아졌고요.
0: 그래요. 전공으로 음대 간게첫 번째라고 했는데 후배들은 많이 이제 배출됐군요.
1: 그래서 제가 나왔던 학교 말고도 다른
0: 예.
1: 학교에서도 하모니카를 이제 뽑기 시작해서 거의 20명 넘게 이미 하모니카를 전공을 했고요.
0: 예.
1: 또 하모니카를 전공한 연주자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생활 악기, 또 문화 생활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하모니카를 많이 선택을 해주셔서
0: 그래요.
1: 전국 각지에 하모니카를 직접 배우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세계 하모니카 무대에서도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로 활동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0: 하모니카 이 악기가 가진 독특한 어떤

0: 매력, 그리고 장점,
1: 네.
0: 그다음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정리해 보신다면.
1: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0: 네. 먼저 단점부터.
1: 네, 이제 악기가 아무래도 작아서 소리가 작죠.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하려면 마이크를 꼭 써야 될 정도로
0: 그렇죠,
1: 음색이
0: 그렇죠.
1: 음량이 좀 작아서 그런 협연 무대라든지 클래시컬한 무대에서 연주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역사가 좀 짧다 보니 하모니카를 위해서 쓰여진 곡들도 매우 적고요.
0: 네,
1: 레퍼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 악기적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손에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는 이유가
0: 예.
1: 항상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악기 메커니즘적으로도 아직은 보완이 되어야 할,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참 많은 악기고요.
0: 차가우면 소리가 안 나요?
1: 소리는 나지만 쉽게 망가집니다. 결로 현상이 금방 생기다 보니까
0: 예, 예.
1: 네, 체온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연주를 해야 좀 결로 현상이 없이 악기가 오래 이제 수명을 유지할
0: 알겠습니다.
1: 수 있어서 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해온 뒤에 연주를 해야 되고요.
0: 조금 아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라고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곡도 별로 없다.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1: 이 형태로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1820년대이긴 한데요. 뭔가 지금 이 모양으로 정말 더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던 거는 이제 미국 남북전쟁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 악기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전문 연주자들이 나오면서 하모니카가 이제 악기로서 뭔가 더 인정받고 자리 잡아간 것은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0: 그래요.
1: 보고 있습니다.
0: 자, 뭐 단점은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장점, 매력.
1: 장점은요, 소리가 작고, 그게 악기가 작아서 소리가 작은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악기가 작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좋고요.
0: 그렇죠.
1: 네, 오늘이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예, 가지고 예. 왔지만 보통은 이제 이 메인 악기 하나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서브 악기 하나
0: 그렇겠죠.
1: 두 개만 들고 다녀도 공연을 제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큰 악기들은 뭐 비행기 탈 때 좌석을 하나 더 산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는 주머니에 넣고 가도 되고 가방 안에 넣고 가도 되니까 그 작다는 점이 하모니카의 가장 큰 또 장점인 것 같기도
0: 그러네요,
1: 하고요.
0: 그러네요.
1: 네, 어디서든 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모니카는 아주 센 호흡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0: 그래요.
1: 폐활량이 아주 클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에 내가 숨 쉬는 정도 일상에서 느끼는 그 숨 정도만으로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일상의 어느 지점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 감정에 내가 어떤 숨을 쉬었는지를 떠올리면 하모니카의 그런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연주하기가 굉장히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저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악기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전문 하모니카 연주자들 가운데 좀 존경하는 롤 모델이 혹시 있을까요?
1: 저 개인적으로는 딱 한 명을 정해놓고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의 모든 면이 좋아라는 생각보다는
0: 예, 예.
1: 이 연주자의 이런 면이 좋고 이 연주자의 이런 면이 좋고 또 이 연주자의 이런 면을 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질문에 제가 가장 많이 대답하는 연주자는 노르웨이에 있는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연주자인데요. 제가 대학생 20살 혹은 19살, 20살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이었었는데 그 병원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0: 예.
1: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렇게 바람 쐬러 혼자서 산책로에 좀 나와서 걷고 있는 도중에 스피커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할 줄 아는 너무도 쉬운 곡들인데 음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 음반이 아마 다 플레이가 됐었는지 한 30, 40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모니카 음악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0: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즈음에는 한참 이제 전공을 준비하고 하모니카 연주자를 준비하던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모니카를 잘 부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던 시기였었는데, 하모니카를 잘 부는 게 중요한 것, 게 다가 아니라 어떤 음악을 어떻게 아름답게 전달하는지, 그래서 잘 부는 거를 뽐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게그 음반이 이제 지금은 더 그로브님의 음반이었었고, 그래서 나중에도 그분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분은 지금 활동 중이신 분이에요? 아니면
0: 네,
1: 그래
0: 활동 지금 하고 계시고,
1: 만나본 적 없으세요?
0: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1: 오,
0: 내한 공연을 몇 차례 오셨었는데, 그
1: 예,
0: 중에 이제 제가 같이 협연을
1: 이야,
0: 하고 또 그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얼마나 저 본인에게 감동을 주고
0: 네.
1: 뭐 그런 분하고 같이 또 연주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한국 최초의 하모니카 협주곡, 하모니카 메모리얼을 연주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던데,
0: 네.
1: 이건 뭡니까? 하모니카 협주곡이 뭐죠?
0: 보통 뭐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콘체르토라고 하면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솔로의
1: 그렇죠.
0: 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모니카도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콘체르토가 있거든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근데 그 콘체르토가 우리나라에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1: 누가 작곡한 거예요?
0: 김형준 작곡가라는
1: 아,
0: 분의
1: 직접 작곡하신
0: 곡인데요.
1: 건 아니고?
0: 네, 그래서 작곡가님과 같이 만나서 저는 이제 음악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모니카 악기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주법도 있고 저런 주법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연주에 쓰인 적은 없지만 이렇게도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재밌는 주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런 아이디어들로 곡을 직접 써 오셔서 저한테 확인도 받으시고 또 피드백도 같이 나누면서 초연 때는 한 25분 정도 되는 4악장짜리의 초연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또 의미가 있었던 게그 곡이 하모니카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182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의 쉥이라는 악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1: 쉥?
0: 네. 그 쉥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생황으로
1: 이거
0: 발전하게 된,
1: 알죠, 알죠.
0: 네, 그 이제 기원, 우리나라 생황의 기원이 된 악기도 쉥인데, 그 쉥이 이제 서양에 전해지면서 이런 리드의 소리와 또 호흡 악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게 하모니카의 시초가 됐을 거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온 과정, 그리고 또 하모니카가 지금의 형태로 발달하게 된 과정, 그러면서 하모니카 밴드와 블루스 이런 무대에서 하모니카가 사용이 되면서 또 미디어를 타면서 하모니카가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런 과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해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거군요.
0: 네네.
1: 직접 작곡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0: 네, 저도 콘체르토를 꼭 써보고 싶은
1: 그러니까.
0: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네요.
0: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뭐, 당장에 어떤 가까운 목표가 있다면.
0: 목표는 우선은 좋은 공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또 하모니카 역사가 아까 짧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발전이 많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어서 뭐 악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연주법적인 개발, 그다음에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1: 그렇죠.
0: 시스템, 그다음에 레퍼토리도 많은 레퍼토리를 직접 뭐 개발해서 작곡하거나 편곡하거나 또 여러 악기들과 콜라보하면서
1: 그렇죠.
0: 또 가능성을 계속 제가 열어가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아까 국악 소리 나는 거, 뭐 탱고 소리 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하나를 그 주법을 누가 뭐 정형화 시켜놓은 게
0: 네,
1: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떤 하모니카 연주자가 국악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모니카를 이렇게 다른 연주자들 하는 거를 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연주자들마다 너무나도 다른 주법, 다른 스타일로 연주를 하는데 누구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매력을 갖고
1: 그렇죠,
0: 연주를
1: 그렇죠.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형화되기 어려운 악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모니카에도 장점이
1: 매력이죠.
0: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하는 쪽으로 저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박종성 표 하모니카.
0: 네.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네요.
1: 네.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종성 하모니카 연주자의 자작곡입니다. 흔적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3: 일기지.

0: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자전거 참 많이들 타시죠? 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동호회 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이 자전거 사이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제사이클연맹이 매긴 랭킹 1위. 네.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현역 선수로 뛰고 계신 사이클 선수 이혜진 선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0: 국제사이클연맹에서 매년 랭킹을 매기는 거죠?
1: 네, 매년 시즌이 이제 경신될 때마다 또 조금씩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점수를 계속 쌓으면 나옵니다.
0: 그죠? 네. 2020년에 1위에 오르셨고.
1: 네.
0: 그 랭킹을 매길 때는 뭐 각종 대회에 나가면 몇 등 했는지 이걸 다 합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 대회마다 주어지는 이제 순위별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그 한 시즌 랭킹을
0: 그렇죠.
1: 매기게 돼요.
0: 네. 네. 근데 2020년 그 국제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셨더라고요.
1: 네,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일 최고 성적이 되었어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1: 네, 사이클
0: 그러니까
1: 역사상.
0: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네. 은메달 따실 때 금메달 딴 외국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있죠.
0: 그 선수가 왜 랭킹 1등이 아니고?
1: 아, 이제 그 전 대회 이제 월드컵. 지금 이제 네이션스컵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제가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 보니까.
0: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그때 사실 그 랭킹대로 따지면 금메달 따셨어야 되는 건데.
1: 네, 그렇죠. 이제 1등을 했었으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0: 작년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1: 네.
0: 거기서도 또 은메달 따셨더라고요.
1: 네, 이제 네 번째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그 단체 스프린트에서 이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단체 스프린트라는 종목이 있고,
1: 네.
0: 2020년 국제 대회에서는 경륜 분야였던데요. 그죠?
1: 네, 이제 경륜은 이제 개인 종목이고 이제 단체 스프린트는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 대체 주 종목에서는 이제 메달 획득에 실패하지 않았나.
0: 경륜에서는.
1: 네.
0: 저 보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사이클 종목에만 네. 메달이 2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이제 저희가 사이클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도로, 트랙, MTB, BMX가 있다 보니까
0: 잠깐만. 도로,
1: 트랙. 이제 MTB, 산악 자전거.
0: MTB.
1: 네, 그다음에 이제 BMX라고 해서 이제 뭐 묘기나 약간 스피드 레이스를 하는 경기가 있는데
0: 네,
1: 이 모든 걸 다 이제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 종목에만 걸린 메달이 꽤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도로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또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1: 네, 이제 개인 도로라고 해서 이제 뭐 여자 선수는 뭐 한 120km 정도 되고 남자 선수는 뭐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혼자 기록으로 이제 하는 도로 독주 경기도 있어서 도로에서도 두 종목 정도가 있어요.
0: 여자 선수가 120km를 달려요?
1: 네, 그 이상 되는 경기도 있고 이제 그것보다 짧은 경기도 있습니다.
0: 그리고 트랙이라고 그러는 거는 실내에서 하는 거죠?
1: 네, 이제 벨로드롬이라고
0: 벨로드롬.
1: 하는 이제 네, 국제 이제 목재 250 규격에 맞는 경기장에서 이제 주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0: 한 바퀴가 250m입니까?
1: 네.
0: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1: 네, 코너에서는.
0: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1: 아무래도 이제 뭐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 70 이상의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너에서 이제 이게 원심력이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서 네, 경사가 꽤 셉니다.
0: 네. 시속 70km?
1: 네. 여자 선수들도 정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제 한 70 정도까지 나와요. 네, 혼자 네. 힘으로.
0: 그래요.
1: 네.
0: 이혜진 선수는 그러면 모든 종목에 출전하시나요? 트랙, 뭐 도로 가릴 것 없이?
1: 아니요. 저는 이제 단거리에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트랙에서도 단거리 종목에만 타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 트랙 내에서는 단거리는 보통 얼마고 장거리는 얼마입니까?
1: 제일 긴 경기가 이제 옴니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네 종목을 타야 되는데 중장거리 선수들은. 근데 이제 거의 한 20km 정도. 근데 메디스는 그 이상 되기도 해요. 남자들은 뭐 200바퀴씩 타기도 하는데 200바퀴면 거의 한 50km. 네, 중장거리 선수들은 그렇게 길게 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스프린트라고 해서 예선전에서는 200 이제 기록 경기로서 이제 그게 제일 짧고
0: 200m?
1: 네, 200m.
0: 한 바퀴를 안 도는 거네요.
1: 그렇죠. 어떻게 계측선 기준으로 하면 한 바퀴가 되진 않는데 이제 그 전에 주행하는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일 짧은 건 200m.
0: 근데 200m짜리 경기가 있어요?
1: 네.
0: 그건 몇 초면 끝나겠네요?
1: 네, 여자 선수들은 10초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남자 선수들은 이제 9초 정도면 끝납니다.
0: 그러니까 그거는 딱 섰다가 출발하는 게 아닌 거죠?
1: 네, 주행 중에 이제 선수 본인이 그 계측선을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게만 돌면 되는 거여서.
0: 예, 예.
1: 네.
0: 서서히 이제 그 네. 가속을 시켜가지고 네. 최고 가속됐을 때 200m 네. 기록 네. 그걸 겨루는 거군요.
1: 네, 그 정해진 바퀴수 안에서요.
0: 몇 바퀴 안에서 해야 됩니까?
1: 보통 개측까지 한 두 바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두 바퀴 반 대에서? 네. 하여튼 엄청 급가속을 해야 되는군요.
1: 그렇죠. 네. 순간적인 파워가 많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m가 제일 짧고 네. 주로 몇 미터 정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1: 경륜 같은 경우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 이제 미터로 하는 경기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뭐 경륜은 이제 더비가 퇴피하고 253바퀴, 그러니까 750m 안에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합하는 종목에선 가장 긴 경기.
0: 750m.
1: 네.
0: 이거는 딱 서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돌다가 시작합니까?
1: 이것도 역시 이제 페이스 메이커를 하는 더비가 이제 앞에서 세 바퀴를 유도를 해주고, 더비가 퇴피한 후 이제 선수들끼리 750m를 하다 보니까 750m를 전력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뭐 그 이제 뭐 250m 안에 승부를 보는 선수도 있고, 이제 조금 선수 개인차가 좀 있어요.
0: 네, 네. 그런데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나요, 선수들이?
1: 출발선은 일자로 된 이제 스타트 선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 약간 위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0: 그죠?
1: 네. 번호 순서대로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0: 자주 부딪히기도 막 하겠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 자리를 경쟁하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네, 뭐 어깨가 닿고 뭐 핸들에 뭐 손이 닿고 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해서.
0: 그리고 뭐 부딪히면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워낙 빨리 돌다가 자빠지고 이러면.
1: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긴 한데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네, 이게 정신줄 잡고 있다 보면은 이제 몸싸움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작 타는 선수들은 보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아서.
0: 그래요?
1: 네.
0: 직접 대회에 나갔다가 그렇게 부딪혀서 넘어지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1: 아니, 많습니다.
0: 그죠?
1: 네, 많은데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네.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0: 제일 큰 대회에서 넘어졌던 게 언제입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1: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월드컵 경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랑 부딪혔는데 제가 제일 아래 주로에 있었고 우크라이나 선수가 중간에 이제 위에 다른 선수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를 누르면서 이제 제가 눌렸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덩치가 큰 선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몸싸움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혀서 이제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정작 우리 이예진 선수가 직접 넘어지진 않았지만
1: 네.
0: 주행 중에 앞에 선수가 넘어져 갖고서 주행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리우 올림픽 준결승에서 한번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매년 있다 보니까 사실 대회 하나가 이제 잘못돼도 크게 타격이 없는데
0: 예, 예.
1: 올림픽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그때 조금 충격이 컸죠.
0: 바로 그때 리우 올림픽에서 앞 선수가 넘어졌던 거예요?
1: 바로 앞 선수가 마지막 바퀴 때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피하긴 피했는데 이제 준결승에서는 3위 선수까지만 결승에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하고 이제 코너 상단까지 이제 피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세 선수가 가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바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사이클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네. 폭발적인 순간 가속력, 이거 맞습니까?
1: 네, 순간적인 파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도 사이클은 조금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좋아야 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이클.
0: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단거리인데도 근지구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뭡니까? 폭발적 스퍼트 능력 뿐이 아니라,
1: 뭐 육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0m는 호흡 세 번이면 골인합니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는 이게 무산소 써는 능력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간이 10초 이상을 달리는 경기가 더 주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근지구력 영역대까지 조금 확장이 돼야 돼서
0: 그래요.
1: 네.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육상 선수보다도 훈련을 두 배 정도 해야 되네요. 두 가지 영역을 다 키워야 되니까.
1: 그렇죠. 아무래도 세분화되는 좀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단순하다기보다는 조금 세세한 영역대가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세세한 영역대라는 게 무슨 뜻이죠?
1: 전문 훈련 외에도 이제 조금 뭐 정말 기본이 되는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종목에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성 운동도 필요하고
0: 어.
1: 아무래도 이게 자세를 고정시키고 타야 되다 보니까 관절의 가동성도 조금 많이 중요해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0: 그래요.
1: 좀, 네, 영역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0: 여러 분야의 근육들을
1: 네.
0: 정교하게 다듬어내야 되는 거군요.
1: 네. 동시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보통 하루에 훈련을 몇 시간씩 합니까?
1: 보통 훈련 시간 이제 오전 오후 합쳤을 때 이제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시간 정도.
0: 그 4~5시간 내내 사이클링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력 운동까지를 다 포함한 걸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보통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1: 이게 조금 훈련 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근력 운동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 3회 정도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 자전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전거 빈도가 조금 줄어들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시즌 중에는 이제 웨이트 빈도보다는 자전거 전문 훈련 빈도가 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가 이제 전문 훈련으로 들어가요.
0: 네, 네. 훈련 자체도 벨로드롬에서 합니까?
1: 네, 벨로드롬이 이제 주다 보니까 그 테크닉이나 이런 전문 훈련은 트랙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에서도 많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어요.
0: 도로에서 훈련을 해요?
1: 네, 도로 훈련 이제 좀 길게 탈 수 있는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유산소 영역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도로 주행 연습할 때랑 벨로드롬에서 연습할 때랑 같은 자전거를 타십니까?
1: 아니요. 벨로드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0: 브레이크가 없다면서요, 진짜.
1: 네.
0: 선수용은.
1: 네, 도로에서는 이제 이제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있고 기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도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용 자전거는 그렇게 기어가 있고 브레이크가 다 있습니까?
1: 네, 도로에서는 이제 그게 맞는 시합용 자전거고 트랙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이제
0: 하긴 도로 주행은 정말 뭐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네. 안 되겠네요.
1: 네, 큰일 나요.
0: 그렇죠. 기어가 있어도 돼요?
1: 네, 기어 변속이 앞에 이제 두 개, 뒤에 뭐 요새는 이제 12개 정도 이제 스프라켓이 달려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실내용 직접 타시는 그 네. 자전거는 주로 어떤 소재로 만듭니까? 그리고 매우 가벼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특징이?
1: 예전에는 이제 그 가볍고 강성이 높은 자전거를 많이 이제 추세에 따라갔었는데
0: 예.
1: 요새는 이제 그 가벼운 경량보다는 공기 역학으로 해서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바람 저항을 덜 받는 식의 자전거를 많이 추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정말 자국을 위해 있는 자전거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런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0: 비쌉니까? 그런 선수용 자전거는?
1: 보통 이제 1,000만 원 중반에서 정말 비싼 건 한 2~3천만 원까지 하는 걸로. 프레임만.
0: 프레임만?
1: 네, 바퀴 없이 프레임만.
0: 그럼 바퀴까지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시합용 바퀴를 꽂으면 기본 1,0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죠.
0: 바퀴만 1,000만 원?
1: 네.
0: 이야. 그리고 그게 계속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할 거 아니에요?
1: 아무래도 이제 카본의 탄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많게는 2년 내외로 조금 교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0: 그러면 그 자전거 비용만 상당히 들어가겠는데요?
1: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수가 이제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적고요. 좀 드물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실업팀 선수다 보니까 이제 팀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0: 물론
1: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도 실업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1: 네, 저는 현재 서울시청
0: 그렇죠?
1: 사이클팀 선수입니다.
0: 네. 아까 그 리우올림픽 때 앞에 선수가 넘어져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1: 네.
0: 0.024초 차이로 네. 금메달을 놓쳤다. 이런
1: 네.
0: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1: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아쉽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0: 많은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쉽지가
1: 왜요? 왜요?
0: 않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륜을 주종목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몇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 그럼 그 전에는 주종목이 뭐였습니까?
0: 저는 이제 독주와 이제 스프린트 종목이 주종목이라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런 대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그러니까 단거리 종목이지만 이제 독주는 이제 올림픽이 없어져서 그냥 뭐 월드컵이나 이런 국내 대회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종목이 제 주종목이었었기 때문에
1: 독주 뭐 혼자 타면서 기록으로 하는
0: 네,
1: 거죠.
0: 그거는 500m.
1: 500m.
0: 네. 근데 이제 경륜은 이제 순위 경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피지컬적으로 저희가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선수한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 변수를 노리는 게 가장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1: 유럽 선수들은 훨씬 몸이 크니까.
0: 네, 아무래도 근골 격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독주보다는 이제 순위 경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꾼 지가 몇년 되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1: 그래서 0.024초 차이로 했지만 아쉽진 않았다.
0: 네, 1등한 선수가 워낙에 그 당시에도 정말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선수와 그 정도로 경기를 할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1: 그래요.
0: 네.
1: 지금까지 국제대회 뭐 모두 몇개 대회에 나가신 거고, 딴 메달만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0: 그건 세하려 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다른 뭐 현역 선수들 똑같은 현역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나이가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0: 처음 사이클 자전거를 접하신 건 뭐, 물론 어렸을 때겠죠?
1: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사촌 오빠 집에 놀러 갔다가 오빠 자전거를 탔는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그래서 그냥 뭐, 아이들 다 자전거 타고 놀듯이
1: 네.
0: 난 그렇게 탔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그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조금 이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 동네다 보니까 위험해서 아버지가 사주시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코치님의 권유로 네, 사이클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제 사이클을 하면 자전거를 주겠다. 근데 너가 타는 그런 흔한 10만 원, 20만 원 자전거가 아니다라고 하셔서 그 말에 이제 혹해서.
0: 중학교 때 코치님은 왜딱 우리 이 선수를 꼭 집었을까요?
1: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치님께서는 그 선수를 찾으러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체력장 을 하고 체력장 점수가 좋은 몇몇만 추스려서 이제 선수를 선발하시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코치님 눈에 들어왔던 것
0: 체력장 점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1: 같아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체격적으로는.
0: 그랬군요.
1: 네.
0: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을 좋아했군요.
1: 네.
0: 그러다가 이 비싼 사이클 줄게라는 말에
1: 네.
0: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거네요.
1: 네. 대신 집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훈련 시간에는 타도 된다 하니까 이제 자전거가 막 2, 300만 원씩 한다고 하셔가지고 신기해서 또 시작했던 것
0: 그런 거 타보고 싶어서.
1: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선수가 등록해서 훈련받기 시작한 거고.
1: 네. 네.
0: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소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1: 사실 제가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뭔가 다른 거를 할수 있게 됐을 때 저는 거기서 오는 흥미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0: 다른 걸할수 있게 됐다는 게 뭐죠?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자전거를 탈줄 알았으면 그 다음 이제 뭐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뭐 손을 못 놓고 타다가 손도 놓고 탈수 있고 이런 작은 거에 조금 행복을 느껴서 탔던 것
0: 초반에는
1: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질이 있어서 이렇게 막 여기에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릴 때는 못 했던 것
0: 그럼 언제부터 내가 이건 올인해야 되겠다가 됐습니까?
1: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래요.
1: 실업팀에 와서.
0: 실업팀 와서.
1: 네.
0: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 네. 네.
0: 이제 청소년 대회 이런 데부터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주니어 대회를 나갔었죠.
0: 그죠?
1: 네.
0: 그래서 처음 이제 수상을 하기 시작한 건몇살 때부터인 거예요?
1: 첫 입상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소년체전에서 3위를 했었어요.
0: 그럼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3등 했네요?
1: 아, 그첫 전국대회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재능이 있다거나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0: 어쨌든
1: 같아요.
0: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내 대회부터 이제 상을 타기 시작하신 거고,
1: 네.
0: 국가대표가 된건몇살 때입니까?
1: 저는 이제 20살, 이제 실업팀 올라가면서 국가대표에 처음 선발됐던 것 같아요.
0: 사이클 마음대로 저 학교에선 2, 300만 원짜리 탈수 있게 해줄게 해서
1: 네.
0: 사이클 선수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1: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0: 그죠?
1: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이클이 워낙 매니아층 스포츠다 보니까 저변 확대도 많이 안돼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지가 않던 때라 좀 그런 미래에 대한 조금
0: 그죠?
1: 불안정,
0: 불안감.
1: 네, 부모님께서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환절기 알레르기가 조금 심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말리셨던 것도
0: 지금도 사실
1: 있어요. 네.
0: 사이클이 무슨 뭐 대중적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1: 아, 그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동호인 인구는 정말 많아지고 있지만,
0: 그러니까요.
1: 네, 한국 사이클에 대한 이런 좀 인지도나 이런 관심은 아직까지 많이 높지가 않아서,
0: 그죠?
1: 네.
0: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전문 사이클 선수들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1: 정말 이제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좀뭐 이렇게 뭐 영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썰이라는 호칭을 쉽게 쓸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호칭을 뭐 받는다든지,
0: 썰라고 불러요?
1: 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광고를 찍는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0: 그렇죠.
1: 나라의 스타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0: 영국이 그렇고,
1: 예, 이제 뭐 네덜란드에 정말 요새 잘
0: 네덜란드.
1: 타는 선수도 있지만 그 선수도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이제 스타 인 것 같아요.
0: 어떤 차이일까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런 유럽 국가의 선수들은 네.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게 되는 그런 토양과 문화와 네. 우리나라의 그 사이클에 대한 토양과 문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아무래도 유럽 자체가 이제 그런 자전거 문화가 오래 발전되다 보니까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1: 네,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대하는 느낌이 한국에서 탈 때랑은 조금 많이 달랐던 걸 저는 느꼈어요.
0: 역사가 오래되고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네. 훨씬 존중해줘요?
1: 네, 좀 약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그게 좀 특별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0: 배려가 있죠, 도로
1: 상에. 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뭐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도로를 정말 다 같이 배려해서 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1: 그런 문화에서 오는 이제 자연스러움이 그들을 존중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네.
0: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1: 네.
0: 그래도 시내에서도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한강 같은 데 이제 가야 조금 안전하게 탈 수 있긴 한데 이제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보면 좀 불법 주정차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타다 보면은
0: 어렵죠.
1: 네, 이게 도로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유럽 여행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1: 네.
0: 도심 한복판에도 자전거 도로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1: 네.
0: 이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 게 또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고
1: 네.
0: 또 그만큼 이제 배려를 받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클 분야에서 국제대회 수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1: 네.
0: 인기도 커지고
1: 네.
0: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군요.
1: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흐름들이.
0: 그렇죠.
1: 네.
0: 그럼 우리도 이제 조금씩 자전거 도로 만들기도 시작하고 동호인들도 더 늘어나기도 시작하고
1: 네.
0: 또 요즘은 뭐 따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 자전거들도 교통수단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1: 네.
0: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사이클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이게 조금 다른 인기 종목에 비해서 사이클이 미디어 노출이 조금 많이 적

0: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국제대회를 많이 나가고 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알아주시는 이제 뭐 자전거 뭐 동호인 분들이나 뭐 관련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미디어 노출이 적다 보니까 선수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대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뭐 많은 대회를 나가고 잘 유명해졌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1: 모르죠. 미디어 노출이 적다? 그거 왜 그럴까요?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0: 아, 아니요. 이게 막상.
1: 아니, 제가 어쩌다 보면, 특히 그 단거리 그런 경기 같은 경우 아주 박진감이 있던데요.
0: 저도 그게 조금 항상 궁금하긴 한데,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좀 그런 케이블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뭐 SNS나 이런 미디어가 더 활발해졌음에도 그런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 경기 방식이 복잡해서 그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0: 근데 이게 조금 다 짧거나 단순한 순위 경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좀뭐 포인트나 이렇게 점수를 획득해서 쌓아가는 경기에서는,
1: 그런 거 있죠.
0: 이게 사실 중계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이제 한눈 팔면은 그 경기를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니까 선두는 계속 바뀌고 이제 이 그룹의 메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섞이다 보면 이제 그 경기 흐름을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1: 아, 그 포인트를 쌓아나가는 그런 경기 종목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0: 포인트 경기라고,
1: 포인트 경기라고
0: 포인트
1: 불러요.
0: 경기라고 부릅니다.
1: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원리만 좀 설명해 주시면.
0: 250 경기에서는 이제 뭐한 10바퀴, 12바퀴 한 번씩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제 1등에게 5점, 3점, 2점, 1점 순으로 해서 이제 순위 획득에 따라 점수를 계속 쌓아가는 경기
1: 그렇죠.
0: 마지막까지인데, 마지막 점수에서 이제 2배, 10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보면은 이제 박빙의 선수에서는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1: 있겠죠.
0: 있는데, 이제 집중력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시면은.
1: 장거리 종목 선수와 단거리 종목 선수의 활동 그 근육 차이도 대단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근육,
1: 훈련 방식도 다르고.
0: 근육 크기 자체부터가 좀 차이가 많아요.
1: 그죠?
0: 아무래도 오래 타야 되다 보니까 뭐 저처럼 단거리 선수처럼 근육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쉽게 근육이 피로해져서 조금 더 이제 슬림한 뭐 이제 근육을 갖고 있어요.
1: 그렇죠. 단거리 선수의 근육이 훨씬 크죠?
0: 훨씬 크죠.
1: 그죠? 그, 만약 우리 이해진 선수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허벅지 사이즈가 몇 센치가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나요?
0: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1: 그죠?
0: 특별히 이제 좀 운동을 좋아하시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부러우시면서 약간 조금
1: 그죠?
0: 궁금해하시기도 해요.
1: 그, 공개할 수 있습니까?
0: 재보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재보진 않았는데, 어릴 땐 하도 물어보시니까 궁금해서 한번 재보긴 했는데, 한 웬만한 좀 마른 여성분 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4에서 25 정도.
1: 24, 25인치.
0: 제일 두꺼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1: 와,
0: 같아요.
1: 허벅지가 허리 정도 사이즈가 된다.
0: 좀 마른 여성분.
1: 어쨌든, 금방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런 근육을 만들고 계속 유지하고 단기간에 힘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켜내도록 하는 훈련. 아유, 굉장히 고될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이게 근데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여전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냥 되게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서, 특별히 저는, 저는 특별히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1: 아유, 초반부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걸요?
0: 그때는 사실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1: 어땠어요? 실제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0: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다리가 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리가 타 들어가는 느낌을 이제 연상을 못 하세요. 평상시에는 이게 다리가 그렇게까지 아프질 않으니까. 근데 그냥 뭐 어릴 때뭐 체벌 받을 때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뭐몇 개씩 해라고 했을 때그

0: 느낌이 조금 증폭된 느낌.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순간 다리가 없어졌으면
1: 터 들어가는.
0: 네, 차라리 다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그래요.
0: 네.
1: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체 훈련만 합니까? 상체 훈련은 필요 없어요?
0: 아니요. 자전거가 이제 핸들을 잡고 하다 보니까
1: 예.
0: 사이클은 이제 전신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하체에서 그만한 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클 선수들이 이제 하체와 상체를 같이 많이 운동하고
1: 그죠.
0: 있어요. 네.
1: 그 전신 운동을 다 해야 되고, 남보다 근육을 더 키워야 되고, 다리가 타들어갈 정도로 힘을 써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0: 네, 그쵸.
1: 그 어려운 길을 왜 하셨어요?
0: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뭐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그 앞이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뭔가 포기할 수는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서.
1: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0: 네. 놓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조금 놓아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1: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
0: 같아요.
1: 세계 랭킹 1위까지 가셨던 거 아닙니까?
0: 아, 그쵸.
1: 그렇죠? 아까 그 우리 벨로드롬 경기장 얘기했는데 한때는 국내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어서 연습하러 외국에도 가고 했다면서요?
0: 네, 이게 저희가 250 목재 경기장이 국내에 한 개도 없었을 때에는
1: 하나도 없었을 때가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0: 제 기억에는 리우 이후로 이제 진천에 목재 경기장이 생겨갖고 그 전까지는
1: 리우
0: 저희가
1: 올림픽 2016년.
0: 그 이후에 이제 진천이 이제 그 선수촌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전엔 저희가 목재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국제 대회 시즌이 한국이랑 반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서 보통 10월까지가 국내 시즌이고 10월에서 한 3월까지가 이제 국제 시즌이었는데 이제 또 10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국은 너무 춥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야외 경기장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세계 사이클 이제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1: 스위스에
0: 같아요.
1: 그 세계 사이클 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0: 그러니까 UCI 이제 그 메인이 거기 스위스에 자리 잡고 있어요.
1: 국제적으로 사이클 분야의 세계 최강국은 어느 나라를 꼽습니까?
0: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이랑
1: 영국.
0: 호주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1: 영국, 호주.
0: 영국, 호주, 네덜란드.
1: 네덜란드.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이들 나라들은 역사도 제일 오래됐을 거고, 그죠?
0: 아마 종주국은 프랑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종주 처음 되는 곳이.
0: 사이클의 이제 시초가 이제 프랑스인 걸로. 그래서
1: 그래요?
0: 뚜르드 프랑스도 이게
1: 투르드 프랑스 유명하죠.
0: 요새 뭐 프랑스 선수들도 많이 잘 타긴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잘 타오는 건그세 나라인 것
1: 그 투르드 프랑스는 굉장히 먼 거리를 저거 한거 아닙니까?
0: 대회가 한 3주 정도
1: 3주.
0: 하는데
1: 굉장히 출전하는 선수도 많고.
0: 그렇죠. 역사가 깊은 대회다 보니까.
1: 그죠? 다치는 선수도 속출하고.
0: 코스 자체가 이제 유럽은 산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커브길도 많고 해서 위험한 것
1: 지금 이제 2020년까지가 어찌 보면 전성기이셨던 거고, 그죠?
0: 같아요.
1: 이제 30세가 넘으면 지도자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현역 선수잖아요?
0: 제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보다는 같이 타면서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이제 후배 선수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3년을 더 초과해서 지금 타고 있는 것
1: 그래요.
0: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계속 선수 겸 지도자가 되실 건가요?
0: 현재로서는 이제 지도자의 꿈보다는 그냥 지금 이제 같이 동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선수로서의 저는 삶이 조금 더 맞는 것
1: 그래요.
0: 같아요. 네.
1: 지금 소속팀과 그 선수들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0: 되게 이제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나이 차이가
1: 후배들이죠, 다.
0: 네, 다 후배예요. 제가 제일 나이가
1: 그죠?
0: 많은데 막내 선수랑은 지금 이제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좀 되게 저는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이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씩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0: 작년 전국체전에서 자전거 여자 일반부 3관왕을 하셨다고.
1: 네, 아, 네.
0: 3관왕이란 건 뭐뭐뭐를 말합니까?
1: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인 두 종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개인 종목은 두 종목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종목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체 종목은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그러니까 팀이 네. 잘해야죠.
1: 그래서 여태 이제 제가 두 종목에서는 계속 금메달을 따왔었는데 이제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조금 단체 종목에서는 힘이 들었었던 건데 좀 작년에는 좋은 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합이 잘 이루어져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개인 종목 두 개에서 금메달 따고
1: 네,
0: 단체 종목에서도 금메달 따고
1: 네.
0: 이렇게 사이클 3관왕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요. 3관왕 자체는
0: 많이 있었어요?
1: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클에서. 근데 이제 단거리에서 3관왕을 했던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네네. 어떻게 지금 후배 선수들, 띠동갑 선수들까지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우리 예진 선수는 우리나라 국내 사이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1: 네, 제가 생각
0: 어떤 뜻입니까 그건?
1: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이 체력적이고 조금 육체적인 게 많다 보니까
0: 예, 예.
1: 나이가 들면 연륜은 쌓일 수 있는데 이제 그
0: 힘이 딸리죠.
1: 네,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세대 교체가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래적으로 볼 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지금 사이클 그 전문 선수에 도전하는 후배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0: 안타깝게도
1: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오히려 어릴 때 하던 선수층보다도 더 얇아지고 있는
0: 더
1: 게
0: 줄어들어요.
1: 네. 제가 할 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0: 그래요.
1: 네. 선수 발굴이 조금 더 힘든 건 있어요.
0: 왜 그럴까요? 왜?
1: 아무래도 이게 사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인구 감소가 좀
0: 맞아. 인구 감소 네. 또
1: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좀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걸 안 시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1: 네.
0: 자. 그 원래 선수로서 자전거 경기를 하시다 보면
1: 네.
0: 일반 동호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런 재미도 아세요? 모르세요?
1: 한 번씩 이제 훈련이 없을 때 휴가 기간에는 정말 거의 따릉이 수준으로 타기는 타요. 이게 한강에서 사람 구경할 겸 하면서 바람 쐬일 겸 타긴 타는데
0: 네.
1: 이게 직업이 아닌 분들만큼까지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도 네. 한강에서 타기긴 타요?
1: 네. 그냥 좀 방 안에 있기는 조금 그렇고.
0: 살살 타십니까? 빨리 타십니까?
1: 살살 탑니다. 정말 이제 많은 추월을 당하면서 타는데, 탈 때 이제 추월 당하다 보면, 다시 저걸 뒤집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약간 누르면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가끔씩 타긴 해요.
0: 그렇죠. 네. 추월을 당하다 보면
1: 네.
0: 내 실력이면 저 금방 따라잡는데
1: 네.
0: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겠죠?
1: 다시 잡고 싶지만 참고.
0: 그렇죠.
1: 네.
0: 그때야말로 휴가인데
1: 네.
0: 뭐하러 또 따라잡습니까?
1: 네.
0: 그렇죠.
1: 네. 네. 네. 선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요즘은
1: 네.
0: 뭐 굉장히 장거리를 네. 많이 타세요.
1: 요새는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시면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네, 약간 동호인 분들께서도 약간 그 본인의 개인 그거를 갱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수준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뭐 제 주변에도 뭐 강릉 갔다 왔어, 뭐 부산 갔다 왔어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네, 북도 정주. 그러니까 자전거 4대강길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양양으로 시합 자주 가는데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0: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양양까지.
1: 네, 뭐,
0: 그러니까
1: 짐가방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뭐 배로 싣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한 바퀴씩 돌고 이런 분들도 많고
1: 네.
0: 상당히 다양하게들 즐기시더라고요 자전거를.
1: 네.
0: 또 그런 분들은 동호회 수준이지만 자전거 값도 비싸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0: 선수용은 아니더라도.
1: 네, 근데 선수용 이상을 타시는 분들도
0: 그렇죠.
1: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도 더 좋은 거를 많이 찾아서.
0: 그러니까 네.
1: 저희는 팀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이제 다 순수 자기 비용으로
0: 그러니까요.
1: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한이 없더라고요.
0: 네, 자전거 타면 어떤

0: 신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이 제일 좋아집니까? 뭐
1: 아무래도
0: 전신 운동이니까 모든 게다 좋아지겠죠?
1: 근데 아무래도 근데 하체가 제일 발달될 수밖에는 없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상체는 그냥 주행을 할 때는 그냥 얹고만 타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처럼 막 강하게 뭐 이제 자전거를 뭐
0: 예.
1: 컨트롤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하체에 중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0: 이제 중년 이상은 하체 근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1: 같아요.
0: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이겠네요.
1: 네, 나이 들수록 좋은 운동이 저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0: 그렇죠?
1: 생각해요. 네.
0: 자,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1: 저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0: 동료 선수들과
1: 네.
0: 함께 즐기겠다.
1: 네. 이게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을 위해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한 동료를 접한 뒤로는 같이 멀리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치보다는 선수를 하고 싶어졌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같이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0: 예.
1: 저는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0: 그러면 앞으로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시겠네.
1: 마음 같아서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된다면 저한테.
0: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록 또 많은 메달들 따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되는 운동, 자전거. 아, 물론 뭐 전문 선수가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즐겁게 재미삼아 또 신체 단련도 하면서 자전거와 함께 하시는 길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

0: 대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의

0: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입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제철 음식처럼 계절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제철 장소가 있습니다.
1: 우리 6시 9분에 도착했어요.
2: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3: 요즘 다 해야죠.
4: 네. 감사합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미션 성공!
0: 차디찬 물 속에 몸을 던지는 순간 온 몸이 시원짜릿해집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피서.
7: 입맛이 돌죠.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8: 네. 수영장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0: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기다려지는 여름의 맛도 있죠.
9: 30,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0: 집 나간 입맛도 단숨에 되살린다는 별미. 이름하여 오이 소박이 국수.
10: 새콤 달콤하니 손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11: 오이 소박이는 아삭아삭하고요. 국수랑 진짜 잘 맞고 여름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기다려도 좋다. 한철이라 더 반갑다는 제철 낭만 찾아 떠나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 경기도 고양시. 푸른 숲이 감싸는 이곳에 새벽부터 사람들 줄 세우는 수영장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매표소 앞.
12: 몇 시부터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13: 집에서 5시에 출발했어요.
12: 일찍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13: 저는 저 인천 서구요.
1: 여기 6시서부터 줄 쓴다 그러더라고요.
14: 우리 6시 9분에 도착했어요.
2: 저희 6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아,
12: 여기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2: 저희 가족들이랑 올 거고요. 가족들은 좀 이따가.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3: 네. 요즘 다 해야죠.
0: 새벽 잠 반납하고 달려오는 사람들 덕에 점점 길어지는 줄.

0: 수영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1: 약간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들어가지고 바닥에 오기 있고 그거 정말 아프기도.
2: 이렇게 새벽부터 치열하게 줄 서기를 하는 이유. 수영장 안에서도 가장 좋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 때문이라죠.
0: 여기서 제일 많이 설 줄 모르겠어요?
3: 네. 저희가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청 많네요.
2: 오전 8시 30분 드디어 매표소가 열렸습니다.
4: 원래 이게 새벽부터 이게 줄 서요?
5: 보통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때가 제일 많이 바빠요. 새벽 2시부터 매표를 시작하니까.
6: 네.
3: 감사합니다.
6: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 넘어가는 거.
4: 성공하셨네.
6: 성공! 미션 성공! 아, 신난 거.
2: 마침내 기다리던 입장의 순간.
7: 팔찌 착용하신 분들 먼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2: 3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만나는 수영장입니다.
8: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2: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수영장. 푸른 숲 한가운데 펼쳐진 야외 수영장은 북한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물을 끌어다 쓰는 덕에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자랑한다죠.
6: 1등으로 입장했어. 1등으로 입장했어. 여기가 우리 자리야.
4: 근데 명당 자리 어디셨네요? 네.
6: 명당 자리. 이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4: 저는 불안인데요.
2: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쟁취한 오늘의 베이스 캠프.
9: 원래 다 항상 보기만 하는데.
4: 여기가 성공이다.
2: 여기저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6: 예쁘다. 여자 공무원들.
4: 여자 공무원들만?
6: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4: 아니, 남자 공무원들은 왜 빼셨어요?
6: 아, 부끄러워서. 여름에는 야외에 나갈 수 있는 시즌이 별로 없어서 수영하기에도. 근데 한강 수영장은 라면 이런 거밖에 못 먹는데 여기는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2: 물놀이에 먹거리가 빠질 수 있을까요? 취사가 가능한 게 이곳의 매력.
6: 소비랑 김치랑 그냥 뭐
10: 우리랑 5kg.
4: 5kg? 인원이 많아도 5kg 충분해요?
10: 저희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을 거니까 체력을 많이 쓰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많이 먹고 라면도 먹어줘야죠.
6: 하나 둘 셋!
2: 물살을 가르는 순간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더위.
6: 여기 북한산 보이시나요?
4: 네.
6: 공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 천안옥 보이시나요? 천안옥에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름이다!

0: 저는 차가웠는데 한 바퀴 도니까 할만해요.
1: 네, 시원하세요?
2: 아, 추워요.
0: 나 저병하는 거 봤어? 저병? 저병. 봤어?
2: 못 봤어.
3: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는 순간. 이보다 사랑스러운 계절이 있을까요? 실컷 놀았으니 이제 허기를 달랠 차례. 수영장 전체가 거대한 야외 바비큐장으로 변합니다.
2: 야, 여기 느끼네, 이거.
3: 물놀이 직후에 먹는 고기의 맛.
2: 아, 지금 맛있군요.
1: 맛이 왜 틀릴까요?
2: 어유,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0: 또 야외에서 먹어야 최고죠. 수영장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3: 시원한 평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한 끼.
0: 잘 보셨다.
3: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다죠.
0: 입맛이 돌죠.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2: 네.
3: 한편 배고픔도 잊은 채 물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4: 아, 너무 좋아요. 솔직히 좀 애들 피곤한 거 없이 깨워가지고 왔는데 진짜 너무 보람 있습니다, 진짜.
5: 자, 자두가 왔어요. 물놀이하는 고객님들 다 자두 한번 먹어보자.
0: 맛있겠다.
3: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자두. 한입 베어무는 순간 얼굴에 상큼한 웃음이 번집니다.
6: 물놀이할 때 먹은 건 다 맛있어요. 가족들과 물놀이로 추억을 쌓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7: 어렸을 때 계곡에 가서 자두랑 수박이랑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3: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될 특별한 여름의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푸른 강줄기를 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여름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특별한 별미가 있습니다.
2: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8: 여행 가는 길에 맛집을 들리려고
9: 해가지고 왔어요.
2: 여름에 줄 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10: 아니요, 근데 기다릴만 한다고 다들 소문이 많이 나서 네. 네, 맛있게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3: 입소문을 증명하듯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
11: 가끔 오는데 한 네. 3,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2: 어디서 오셨어요?
11: 저는 노현동에서 왔어요.
9: 상봉동, 서울.
2: 상봉동, 서울? 어디서 오셨네? 지금 여름에 주셔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9: 뭐 매번이 아니고 가끔이니까.
2: 드시러 오셨어요?
12: 그런데 오늘 더우니까. 오이 소박이, 냉국수 더우니까.
3: 차가운 냉국수 한 그릇이 간절해지는 계절. 줄 세우는 이곳의 메뉴는 보기만 해도 이가 시려오는 시원한 비주얼. 잘 익은 오이 소박이와 살얼음 동동 띄운 새콤한 육수의 조화, 오이 소박이 국수입니다.
12: 새콤달콤하니 속이 꽝 뚫리는 기분이에요.
13: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이 소박이는 아삭아삭하고요. 국수랑 진짜 잘 맞고 여름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14: 해가지고 해장되는 느낌이라고 해요. 아, 진짜
3: 바삭하고 청량해 자꾸 생각난다는 오이 소박이.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을 찾아온 주방.
15: 하루에 맨날 이렇게 두 접시 담아요. 200개.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이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시원하고.
3: 5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손질한 오이. 오이를 절일 물 속에 맛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15: 끓는 물에 이거를 절여야지만 이게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끝에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0: 소금에다 절이면은 나중에는 이게 물러지고 안 좋아져요.
1: 끓는 소금물을 구워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비결.
0: 이게 잘게 썰어서 가진 양념을 다 해서 골고루 다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는 오이소비가 되는 거예요.
1: 속재료는 식감을 위해 잘게 써는 게 두 번째 비결이라죠.
0: 회하고 양파가 들어가야지 시원하고 단맛도 나고 맛있어요.
1: 흔히 먹던 오이소박이와 달리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도 깊다죠.
2: 하필 왜 오이소박이 국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0: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 오니까 너무 뭐 음식을 이렇게 잘하세요. 개성분인데 그래서 제가 시집 와서 제가 살면서 못 먹어본 음식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1: 손맛 좋기로 소문이 났던 시어머니. 입맛 없는 여름날이면 시원한 오이소박이 국물에 밥을 말아주셨죠. 온 가족의 여름 별미였습니다.
0: 밥만 말아먹다가 국수를 한번 넣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1: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맛 그대로 오이소박이를 담그는 중.
0: 야, 막내 이거 한번 먹어봐.
3: 맛있어. 집에서 해먹는데요. 여기서 한 거는 틀려요. 여기 한 게 훨씬 맛있어요.
0: 어머니한테 이거 전수받은 건데 나랑 똑같을 수가 있니? 내가 지금 몇 년을 받았는데 십몇 년, 20년을 받았는데 저희는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목욕도 같이 다니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 거야. 막 보고 싶은데
1: 사무치게 그리운 시어머니 그 소중한 손맛이 잊히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뿐 무더위를 녹일 시원한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이 있어 참 고마운 계절.
0: 매년 여름이면 이 오이소박이 드시러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이소박이는 약간 여름 그 자체예요.
1: 한여름 갈증을 풀어줄 가장 완벽한 제철 별미, 오이소박이 국수입니다.
4: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5: 준비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4: 하나당 한 5kg 이상.
6: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지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 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든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중에서도 낙산성곽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네.
4: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0: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지.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1: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0: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일지 궁금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아,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멋있어서 감사해요.
1: 네. 4층? 총 4층인가요?
2: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3: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2: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1: 이게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2: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0: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2: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0: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1: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2: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0: 아,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2: 다 오셨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우와. 야,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요.
0: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1: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2: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0: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1: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2: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1: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0: 제가 보니까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1: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2: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1: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밑이 냉장고예요.
0: 아,
1: 네. 네. 네. 열어보시죠.
0: 열어도 될까요?
1: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0: 엄청 크네요.
2: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1: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0: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1: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0: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1: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방촌에서 좀 많이 봤고
2: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0: 이거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1: 산 시기가 다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0: 창문도 되게 특이한데.
1: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2: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0: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어우, 이거 괜찮은데요?
1: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2: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3: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2: 아,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으셨군요.
0: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3: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2: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이렇게 마치 여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맞아요.
0: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2: 올라가 볼까요?
3: 네.
2: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0: 계단부터 뭔가 신상치 않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3: 여유로운 것 같지 않으신가요?
2: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3: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2: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0: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2: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3: 네, 맞아요. 네. 네.
2: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3: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2: 오~
3: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2: 네.
3: 벤치에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2: 네.
3: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2: 네.
3: 앉아서 한번 보시면.
2: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3: 네.
2: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0: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4: 음악 뭐 들어?
3: 밝은 분위기.
4: 밝고 잔잔한 브라질 음악?
3: 좋다. 딱인데?
4: 네.
0: 휴일에는 무조건 대짱이 모던데요. 모 백화점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

0: 억울합니다.
1: 맛있다, 그치?
2: 응, 맛있어.
1: 딱 좋네. 응? 오늘 같은 날씨에.
2: 아, 예.
0: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뇨.
3: 어때요? 이 빨간 영업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2: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1: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2: 또 강남 한번 넘어갔다가 완전 눈이
1: 깜짝 놀랐어요.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 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네,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0: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4: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1: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네.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4: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네.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0: 누수 문제가 없도록 3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 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1: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0: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1: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4: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화동 벽화말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니에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1: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2: 오, 이런 골목도 있네요.
1: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2: 오,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아,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2: 어, 아, 여기군요.
1: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2: 다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1: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1: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2: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3: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네.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네. 그래서 최초의 양옥주택이라고. 네. 네.
1: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4: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3: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1: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3: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2: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3: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2: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3: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2: 라인이

0: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은 좀 달라요?
1: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2: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의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1: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소름
1: 돋으려고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0: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글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3: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3: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3: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떼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3: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두 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네 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오, 와, 오,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네네네. 그 정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3: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장만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1: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1: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2: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1: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둥그리. 오, 맞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제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할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기현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독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4: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5: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2: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면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1: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2: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0: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1: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0: 와, 뷰가 엄청 좋네요.
2: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5: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0: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0: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2: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보면 하늘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바위산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언맨에 보면 주인공이 가슴에 아주 작은 핵융합 발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이렇게 소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온 그리고 일기압 이런 환경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전기적인 성질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금속과 같은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데요. 도체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부도체는 전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이죠. 제가 여러분께 손가락 하나로 대상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차갑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십중팔구 여러분이 만진 것이 도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물질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충돌하면서 아주 빠르게 뺏어가요. 그래서 전자가 많아서 전기를 잘 흘리는 도체는 여러분이 손을 댔을 때도 차갑게 느껴지는 물질입니다. 도체는 그 안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요. 도체 안에도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만약 도체 안에 있는 원자 핵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전자는 자유롭게 이 물질 안을 움직여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의 배열이 약간 어긋나 있다면 전자는 움직이다가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금속이 어떨 때 저항이 0이 아니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안의 원자 배열이 어긋나 있을 때고요. 두 번째는 금속 안의 원자 배열은 완벽하게 처음에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들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배열 자체가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 불순물이 있어도 도체 안의 전자는 저항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저항이 정확히 0인 그런 물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초전도체를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오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08년에 헬륨이라는 원소를 액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돼요. 헬륨을 액화한 것이 왜 초전도체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헬륨을 액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헬륨이 끓는 그 온도까지 물질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헬륨의 끓는 점은 영하 269도로 정말 낮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헬륨을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액체 상태인 헬륨을 두고 그 안에 물질을 넣으면 그 물질의 온도는 헬륨의 끓는 점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죠.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한 오네스는 액체 헬륨 안에 수은을 풍덩 담고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네스의 논문에 실린 이 유명한 그래프를 보시면 수은의 전기 저항이 특정 온도에서 급격히 0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온도가 수은이 초전도체가 된 임계 온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0일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어요. 초전도체 안에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초전도체 안에 있는 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초전도체 안에 전기 저항이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유한한 값을 갖고 있다면 결국 초전도체 안에서 흘렀던 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는 초전도체에 만들어 놓은 초전도 전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그 전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여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0이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자석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럼 초전도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초전도 전류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외부에 있는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을 결코 자기 안으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를 물리학에선 반자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초전도체는 이렇게 완벽한 반자성을 보이는 물질이고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두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공중부양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내가 새로운 초전도체를 찾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먼저 전기 저항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작아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공중부양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초전도체는 어떻게 초전도성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초전도에 대한 초기 이론에 의한 명확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안에선 두 전자가 짝을 이룹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로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두 전자가 짝을 이루게 될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물리학의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매트리스가 있고요. 거기에 무거운 볼링공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볼링공이 굴러가면서 매트리스를 움푹 들어가게 만들겠죠. 근데 그 옆에 두 번째 볼링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볼링공도 움푹 패인 매트릭스 그 위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매트리스가 없다면 두 볼링공은 서로 잡아끄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가 움푹 패이는 그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멀리서 볼링공 두 개를 바라보면 마치 두 볼링공이 서로 잡아끄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질 안에서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물리학자들이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면 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단순한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할때 선수 둘이 서로 공을 패스하면서 함께 진행하면 둘의 움직임을 막는 수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수를 얼마든지 뚫고 둘이 함께 진행할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인데요.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전자 두 개가 초전도체 안에서 짝을 이루면 그 초전도체 안에 비록 불순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두 전자가 전류를 흘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전자가 짝을 이룸으로써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이 0이 될수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우리 주변에 현재 지금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병원 MRI 장치가 바로 초전도를 이용한 거예요. 병원 MRI 장치에서 우리 사람 몸의 내부를 측정하려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큰 전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질은 전류가 늘어나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이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어요.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저항이 없죠. 따라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류를 만들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MRI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현재 MRI 장비를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MRI 장치에 사용하는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학자들은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임계 온도가 상한이 있다고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온도로 30K보다 높은 온도를 임계 온도로 가지는 초전도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에 위배되는 놀라운 초전도체가 1986년에 발견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이는 이 물질을 물리학자들은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여러분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고온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초전도 물리학에선 고온이 상온보다 아주 낮은 온도입니다. 이 고온 초전도체 발견이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는 초전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은 77K 정도예요. 만약 초전도 임계 온도가 질소에 끓는 점인 77K보다 더 높은 온도라면 액체 질소를 이용을 해서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액체 질소는 콜라값입니다. 한편 액체 헬륨은 1리터에 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됐을 때 여러 물리학자들 그리고 공학자들 그리고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이유죠. 고온 초전도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어떤 금속의 재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세라믹 물질이에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또이 고온 초전도체 물질은 약간의 자기장이 강해지면 초전도성 잃어버리는 등 조금은 불편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MRI 장치에는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하지 않고 액체 헬륨을 써야만 하는 저온 초전도체를 지금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도 거의 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선로는 보통의 전자석을 이용하고요. 열차 아래에 초전도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반자성 효과에 의해서 기차가 선로로부터 떨어져서 공중부양하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선로하고의 마찰을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그런 기차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초전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는 정말 많아요.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수송할 때도 도중에 전기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도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 도선으로 코일을 감아서 발전기를 구현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발생해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발전기밖에 될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도선을 초전도체로 한다면 그러면 전력 손실, 열의 발생이 없는 그런 효율적인 발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응용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발전이에요.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용기로 만들더라도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를 버티는 물질은 없죠. 그래서 핵융합을 구현하는 방법이 아주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어떤 공간 안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장을 형성해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둬놓는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여기서도 큰 자기장이 필요해요. 따라서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강한 자기장을 잘 만들어내서 핵융합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만약 미래에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많이 변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위에 랩탑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 전류를 한번 만들어내면 소실되지 않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무손실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들은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하는 것이 일종의 물리학의 성배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현되고 있진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물리학자들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청년이 함양에 스며듭니다. 인생 가장 꽃 피울 나이. 함양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가꾸는 청년기.
1: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증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농촌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얻는 젊은 농부도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함양은
3: 자연 친환경 힐링 캠프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노동하면서 힐링이죠.
4: 맨날 일하는 곳이 꽃밭이고 제가 지나온 길이 꽃길이고 좋아요. 그래서
0: 함양 할매와 도시 손녀가 만나면요.
5: 지금 긴장했어요, 할머니. 긴장했어.
6: 긴장하지 말고.
5: 긴장하지 말고 다 질러.
7: 그 뒷줄만큼이나 끈끈해진다는데요.
8: 정들아요. 벌써 헤어질 생각하면 눈물 벌써 고이시는 거 보이세요? 왜 전 못 헤어져요.
0: 눈물 나게 정겹고 상큼하게 발랄한 함양 청년들의 행복 레시피 함께 맛볼까요? 언제나 난 네 곁에서. 오늘은 함양에 사는 파릇파릇한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읍내 안이 아직 조용한 가운데 이 과일 가게는 열렸네요. 매일 문 열기가 무섭게 박수 단위로 과일을 쓸어 담는 VIP 손님이 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네. 요거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 다 드릴까요? 일단 담아 드릴게요.
9: 세단하고.
10: 네.
0: 딸의 카페로 달려가는 엄마 선우 씨는 언젠가 이렇게 함양에서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9: 10년 전인가 아이가 우연하게 저기 한번 지나갈 길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아이들한테 함양으로 가라고 이제 귀촌을 할 때 제안을 했었어요. 봄이 쫙 깔렸죠, 그죠? 지금.
0: 그렇게 귀촌한 두 딸은 지리산 가는 길목에 카페를 차렸는데요. 구불구불 S라인 지안제는 그 옛날 지리산과 남해의 물건이 교차하던 고갯길이었죠. 이 고된 오르막길을 소금과 해산물 지고 다녔던 그들은 아름다운 격치에 잠시나마 지친 마음 쉬어갔을까요? 그 언덕 위 오도제에 자리 잡은 카페는 함양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카페 사장 큰딸 민선 씨입니다.
9: 산 벚꽃 알려놔고 오세요.
11: 네.
0: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연과 마주하는 걸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새소리 들으며 꽃 보는 출근이라니. 캬, 힐링 그 자체네요.

0: 천왕봉을 비롯해 지리산 주능선 봉우리를 바라보면 아침부터 마음이 웅장해질까요? 사장님, 어떤가요?
1: 크잖아요. 지리산도 크고 자연도 크고 저절로 마음이 좀 숭고해져요. 작잖아요, 저희가.
0: 이제 동생까지 나와서 멤버는 완전체가 됐습니다. 나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언니와 함께 카페 사장이 됐다는데요. 각자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2: 저는 커피 맛에 맞추고 언니는 샌드위치를 맞추고 있어요.
0: 오픈 전 동생은 그날 가장 맛있는 커피 비율, 언니는 빵코너를 각각 세팅합니다. 이 집만의 특제 소스가 일품인 인기 샌드위치는 바게트 빵과 상추, 흑돼지로 만든 햄 등 함양에서 나온 걸로 싱싱하고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이야, 오늘도 완판 예감이 팍팍 드는데요. 자, 이제 오픈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청년 사장은 설렙니다. 인기 카페답게 아침부터 손님이 들어오는데요. 민선 씨가 개발한 메뉴는 인기가 많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달콤한 시럽에 뭔가를 넣는데요. 어? 그거 꽃 아닌가요?
1: 벚꽃잎이에요. 저희 카페 앞에 벚꽃이 엄청, 벚꽃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또 함양에서 벚꽃 축제도 해서 벚꽃 에이드를 만들게 됐어요.
0: 함양의 특산품과 민선 씨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
1: 함양 오미자 씨예요. 함양의 특산품이 오미자고 축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전면에 오미자 항아리 숙성한 오미자 청이랑 저희 수제 레몬청을 합쳐가지고 메뉴를 만들었어요. 미자 이모들이 좋아해요.
0: 맞춤면의 진한 곶감과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탄 곶감 라떼는 마음까지 달달해집니다. 마치 작품을 만들듯 정성이 듬뿍 담겨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취향 저격한 갬성갬성한 카페가 그것도 지리산 앞에 떡하니 생기니 함양 사람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함양에서 나온 신선한 맛에 지리산 뷰가 되어져 금상첨화라죠.
3: 지리산을 이렇게 마주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아마 대한민국에 이곳밖에 없을걸요.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고 여기 오면 하여튼 뭔가 모르는 그런 편안함도 느껴지고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4: 일단 훌륭하죠. 처음에 보니 시골에서 이렇게 개업을 해서 한다면도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리고 뭐 함양이 그만큼 위치 좋고 경치 좋고 자연 좋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연고도 없이 귀촌에 도전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덧 함양살이 4년차 이젠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민선 씨는 함양에 오기 전 서울에서 자취하며 방송 작가 일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취재하던 어느 날 한 청년 농부를 보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데요.
5: 구례의 어떤 청년, 31살 청년을 취재를 하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에 와서 처마 끝에 달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햇빛에 반짝반짝 거릴 때 제일 행복하대요, 하루에. 근데 그런 사소한 여유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저도 막 맛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0: 민선 씨의 진지한 귀촌 도전에 다섯 식구 중 동생과 엄마가 적극 지지하면서 양날개가 되어주었죠. 이젠 함양까지 한 편이 돼주는 걸 느낍니다.
6: 여기서 북두칠성을 그렇게 선명하게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맨날 별 사진 찍느라고 나가서 맨날 찍고 달도 여기가 엄청 선명해서 그 되게 선명함에 놀랬던 것 같아요.
7: 한 고비 한 고비 넘겨서 지금 애들이 웃고 행복해하고 있으니 이곳으로서 엄마는 더 기쁨이 없죠. 지금 즐겁게 일하고 행복해하고

0: 너무 감사해하고.
1: 함양 경착 초기 농업인으로 시작해 창업까지 하게 된 민선 씨는 더 큰 그림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 저희 공동 목표는 이 옷제가 활성화되고 청년 교류라든가 이런 거에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1번이고요. 저는 출판사를 하나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봉촌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연대해서 좀 도농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증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
3: 안녕하세요.
1: 그런데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20, 30대 앳된 청년들이 약속한 듯 반가워하며 한자리에 모입니다.
4: 그 함양에 있는 청년들끼리 뭐 자신의 취미나 이런 거 공유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1: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글쓰기나 책 읽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미리 공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5: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함양에 있으면서 느꼈던 행복이 주제거든요.
6: 함양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이 큰 행복인 것 같아서 한 장 넣었고요.
7: 저희 집이 양봉도 하고 그 토종 벌도 키워요. 그래서 작년에 70통을 제가 받아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토봉이 이제 100통이 넘게 된 거죠.
1: 각자 함양이라 겪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이 나옵니다. 작년에 몇몇 청년이 모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많은 청년이 호응하고 참여했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 왜 왔는지는 다르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함양에서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커집니다.
2: 사실 하루 힘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적응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걸 공유하고 같이 대화하고 풀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런 기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다 같이 너무 외로웠고 고독했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고.
1: 청년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는 젊은 농부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사과농장을 하는 미연 씨입니다.
8: 저는 내 아이의 엄마예요.
9: 와.
8: 애들이 많아요. 누구의 누구가 아니라 이제 나로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온 게 정말 행복입니다.
1: 서울에서 농부의 꿈을 키워왔다는 미연 씨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따라가서 자세히 들어볼까요? 함양읍내, 아이들 교육할 곳과 가까운 아파트가 미연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 시간, 공주님 4명의 기상은 꼬물꼬물 다 제각각인데요. 얘들아, 일어나렴. 학교 가야지.
10: 채아, 이리 와봐. 세수하러 가자. 잠겠어? 누구야? 누가 오셨다?
11: 안녕.
1: 아이고, 오늘은 막내 채영이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11: 얼굴이 안 떨어져.
10: 그만해? 알았어. 그럼 수분 이따 떼보자, 그럼.
1: 요즘 보기 드문 다복한 집이죠.
12: 몇 살이에요?
13: 10살이요. 8살이야.
10: 영수야.
1: 어이구, 영수야. 셋째는 아직 꿈나라네요.
10: 영수야, 일어나. 영수야, 누가 오셨다. 계속 잘 거야? 계속 잘 거야? 어쩌고.
1: 새벽에 먼저 출근한 남편 손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평화로운 아침인데요.
10: 소원 길 줄 알지?
13: 응. 서울에서 배웠다.
10: 배웠어? 영수야,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교육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랬으면 절대 내성 못 났을 것 같아요.
1: 함양이라서 농부라서 아이들을 챙기기 더 좋은 환경이라는 미연 씨.
14: 안녕하세요.
1: 내 아이를 각자 위치에 보내주는 걸로 아침에 중요한 임무를 마칩니다.

0: 잘 갔다 와.
1: 미션 완료.
2: 드디어
0: 네.
2: 네 명을 다 등교시켰네요.
0: 맞아요. 출근 전에 맨날 지쳐요.
1: 이제 엄마에서 농부로 변신. 미연 씨네 농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수동면에서 제법 규모가 큰 이 사과밭은 3대째 내려오는 시부모님의 농장입니다. 요즘같이 과수원이 한창 바빠지는 시기엔 일손 하나가 아쉽고 귀한데요. 젊은 농부 미연 씨, 도착하자마자 작업에 투입됩니다. 새벽부터 작업 중인 남편은 10년차 농부이자 내 아이의 아빠인 이찬 씨입니다.
3: 저희들이 한 5,000평 정도에 1,400그루 정도 됩니다. 이때가 농부들이 제 사과 농부들이 제일 바쁘죠. 이거 따면서 비 오면 이러면 또 정규 방제 농약도 쳐줘야 되고.
1: 과수학과 남편과 채수학과 미연신 캠퍼스 커플로 결혼해 농부가 됐고 함양에 정착했죠. 시부모님은 농사 전공자 두 사람이 오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합니다. 하지만 어른 넷이 하기에도 자금량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왜 예쁜 꽃을 그렇게 인정 사정 없이 따버리는 거죠?
0: 사과는 이 한 가지의 꽃이 여러 개 피는데 큰 사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분을 몰아주려고 이 뒤에 꽃을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도 이 한 송이만 남기고 이것도 다 따내줘야 돼요.
1: 가족과 농사라는 열매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미연 씨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0: 맨날 일하는 곳이 꽃밭이고 제가 지나온 길이 꽃길이고 좋아요. 그래서
1: 사과나무를 잘 키워내듯 인생의 행복도 다듬고 가꾸는 청년 농부입니다. 이토록 농사에 진심인 아들과 며느리가 기꺼이 합류해 주니 시부모님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4: 3대째 하세요? 어떠세요? 아드님이 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하는데.
5: 나는 좋지 뭐, 그냥.
4: 좋으세요?
5: 네, 좋아요. 지금 다 망가질 판인데 시골이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지.
1: 꿀맛 같은 점심시간. 작업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 시간이기도 하죠. 회신 정보에도 밝은 젊은 사람은 농촌의 보배로운 존재죠. 도시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힘든 농사 짓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 어떠셨나요?
6: 내가 오락했어요.
2: 아, 오라고 하셨어요?
6: 응, 오락했어요. 객지 생활하는 거는 좋은데 해도 그것을 하는 거나 우리 농사를 지도 객지 생활하는 월급만큼은 되니까 이것도 괜찮다 싶어. 내 일이니까. 그래서 할 거냐 해갖고 했어요. 우리가 다 못하니까.
1: 부모님의 제안에 아들이 응답했고 함께해 준 며느리에게도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앞날은 밝고 창창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볼까요? 특별한 만남을 위해 도시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7: 3일만에까지 이동할 것 같아요. 네. 이동해서 할머니들 만나 뵙고 레시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8: 아, 너무 좋아요.
9: 할머니들이랑 얼른 맛있는 것도 해먹고 싶고 레시피도 빨리 듣고 싶어요.
1: 이 친구들 할머니들과 뭔가 쿵짝쿵짝 재밌는 걸 하려나 본데요. 작년부터 청년들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추억도 만들고요. 청년은 힐링을, 할머니는 활력을 얻었죠. 이 활동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매번 모집 때마다 열기가 뜨겁다고 하네요.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7: 하나, 둘, 셋.
10: 왜냐면 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사님.
1: 함양의 깨끗한 자연에 이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삼휴 마을은

0: 인구가 60명도 안 되는 조용한 마을인데요. 상큼발랄한 청년들이 들어서니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1: 자, 먼저 고르세요. 다 취향을 딱 맞춰주셨네.
2: 아, 진짜요?
1: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오.
0: 이제 슬슬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요.
3: 불편해 혹시?
4: 아, 엄마도 왔네.
5: 안녕하세요.
0: 누가 이들을 오늘 처음 봤다고 할까요?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할머니와 청년들입니다.
6: 네, 소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7: 할머니분들
6: 하세요. 하분준 부천댁 할머니십니다.
8: 삼수대 사는 심현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73세입니다. 네.
6: 저희가 할머니들께 물건을 하나씩 이제 받아왔어요. 빌려왔어요. 이게 누구 건지는 비밀이에요. 딱 골라가지고 할머니랑 파트너를 맺을 예정이에요.
2: 하고 싶었어.
6: 네, 이거 두 건.
0: 아니, 이건 향수를 자극하는 짝짓기 방법인데요.
6: 그 다음에 빨간색 핸드폰 다 골랐으면 이제 빨간색 핸드폰.
0: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커플이 승사되자 사랑의 불꽃이 팍팍 튑니다.
9: 나 제일 예쁜 아가씨다.
8: 예쁘고 착하게 생겼고. 네. 우리가 안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없거든. 그런 게 애 와서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고맙고 좋아요.
0: 봄나물 캐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데요.
8: 내가 이런 거
10: 그냥 뿌리 잘라버려요?
8: 응. 아하. 손을 갖고 요거 딱지기 지금 요 큰 거 하나 나오네 봐라. 요.
0: 적적하던 할머니들은 청년을 만나고 이야기가 범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8: 우리 지금 내 손주들이 나이 먹어갖고 애인들은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됐어. 그러다 또 여자가 싫다고 뭐 어쩌려고 그렇게 안 하냐. 할머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때려보면 어르니까 할까봐. 야야, 나는 막 애가 터져 죽었다.
0: 어느새 4박 5일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이 왔는데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도시 손녀들이 요리해서 항상 대접해드립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레시피를 한마디라도 더 받아 소중히 기록하고 모아둡니다. 인생의 지혜는 덤으로 배우고요.
2: 지금 긴장했어요, 할머니. 응? 긴장했어.
8: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다칠라니. 나도 시집 갈 때까지 밥도 안 해먹고 이따가 시집 갔다.
2: 아, 진짜?
8: 막내딸이라고. 배워야지.
2: 배워야지.
8: 자꾸 내가 해먹으면 능력이 생기잖아.
0: 작은 성취가 쌓입니다.
8: 손이 끝까지.
2: 아, 손까지?
8: 아, 저 할머니 싹 뒤집어야 돼.
2: 저희 힘이 엄청 편해.
8: 잘 됐다.
2: 그러게요. 밥 뒤집긴 처음이고.
0: 오늘 메뉴는 콩나물 무밥과 봄나물 요리, 그리고 쑥버무리입니다.
8: 아니, 좋아.
11: 역시 할매 손맛 최고! 짱!
0: 이야, 할머니들은 거들뿐. 청년들이 만든 오늘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6: 맛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할머니.
10: 네, 맛있어. 다 맛있어.
6: 내가 만든 거야.
0: 맛있게 먹고 나누며 즐기는 사이 할머니들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0: 답가가 있어야겠죠. 분위기 살리고
1: 잊지 마세요.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0: 할머니 웃음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 청년들의 재롱잔치가 계속됩니다.
2: 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 젊어지는 거 매려요. 마음이
3: 손녀 같고 그런 아가씨들하고 젊은 아가씨들하고 놀고 이런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좋았죠.
4: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밭에선 희망이 주렁주렁 열리고요. 또 어떤 청년은 함양의 새로움을 발견하며 두근두근 할 겁니다.

0: 큰 호수를 여러 개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1: 그렇죠, 많이 그렇죠.
0: 거기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2: 무량수는 자체가 극락에 있는 세상이다.
3: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물놀이 하던 거? 진상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쓰리빠 씻고 질질 끌고 올라갔던 그 생각밖에 없죠. 그게 제일 추억이죠.
4: 나도 아가씨가 좋아갖고 정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5: 적응도 했고 어른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서 사투리도 익숙하고 이제 좀 우리가 된 느낌이 되니까 이제 좋아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제 시작해볼까? 물감.
1: 물감.
0: 가위.
1: 가위.
0: 그리고 탈실.
1: 탈실.
0: 후, 됐다. 이제 준비 끝.
1: 오, 너무 기대돼요.
0: 이 실에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 털실을 먼저 물감에 담가서 구불구불하게 놓아줘. 자, 이제 당깁니다. 스르르르르.
1: 우와, 그림이 생겨나요. 실이 꼭 넘실넘실 춤을 추는 것 같네요.
0: 한 번 더 쭉.
1: 구불구불 모양 정말 예쁘다.
0: 실을 쭉 당기니까 물감이 쓱 그어지지?
1: 너무 신기해요. 아, 쌤, 여기 실빵 있어요. 이걸로 다 해주세요. 다.
0: 와, 이렇게나 많이? 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하얀 물감을 듬뿍 부어주고
1: 셋.
0: 평평하게 펴줘.
1: 넷.
0: 슥. 자, 이제 물감 바른 실을 하나씩 올립니다. 이제 이 길다란 막대기로 쭉 그어당길게.

0: 어때?
1: 와, 물감이 꼭 분수 같아요. 물을 마구마구 뿜는 분수. 와.
0: 이번엔 좀 새롭게 실을 팽팽하게 잡고서 쓱쓱 문질러 볼게.
1: 네? 실을 문질러요?
0: 자, 여기를 보세요. 먼저 기다란 실을 하얀 물감에 푹 담궈주고 실 양쪽 끝을 잡고선 쓱 그 옆에 또 쓱 쓱 한 번 더 쓱 이런 그림 어때?
1: 우와! 이번엔 하얀 줄이 쭉쭉 생겨났네요. 쌤, 너무 재밌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실로 또 어떻게 그릴까요?
0: 실을 당겼고 쓱쓱 문질렀고 아, 이번엔 쭉 뽑을 차례다.
1: 실을 어떻게 뽑아?

이번엔 고리를 써서 실을 쭉 고리 위로 뽑아볼게. 구불구불 놓고 놓고 놓고 이제 고리 출동. 자, 보세요. 쭉.

0: 어때?
1: 우와, 정말 화려하다. 마치 꽃 같은데요? 꽃잎이 알록달록 화려한 꽃. 실로 그리기 너무 재밌어요, 쌤. 이번엔 무슨 실로 할까요? 이식? 저식? 요식? 어떤 실로 하지?
0: 이 실로 해보실래요? 친구들도 실로 재미난 그림 그려봐요.
1: 네. 오호, 실로 그린 그림이라. 뭐뭐도 해봤지. 짜자자. 복슬 복슬. 걸렸다. 수고했어, 나 자신. 복슬 복슬. 이등아, 뭐해?
2: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려.
1: 과일? 무슨 과일?
2: 파인애플. 파인애플 만들 건데. 일단은 여기 꼭지 부분도. 그리고 여기 이 실 있지? 이 실을 짧게 잘라서 풀로 마구마구 칠한 다음에 이거를 자 이렇게 계속 붙이면 돼.
1: 근데 이든 옷에도 길다란 선이 있네.
2: 응?
1: 옷에 빨간색 선이 있다고.
2: 오, 그렇긴 그렇네.
1: 예뻐 예뻐. 파인애플 꼭지 복실복실하다.
2: 일단은 여기까지 채우고 이 판으로 여기다가 찍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찍어.
1: 찍어. 탈실에 감았구나.
2: 찍고.
1: 우와, 실 모양들이 찍고. 찍힌다.
2: 많이 맛있게 칠해주려면 또 주황색도 필요하겠지? 잘 있게.
1: 주황색? 주황색도 좋을 것 같은데.
2: 조금 덜어낸 다음.
1: 덜어낸 다음.
2: 또 찍고.
1: 찍고.
2: 찍고. 찍어. 그러면 많이 익은 파인애플이 돼.
1: 달콤한 파인애플 향기가 난다. 우와, 향기 좋아.
2: 우리 이거 먹을까?
1: 좋아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2: 이번에는 꽃을 만들어줄게.
1: 꽃을. 우와, 신난다 신난다.
2: 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말기만 할게. 돌돌 감아서.
1: 돌돌 감아서.
2: 여기다가 붙여.
1: 우와, 예쁘다. 이든아, 꽃 좋아해?
2: 아직 안 끝났어.
1: 응?
2: 꽃잎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 어떤 색으로 해볼까, 그러면?
1: 보라색?
2: 보라색? 보라색은 없는데.
1: 보라색 없으면 빨간색?
2: 빨간색?
1: 응.
2: 또 묻혀주면 예쁜 꽃이 되지.

0: 여기다가 파란색 실을 또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감으면
1: 두근두근두근두근
0: 핑크색 꽃이 완성돼.
1: 너무너무 아름답다.
0: 그 다음 줄기까지 할 거야. 또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내 그림 어때?
1: 너무너무 근사해. 우리 같이 파인애플 먹을까?
0: 모모는 빼고?
1: 모모도 조금 있다가 같이 먹자. 모모도 부를까?

0: 정답이 좋아 하늘 하리가
1: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2: 전치 씨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옌테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티씨.
4: 티씨.
2: 냉장고 탐험.

0: 당장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응? 뭐야?
1: 냉동칸에 송이가 아직도 다 안 녹았네?
0: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어야 한다고요.
1: 냉동칸에 아이스크림이 있긴 한데 송이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0: 전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1: 엄마가 지난주부터 네 아빠한테 좀 없애달라고 부탁했는데 보다시피 아직 그대로야. 안 됐지만 그냥 물 마시면서 좀 참아봐.
2: 안녕, 피지. 표정이 왜 그래?
0: 엄마가 성애를 녹여주기 전까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
2: 티씨, 난 모험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가 보여. 저 얼음동굴 속 어딘가에 전설적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은 채 모험을 떠날 용감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강철과도 같은 심정을 가진, 그리고...
0: 그래, 알았어. 가보자.
2: 좋아. 혹시 모를까 봐. 우와. 자, 이제 전설의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가자.
0: 좋았어.
2: 우와.
0: 우와, 치킨 스틱이잖아.
2: 치킨 스틱, 치킨 스틱, 스틱은 역시 치킨 스틱.
0: 맞다, 아빠가 만든 광고 노래.
2: 노래는 재밌었어. 타고 갈 게 필요할 것 같은데.
0: 전설의 아이스크림이야.
2: 분들아, 와.
0: 엄청 아름다워.
2: 이제 네가 뽑을 차례야, 티씨.

0: 서둘러야겠는데. 하지만 꼼짝도 안 해. 이건 네 아이스크림이야. 네 자신을 믿어봐. 할 수 있어, 티씨. 그래, 난 내 자신을 믿어. 이건 내 아이스크림이다. 해냈다. 이런 얼음괴물이다.
1: 아이고, 뭐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10화 초원에서의 추격전.
1: 이걸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0: 정말 대단해. 벌써 한 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
2: 그리핀은 기계를 정말 좋아한다, 핑.
3: 어? 루피, 거기 탐지기 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1: 다 끝났어. 왜 고장났는지 분석은 끝냈어?
4: AI 그림 분석이 나왔는데 번개에 맞았을 확률이 높대.
2: 번개? 이렇게 건조한데 비가 온 거냐, 핑?
4: 아, 정난온이라는 구름 때문이야.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5: 아하! 잠깐만, 찹찹이는 어딨지?
2: 왜?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 핑!
5: 저기 봐! 찹찹이야!
6: 찹찹.
5: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찹찹이를 발견한 게 여기였지.
2: 찹찹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립나 보다, 핑.
0: 우리가 빨리 찾아주면 되지. 찹찹아!
6: 야옹.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어? 지금 어?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찹찹이잖아.
3: 옆엔 누구지?
2: 찹찹이 엄마 아빠래.
4: 어?
5: 뭐야, 안 보이잖아.
0: 얼른 비켜라, 핑.
3: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게. 잠깐, 저건.
0: 저 붉은빛이 대체 뭐냐, 핑.
2: 찹찹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0: 저기 탈출했다, 핑. 야, 찹찹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핑.
2: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1: 없어. 번개에 맞으며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2: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찹찹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1: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2: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0: 어?
5: 어디가 불편한가?
2: 어?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3: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전에도 이렇게 위장해서 희구종을 찾아냈다.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그렇지. 드론을 이용해.
0: 고마워. 크리피, 너무
2: 좋다.
0: 잠만 더. 달려줘, 루치. 얘들아.
3: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4: 그래, 그래, 괜찮아. 자, 됐다.
5: 캔디코! 다들 괜찮아?
4: 다리를 다쳐서 응급조치는 다 해뒀어.
5: 와, 다행이다.
4: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2: 접촉. 접촉. 접촉. 접촉. 접촉. 접촉.
4: 접촉아.

0: 게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설마 그때?
3: 나? 바로 매드 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4: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착착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고.
2: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조심히
1: 갑니다. 안녕.

0: 게레노크 DNA 코인 저장 완료!
1: 찹찹아 귀웠네.
2: 그 찹찹이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3: 찹찹이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응?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1: 뭐?
3: 찹찹아,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1: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0: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0: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1: 조건?
2: 해냈다! 드디어 이 몸이 해냈다!
1: 슈퍼탐사대 X 강력 킹킹! 정글에 감춰진 고대의 작품!
2: 잡쳐봐!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종.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1화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1: 지역에 설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설정된.
0: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어, 잡잡아. 아,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잡잡아.
2: 잡잡아.
1: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제규어입니다.
2: 그거 엄청나다니.
3: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는 힘이 가장 강해.
0: 오, 무서운데 멋있어.
4: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5: 어? 저기 좀 봐.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0: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2: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핑! 어. 자.
0: 슈퍼탐사대 X! 잡잡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아! 너무 더워.
2: 왜 이렇게 몸이 끈적한 거냐?
3: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0: 얘들아!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3: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2: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3: 글쎄.
2: 자, 핑, 뭐야?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핑.
0: 하트 핑,
4: 괜찮아.
2: 괜찮다, 핑.
3: 야, 어, 이게 뭐야?
0: 이건 꼭
2: 우와.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핑.
4: 가운데 동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0: 핑. 어? 누가 이런 짓을.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6: 레드코카, 역시 너였구나.
0: 어?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군.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0: 입이시다.
1: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0: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1: 역시 매드코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0: 오, 마치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2: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첩첩이를 노리고 있나 봐.
3: 그건 절대 안 되지.
0: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내.
1: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난 매드 쿼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규어를 구해줘. 어? 예, 거기서! 어?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어? 하트핑, 잠깐만!
1: 쫓아가자!
0: 거기서! 어? 어? 어딜 도망가려고?
3: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배드 해볼까?
2: 자!
0: 다 끝났어! 그만 포기해!
2: 자!
3: 어? 저기다!
0: 해냈다고!
1: 잡아!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니 탓이 아닌 걸. 고마워 그리티. 어?
2: 오.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내게 맡겨라띠!
1: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0: 제규어 DNA 코인 저장 완료.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커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에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응?

0: 삽삽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1: 저 어디 있는 거냐, 핑!
2: 이런! 검독수리가 캔디콜을 잡아갔어!
3: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4: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삽차비를 찾아서!
2: 기다려라, 매드쿼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바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핑크 비주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쇼쇼.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0: 쇼. 맛있습니다뮤. 또 먹고 싶다끼요. 주주, 하나만 더 줘라끼요. 어? 뀨? 또 줄 거냐, 뀨?
2: 그건 안 돼.
0: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주주 입다, 뀨! 어?
3: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3: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주, 너?

핑크비주,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큐. 아셔? 큐. 슈. 슈슈슈. 응?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큐. 슈슈.

0: 아주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큐.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큐?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구큐?
1: 슈!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1: 벌써 아침이냐큐.
0: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1: 슈, 슈, 슈, 슈.
0: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1: 별거 아니다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0: 어?
1: 빠!
0: 지각이야.
1: 슈.
0: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큐.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큐.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큐.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1: 핑크비주. 슈슈.
0: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3: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4: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슈.
5: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비주.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비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한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니, 됐거든. 도망쳐, 아니요.
0: 뀨. 자, 뀨. 먹어봐라, 뀨.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미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그 쓰레기는 뭐야?
2: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2: 내 거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3: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3: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4: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4: 우리가 덮어줄게 큐. 서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4: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2: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4: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끼요.
0: 정말이야?
2: 나만 믿어라뇨. 아차!
0: 깊이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4: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키워.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4: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뼈.
0: 알았어.
5: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2: 멈춰라뇨.
0: 왜 그래?
2: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0: 재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4: 아저씨!
6: 주주를 데려와라뇨.
0: 알았다 뿅.
7: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8: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7: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0: 큰일 났습니다. 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뾰!
7: 얼른 변신하자.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핵핵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 댄스 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놀이 연습 좀 해.
2: 샌디! 뇨!
3: 뇨! 뇨!
0: 주주, 스텔라, 로사!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뉴! 슈!

0: 쇼. 됐어.
1: 야, 잘 잤다.
2: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3: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4: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5: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6: 나도 도울게.
5: 모두 고마워.
4: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7: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4: 안 돼! 멈춰!
7: 어?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4: 그건 더 안 돼!
7: 어쩌라는 거야, 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2: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눈물엔
9: 더운날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7: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호비는 아프대요.
8: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11: 언제나 신나는
8: 뽀로로 유치원.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이거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뭐야, 곰마! 이런 건 야생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얜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0: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로즈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난 멋지고 아름다워. 모두 날 사랑해.
1: 어, 도와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0: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1: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내려왔어요.
0: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리

중간 벗어야지.

0: 공을 물리쳤네.
1: 아빠,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즈?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무슨 말이야? 팬케이크 먹으면 안 돼. 그치만 용은 뭐든지 먹어도 되지.

아직도 읽게 됐던

고르지 뭐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반찬이 먹나? 복복시마상?

손님 좀 즐겁게.

멋졌어.

아무도

뭘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